0: many years, Pumpkin.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4: 네.
3: 미션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할머니 손을 딱 보면서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 그렇죠. 갑자기 할머니 손이 이렇게 뭔가 내 손과 다르게 느껴질 때
2: That's right.
4: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우리 맞아요. 아이들은. Grandma, why are your hands...
3: 네.
4: 왜?
3: 왜
4: 당신의 손이 주름지냐?
3: 그렇죠.
4: 주름이 져 있다.
3: 네.
4: 사실 주름은 영어로
3: 뭘까요?
4: Wrinkle.
3: Oh, you know.
4: 예, because wrinkle 크림을 쓰고 있어요.
3: 아, because 링클 크림 쓰고 계시고.
4: 저도 주름이 많거든요.
3: 맞아요. 근데 이제 예. 한국에서도 링클 케어,
4: 맞아요.
3: 링클 뭐뭐 이래서 네. 좀 익숙하긴 한 것 같아요.
4: Wrinkle. So. 그러면은
3: 어떻게 할까요? 스펠링.
4: 주름이 있어요니까 그냥 링클로만 쓸게요.
3: 일단은 아는 단어로 써 볼게요.
4: 링클. 네. 주름이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wrinkles.
3: 오케이. 예. 자, 품사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그리고 아예 주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4: 예.
3: 하지만 오늘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R로 시작을 해서 R I N K L E S is that right?
4: 예.
3: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es? 정답은 wrinkly. 되겠습니다.
4: 아.
3: 자, hold on. 보세요.
4: 아, W가 있어요?
3: 손이 왜 주름들이에요?
4: 아.
3: 라고 한 거예요. 방금 한 거는 명사기 때문에.
4: 할머니 보내버리네요.
3: 그렇죠.
4: 너무
3: 왜 주름들이에요?
4: 어, 이러면 미안해,
3: 기분이
4: 할머니.
3: 손 자체가 주름이라고?
4: 어떡해.
3: 그게 아니죠.
4: 죄송합니다.
3: 주름이 진.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것보다 네. 방금 슬기 씨가 말한 게 더 중요해요. 명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4: 아.
3: 잘하셨어요. 근데 스펠링이 하나만 미싱이었죠.
4: 네.
3: 바로 W가 있어야 됩니다.
4: 그러네요.
3: Right. So, wrinkle이라고 하는 건 주름. 그리고 얘는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wrinkles.
4: 오.
3: Right? 근데 보통 one wrinkle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죠.
4: 무조건 wrinkles 복수로 right. 쓰겠네요.
3: I have so many wrinkles.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So, wrinkle, 주름. 그런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wrinkle입니다.
4: Wrinkly. 네.
3: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명사만 알고 있어요. 알아도.
4: 맞아요.
3: 네. 그래서 형용사로 wrinkly, 주름진, 아, 주름이 많은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죠.
4: 네.
3: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손들은 right? 손들은 wrinkly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4: 네.
3: 자, 주름 나온 김에 혹시 눈가 주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4: 눈가 주름이면은 wrinkle eye.
3: Wrinkle eye.
4: Yeah.
3: 아, 주름 눈. 주름 눈.
4: 아, wrinkly eye겠네요. 아하. Eyes.
3: Wrinkly eyes?
4: Yeah.
3: 어? 그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4: 어.
3: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 오?
3: 바로 crow's feet.
4: 에이?
3: crow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4: 아, 그 까마귀 아니에요?
3: 맞아요.
4: 오.
3: 걔가 발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4: 아, 주름 엄청 많죠.
3: 아, 발에 주름도 있는데
4: 있어요.
3: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4: 네.
3: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4: 아, 눈가 주름이 이렇게.
3: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레 그런 모양으로
4: 맞아요.
3: 생기죠.
4: 네.
3: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아.
3: So crow's feet 이러면은 눈가 주름. 그 뭐라고 할까? 정말 발.
4: 네.
3: 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실 주름은 이거 말고도 뭐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사실 링크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의문사가 나왔어요. 어떤 의문사 나왔어요?
4: 의문사 why
3: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거죠?
4: 왜?
3: 이유 물어보는
4: 네.
3: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손이 왜 wrinkle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문사 나오면 뒤에 어순이 평소문인가요?
4: 아니요. 의문.
3: 그렇습니다.
4: 네.
3: 질문. 그렇죠? 질문 어순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어, 왜 뭐뭐뭐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So, for example, 와, 왜 눈이 이렇게 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4: 네.
3: 눈이 엄청 크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의 눈들은 그렇게 크니 앞에다가 왜를 넣는 건데
4: 예.
3: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
4: Why?
3: Why? 너의 눈들은 크니? 그럼 어때요?
4: Why are your eyes big?
3: 자, 완벽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크니 그러면 so를 넣어주면 더 끝내줘요. 어떻게 해요?
4: Why are your eyes so big?
3: So big.
4: Uh-huh.
3: Not bad. Alright. 자, how about this? 혹시 곱슬거리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4: curly?
2: Curly.
4: Yeah.

0: 컬리하다 이러잖아요. 네. curly. 그러면은 너의 머리는 왜 그렇게 curly하니? so까지 넣어볼까요?
1: Why are your hair so curly?
0: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are your hair가 아니에요.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your hair.
2: 그래요?
0: Right.
1: 방금 Why is your hair?
0: eyes는 복수죠.
1: 예.
0: hands도 복수니까 are가 들어간 거예요.
2: 도대체가 hair가 얼마나 많은데?
0: 그렇죠. 근데 네. hair는 희한하게 셀 수 있는 단어도 되고 못 세는 단어도 됩니다.
2: 아, 그래요?
0: 셀 수 있는 단어가 되려면 한 가닥 얘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2: 그래서 그냥 hair로.
0: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한 가닥만 curly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So, why is your hair so curly? Why are your eyes so big? 여기서 핵심은 why 뒤에 질문 어순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 네.
0: You got it? 오케이. 네. 자,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오, 실감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렇단다가요.
2: 할머니 그랬어요. 약간 다큐로 또 대답하셨네. 열심히 일한 증거란다.
0: 증거란다.
2: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이제 hands들인가 봐요. They have worked hard.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0: 얼마 동안 했어요?
2: For many years. 엄청 수년간.
0: 수년간.
2: 예.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아가야니까.
0: 아가야. 예야. 이런
2: 아가야.
0: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단어들이 많아요. 뭐 만약에 본인 얘기라면 아이라든가 뭐 뭐라고 할까요?
2: 저는 yeah.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사랑을 주니까 허니라고 해볼까요?
0: 오케이.
2: 허니. 허니.
0: 허니 스펠 모르는 거.
2: 갑자기.
0: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2: 갑자기 부딪혔어요. 예.
0: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many years, honey, worked hard, right?
2: Yes.
0: 정답?
2: 아, pumpkin?
0: 자, 일단은 방금 honey 썼죠?
2: 예.
0: Honey, sweetie, baby, 다 괜찮아요.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왠지 뭔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가져온 것 뿐이에요.
2: 근데 이거는 오케이. 뭔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래, 호박아. 이런 느낌이에요.
0: 호박.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예. 우리말에서는 호박이란 이미지가 왠지 호박이라고 하면 못생겼다고?
2: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되니 이런 말 때문에.
0: 그런 거에서 왔기 때문에.
2: 예.
0: 근데 영어에서는 이 펌킨이 귀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이 또 달잖아요.
2: 맞아요.
0: 먹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2: 네.
0: 대신에 펌킨 할 때는 P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자음 M하고 K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그래요.
2: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U에 강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Pumpkin, pumpkin,
2: pumpkin, pumpkin.
0: 좋아요. 그래서 얘야, 아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인끼리는 쓰지 않아요. 보통 아이,
2: 애기한테.
0: 특히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 네.
0: 이거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2: 예.
0: 집중해주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여기서 they는 진짜 아까 말했던 my hands입니다. 엄마, 할머니 손이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단순하게 they worked. 만약 과거형으로 썼다면 they worked hard. 그럼 무슨 말일까요?
2: 과거에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안 하는
0: 아니야,
2: 거.
0: 아니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고.
2: 예.
0: 열심히 손이 과거에 한번 했어라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려요.
2: 예.
0: Right? 왜냐면 과거형은 진짜 과거에 한번 벌어진 걸 얘기하니까 But then 여기 have pp가 나왔죠.
2: 맞아요.
0: have 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pp 했다 이렇게 안 해요.
2: 네.
0: 그러면 과거형이랑 너무 헷갈리죠?
2: 그쵸.
0: 그래서 pp 해온 상태다.
2: 오.
0: 자,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느껴주셔야 돼요. Right? have pp는요.
2: 예.
0: 과거에 어떤 걸 한 거예요.
2: 응.
0: 인정.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과가 현재 어떻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일을 했죠.
2: 네.
0: Right? 시작했죠.
2: 네.
0: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과거 일해서 지금 쭉 일해서 현재 굉장히 얘가 힘든 상태다. 현재 내 손은 굉장히 일한 상태. 힘들게 일한 상태야. 그래서 wrinkly 한 거야.
2: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They have worked.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아.
0: 핵심 포인트는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Okay? So,

0: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는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1: 네.
0: I lost my phone. 과거형으로 쓰면 나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1: 네.
0: 그 정보밖에 없어요.
1: 응.
0: 지금 다시 찾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1: 그죠.
0: 근데 만약에 제가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뭘까요?
1: 오, 잃어버린 지가 꽤 된 느낌?
0: 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잃어버렸는데
1: 네.
0: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도 lost 된 상태다.
1: 그쵸.
0: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1: 오.
0: 오케이? 그래서 have pp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1: 예.
0: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have pp는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는 인정. 일단 그거 인정.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에 워크를 한번 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다.
1: 아~
0: 얘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1: 음흠.
0: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 10년간 여기 살아온 상태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인정인데
1: 네.
0: 중요한 건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차임.
1: 아하.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So, 나 여기 살아온 상태다. 어때요?
1: I have lived here.
0: 그렇죠. I have lived here.
1: Yes.
0: 10년간.
1: For 10 years.
0: That's it. Oh.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그럼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10년 차.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그 건물을 떠난 상태야. 어떻게 할까요?
1: She has left.
0: The
1: building.
0: That's it. She has left the building.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과거 써도 돼요. She left the building. 과거에 떠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고를 상대방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1: 오.
0: 이런 바람이?
1: 뭔가 약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0: 네.
1: 굉장히 굵직하네요.
0: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1: 네.
0: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강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쓰면 돼요. 근데 have pp를 쓰는 거는 과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
1: 아.
0: 이거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have p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0: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나는 여기 지금 총 10년째 살아온 상태.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 빌딩에 없음을
1: 네.
0: 떠난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려고 여기 무슨 표현 썼어요?
1: Worked hard,
0: right?
1: Yes.
0: Work hard가 열심히 일하다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work, 뭐 예를 들어 work my fingers to the bone.
1: 오?
0: 이게 뭘까요?
1: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 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뭐 네. 으스러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뼈가 될 때까지 일하다.
1: 아~
0: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1: 에이.
0: 이제 약간 문학책이나 뭐 소설이나 가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살짝 등장을 합니다.
1: 약간 뭔가 시적인 문구로.
0: 맞아요.
1: 아하.
0: 그래서 알아두면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들을 때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보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how long?
1: For many years.
0: Okay. 수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many를 쓰면 많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전체가 for many years 그러면 오랫동안 수년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1: 아.
0: 그런데 사실 many를 빼도
1: 오.
0: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이란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러냐면 years 앞에 숫자가 안 나와 있죠. 10년인지
1: 네.
0: 3년인지 2년인지
1: 네.
0: 그런 거를 그냥 빼버리고
1: 아.
0: 오케이 복수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년보단 길어.
1: 그러네요.
0: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1: years니까.
0: for years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느낌 자체가 for many years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수년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1: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0: Very nice.
1: Pumpkin.
0: Okay, pumpkin까지 썼네요. Sorry.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Okay, 자, 다음은요.
1: 네.
0: 이걸 딱 듣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오, 예뻐. 마음이 이렇게 예뻐요. I will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0: 어디서 끝날까요?

0: end 전에.
1: Okay.
0: 그죠?
1: And
0: 열심히 일할 거고
1: 왜요?
0: buy you gloves. 너에게 사준다. 글러브스를.
1: 네.
0: 예.
1: 근데
0: 아,
1: 그냥 글러브스인가요?
0: 예쁜 장갑이네요.
1: That's right.
0: So pretty gloves 할게요.
1: Okay.
0: Yeah. Pretty.
1: Okay, pretty, right? 맞습니다.
0: Yeah.
1: Pretty, 예쁜. T를 플랩을 해서 약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더 좋고요. 꼭 굳이 안 그래도 pretty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Pretty, pretty gloves,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길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뭔가로 두 내용을 이은 것뿐이에요.
0: And.
1: and로 인 것뿐입니다.
0: 네.
1: 그래서 and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문장에서 확장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Okay? So and라고 하는 거는 a and b인데
0: 네.
1: 이 a하고 b가 뭐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이 하는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0: 네.
1: Okay? 자, and 그리고 뭐뭐 하고. So 여기서는 I will work hard. 그리고 여기서는 I will이 생략이 된 겁니다. And I will buy you pretty gloves. 이렇게 확 연결을 해버렸죠. So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네.
1: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what?
0: I will go home.
1: 자, I will go home. 그리고
0: And.
1: and 동사만 쓰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I will이 또 나오는 거니까
0: 네.
1: 쉬다가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0: Rest.
1: Rest. I will go home and rest.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마유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요. 나는 마유에게 전화했어. 어떻게 해요?
0: I called Mayu
1: 자, 그리고
0: and
1: 그에게 물어봤어.
0: asked him.
1: There you go. 여기도 사실은 I 써도 돼요. 또 I asked him. That's fine.
0: Yeah.
1: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and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ill go home and rest.
0: I will go home and rest.
1: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1: There you
0: gloves.
1: go.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때 할머니 감동했어요. 아, 가장 예쁜 장갑이 되겠네.
0: 와, they'll be the prettiest 장갑.
1: 장갑.
0: So 아까 나왔던
1: 맞죠?
0: gloves를 써볼까요?
1: 그렇죠. 한쪽만 착용하는 게 아니니까
0: 네.
1: 복수로 당연히 써야겠습니다. So gloves는 이렇게
0: 예.
1: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Gloves. Right. So glove는 한쪽을 당연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단수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마치 pants처럼. 자, 그리고 그나저나 우리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자,
0: 네.
1: 이런 것은 mitten이라고
0: 아.
1: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0: 이거 야옹이 아닌가요?
1: 야옹이? 그건
0: 고양이. 아,
1: 키튼이죠.
0: 키튼이군요.
1: 고양이 정답 아니라 미튼입니다.
0: 헷갈렸어요.
1: Right.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S를 써주시고
0: 미튼.
1: I의 강세를 많이 줘서 사실 들을 때는 mitten, 은처럼 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0: 오.
1: mitten 해주면 좋을 텐데 mitten 이렇게 많이
0: 미튼.
1: 합니다.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0: 네.
1: mitten, mitten.
0: 미튼.
1: 우. That's
0: 미튼.
1: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쁜이 아니라 뭐라고요?
0: The prettiest gloves.
1: There you go.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앞에 더를 항상 붙여주는 센스. 가장
0: 예.
1: 형용사다. So,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장 예쁜 신발들이다. 그럼 어때요?
0: 아,
1: These
0: these
1: are.
0: are the prettiest
1: 그렇죠.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0: shoes.
1: 그는 가장 키가 큰 guy야,
0: Oh,
1: 여기에서.
0: he is the tallest guy in here.
1: In here or here. 둘다 괜찮습니다. Just like that. 더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게요.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They'll be the prettiest
1: There
0: gloves.
1: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0: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Wrinkly 형용사, right? 자,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0: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2: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4: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의문사 why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4: 네.
1: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눈이 그렇게 커? 왜 너의 눈들은 so 크냐?
0: Why are your eyes so big?
1: There you go. 두 번째입니다. 내 머리는 왜 그렇게 곱슬거려? Curly입니다.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There you go.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0: yes.
1: 맞겠죠? 자, 하나 더요.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Wrinkly예요.
0: Why are your hair,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Wrinkly, right? So, grandma 하고,
0: 이거
1: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So,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Why is your hair so cur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자, 다음은요. And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나 집에 가고 쉴래.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집에 가서 쉴래.
0: I will go home and rest.
1: And rest. 나 마유에게 전화했고 물어봤어. 이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0: 네.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There you go.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0: I will work hard.
1: 그리고요.
0: And
1: 당신에게 살 거예요. 예쁜 장갑들을.
0: Buy you pretty gloves.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2: I will go home and rest. I called Mayu and asked him.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Alright,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5: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6: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5: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6: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그래마, why are your hands wrinkly?
7: O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Oh,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7: Oh,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Yay.
7: Oh, I can't wait.
0: Oh.
1: Oh, great job, you
4: wow.
1: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rying to make money.
1: There you go. I'm trying.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make money 대신에 뭐 earn도 가능은 한데요.
4: 네.
1: mak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4: 오.
1: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간단합니다.
4: 네.
1: And. 바로 and입니다. 굉장히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이건 직역이고요.
4: 예?
1: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자, 다시 한번 드리면 직역을 나

0: 학교 가고 공부할래.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try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나는 영어를 잘하고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데 이번 시험 공부할 때 서로 모르는 것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 어때? 상부상조하자. 상부상조하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Let's help each other. 더 좋지만 더 생생한 표현 같은으로 알아볼게요.
1: 케빈, it's no fun without you.
2: Yeah, we can take our time and go together.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I like it right here. Kevin, let's go to the top and when we get down, we'll get some hot chicken soup. Doesn't that sound delicious?
3: Chicken soup? I can't say no to that.
2: Okay, let's do it!
1: Wow, he's really going fast! Ooh, is this the power of chicken soup? Kevin! Can you help me out?
2: I'm sorry, but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help another person right now.
1: If you carry my bag, I will push you from behind. You know...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2: Oh, that's a great idea. Give me your bag.
1: Great. It's so much easier without the bag.
2: Now you have to push me from behind.
1: Kevin, I never said I would push you up the hill. I'll push you on our way dow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요, 케빈, 크리스틴, 데이빗 세 사람 등산 갔었잖아요. 그런데 케빈이 지쳐가지고 정상까지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케빈은 가지 않겠다며 막 누워서 떼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케빈을 단번에 일으켜서 발에 날개를 달게 해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케빈 왜 누워있죠? 벤치에 누워가지고 여기가 정상이야, 여기가 정상이라고 올라가기 싫어서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Kevin, it's no fun without you. 아니, 너 없으면 무슨 재미야? 같이 가야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t's no fun. 이 바로 재미가 없다. 말 그대로 재미없다란 뜻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말 넣을 수 있는데요. It's no fun staying at home 이라고 하면 아,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어 라는 뜻이고요. It's no fun being alone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재미없어. It's no fun 단독으로만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뒷부분 붙여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우리 데이빗도 격려합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같이 가면 되지. 가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케빈 말하는 거 보세요.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Peak가 여기 꼭대기, 정상을 말하거든요. 나는 산 정상이 하나도 궁금해.

궁금하지 않은데 나 그냥 여기 있을래라고 하네요. 자, 이 interested가 관심 있는, 흥미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Be interested in의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되고요. They're interested in Korean history라고 하면 그들은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또는 부정문으로 I'm not interested in sports. 나는 스포츠에 관심 없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케빈은 산 정상에 지금 관심이 없죠. 안 가고 싶다고 하니까 데이빗이 최후의 수단, 유혹의 수단을 씁니다. 바로 hot chicken soup, 백숙입니다. 우리 정상 딱 찍고 내려오면 우리 맛있게 백숙 먹자. 백숙, chicken soup. I can't say no to that.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건 못 참지라는 뜻입니다. 이 can't say no to가요, 말 그대로 no라는 말을 to, 뭐뭐에 대고는 can't say,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라면 거절할 수 없다. 나 뭐뭐라면 마다하지 않지. 즉, 뭐뭐는 항상 okay 이런 뜻 있죠? 이게 바로 can't say no to입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써요. I can't say no to sweets. 나는 단 거에 약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많이 먹었어도 누가 단거 주면은 거절 못하는 이런 사람 있죠? 또는 he can't say no to parties. 그는 파티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쓸수 있네요. Can't say no to 무엇무엇 잘 기억해 두세요. 자, okay, let's do it. 아니, 백숙의 힘이 이렇게 센가요? 백숙이란 말을 듣자마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발에 날개를 단 것처럼 케빈이 막 갑니다. 이번에는 어찌나 케빈이 빠르고 수월하게 걷는지 크리스틴이 도움을 청하는데요. Can you help me out? 크리스틴이 내 가방 들어주면 내가 뒤에서 너 밀어줄게. 잘갈수 있게 밀어줄게. 이렇게 딜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상부상조 하자. 상부상조하자가 오늘의 한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Help each other도 맞는 표현입니다만,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고요. You, 네가 scratch, 긁다. My back, 내 등을 네가 긁어준다면, 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Scratch, 긁다. Yours, 너의 것. 여기서는 yours는 your back, 너의 등이 되겠죠. 모두 붙이면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네가 내등 긁어주면 나는 네등 긁어줄게.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상부상조하자.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 붙여볼게요.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좋습니다. 상부상조 하자. 뭐 나쁠 거 없죠? 케빈이 가방을 들어줬더니, 크리스틴 한결 수월합니다. 아니, 크리스틴, 이제 밀어줘야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크리스틴이 꾀를 썼네요. 아니, 내가 언제 지금 밀어준다 그랬어? 나중에 내려갈 때 밀어줄게. 정말 못 말리는 그 젖진 우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같은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상부상조하자.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roll my log입니다. 내 통나무 굴려줘. 그럼 나도 네 통나무 굴려줄게.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입니다.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 돌보기를 싫어하는 친구. 나는 아이들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네 동생이랑 놀아줄 테니까 너는 내 숙제해줘. 우리 상부상조 하자. 어떡해요?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Goo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an eye. 우리말과 딱 맞죠? 눈에는 눈 그대로 an eye for an eye입니다.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마한테 내 잘못을 잃은 동생.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친구 집에 놀러 간거 내가 딱 알았네요. 이번엔 내 차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떡해요? An eye for an eye. An eye for an eye. Great. 이번 시간에는 상부상조하자.

라는 표현 배워봤죠. 그냥 help each other 같은 밋밋한 표현 말고 등을 긁는 거, 통나무를 굴려주는 거 재미난 표현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선생님이 전수해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Cookie. You want a cookie? Ankle. I twisted my ankle. Speaking. Who am I speaking to?
0: Okay,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 세 표현 나왔는데 cookie, ankle, 그리고 speaking입니다. 자, 여러분, 공통점 과연 뭘까요? 찾았나요? 자, 오늘의 공통점은요, 바로 뒷부분에 지금 다 K 사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K 소리. K 소리가 지금 오늘 강세가 없는 곳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K 소리가 강세가 없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 팁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냥 스펠링 K가 아니에요, 여러분. K 소리라서요. 만약에 스펠링은 C인데 소리는 이제 K, 이 소리가 나는 K 사운드라면 다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스펠링도 좀 쉽게 K로 다 준비를 선생님이 해왔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매번 키역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요,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K라고 해도 강세가 없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쌍기역처럼요, 된소리로 내주면 자연스러울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실전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쿠. 여기도 여러분 K 사운드예요. 스펠링은 C지만 쿠, 그리고 키이긴 하지만 쿠키. 매번 이렇게 키키 둘 다 쿠키 이렇게 소리가 나기보다는요, 이 뒷부분에 강세가 없는 상황일 때 K 소리는 약간 끄, 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쿠키 약간 이렇게요. 조금 과장해서 하자면 쿠키 끼처럼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뭔가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쿠키. 오케이, 자연스럽게. 쿠키 먹을래? 쿠키 이렇게 하나 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You wanna cookie?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강세가 없는 부분은 된소리로 좀 변하게 돼요. You wanna cookie?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You wanna cookie? 자, 두 번째로 우리 발목입니다. Ankle. 여기서도요, 물론 이 단어만 따로 열심히 발음을 한다면 ankle 이렇게 크 소리 나도 되긴 되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할 때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울 때는 ankle 약간 이렇게 된 소리로

0: 오케이. 한번 예문 볼게요. 나 발목 삐었어. 발목이란 단어는 항상 이 발목을 삐다라는 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거의 쓰다 보니까 이 단어를 발목을 삐을 때는 twist라는 표현 써서요. I twisted my ankle. Ankle. 약간 된소리 느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요. speaking인데요. 이건 speak에 ing 붙은 건데 여기 뒷부분에 지금 이 K를요, 우리 살짝 된소리 처리해 줄게요. Speaking 말고요. Speaking. 띵처럼요, 마치. 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Who am I speaking to? 아예 통째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말인데요. 전화 통화할 때, 지금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제가 통화하고 있는 당신의 성함이 뭐죠? 누구시죠? 란 뜻이에요. Who am I speaking to? 띵으로 발음 처리하는 거. 어떤 포인트인지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발음 우리 같이 정복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그럼 우리 지금 배운 표현들 바로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하면서 입에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쿠키입니다. 자연스럽게 뒷부분 된소리 처리, 오케이?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쿠키. 그렇죠. 쿠키 아니고 쿠키. 자연스럽게. One more time. 쿠키. Great, 좋아요. 자, 두 번째로 발목입니다. 이것도 약간 된소리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Ankle. One more time. Ankle.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계속 큰 소리로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Speak 한 다음에 king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King. 자연스럽게 된 소리로 갈게요. 자, 바로 갑니다. Speaking. One more time. Speaking. Very good. 자, 이제 그럼 문장 속에서 이 모든 단어들, 표현들 만나볼게요. 자, 이렇게 쿠키 주면서 쿠키 먹을래? 바로 갈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You wanna cookie? 그렇죠. 한번 더요. You wanna cookie? 그렇죠. Good job. 쿠키보다 쿠키.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두 번째로요. 나 발목을 삐었어. 아, 이러면 정말 아프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제 I twisted, twist 이렇게 뭔가 겹치는 거죠. I twisted my ankle. 살짝 된소리 갑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twisted my ankle. Ankle, great. One more time. I twisted my ankle. Awesome!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 거죠? 즉, 누구시죠? 듣고 따라해 주세요. Who am I speaking to? 그렇죠. One more time. Who am I speaking to? 그렇죠, 여러분. Good job. 어때요? 이 K 소리, 된 소리 많이 익숙해졌죠? 그럼 우리 처음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Cookie. Cookie. You want a cookie? You want a cookie? Ankle. Ankle. I twisted my ankle. I twisted my ankle. Speaking. Speaking. Who am I speaking to? Who am I speaking to?
0: 네, 오늘 배운 것처럼 된소리 잘 활용하면요, 영어 발음 정말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0: 맛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y. M-Y. My. My. Your. Y-O-U-R. Your. Your. His. H-I-S. His. His.
0: 그럼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은 Whose is it? 뭐뭐는 누구의 것이에요? 라는 주제로 배워볼 건데요. 친구들, 이게 바로 소유격이라는 뜻이죠. 누구누구의 일. 자,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배워봐요. 첫 번째는 My, 나의 또는 내란 뜻이에요. This is my friend. 이렇게 my를 쓰죠. 나의. 내 친구야 이럴 때 my. 그 다음은 your, 너희 또는 너희들의. 여러분, 당신이란 뜻도 되고요. 당신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수 형태로 너희들의도 your라고 해도 돼요. your. 그 다음은 his, 그의 또는 그의 것이에요. 이때는 꼭 남자분한테 써야 돼요. 그의, 그의 것. his friend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나의, 내, my. 이건 쉽네요. my. very good. 너의, 너희들이, your. 자, R 발음을 좀 강하게 해보세요. Your. Good job. 그의, 그의 것. His. 자, 끝에 soft S 발음이 나네요. His.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y. My. Your. Your. His. His.
0: 이제 예문으로 연습할 시간이에요. Don't touch my book. 나의 책에 손대지 마. 누구의 책이라고요? 나의 책이에요. My book. 잘했어요. 이제 같이 말해봐요. Don't touch my book. Good job. Okay, our next sentence is... Is this your pen? 이 펜은 당신의 것입니까? 누구의 펜이냐고요? 당신의 펜. Your p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당신의 책이면 your book. 당신의

0: 책상이면 your table.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s this your pen? Good job. Okay, next. This is his new toy. 이것은 그의 새 장난감이다. 누구의 장난감이라고요? 그 남자의, 그의, his new toy. 자, 여러분 이제 같이 practice 해봐요. This is his new toy. That was perfec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Her. H-E-R. Her. Her. There. T-H-E-I-R. There. There. It's. I-T-S. It's. It's.
0: Our next word is her. 그녀의란 뜻이에요. 아까 his는 남자를 말할 때 his를 썼고요. 이때는 꼭 여자한테 her라고 해야 돼요. Her book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은 their. 그들의 또는 그것들의 란 뜻이에요. 이때는 꼭 여러 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동물 또는 사물한테도 쓰여요. 그것들의 their. 그 다음은 it's. 그것에 란 뜻이에요. 이것 또한 동물 또는 사물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의 털 이런 식으로 it's. Very good.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그녀의 her. 잘했어요. R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Her. Good job. 그들의 그것들의 their. One more time. 앞에 th, v, v 발음 잘하시고요. Their. That's correct. 그것의 it's. One more time. 짧아요. It'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Her. Her. There. There. It's. It's.
0: 자, 이제 sentence를 한번 볼까요? I said hello to her mom. 나는 그녀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자,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그녀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mom이 아니라 her mom을 꼭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다는요. say hello예요. 이때 과거 said hello가 나왔네요. 여러분 같이 practice 해봐요. I said hello to her mom. That was very good. Next sentence. The red house is their house. 그 빨간 집은 그들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의 집이에요. Their house. 오, 빨간색 저랑 똑같네요. 자, 같이 말해봐요. The red house is their house. That was perfect. Okay, let's move on to our last sentence. The puppy wagged its tail.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다. 친구들, 여기에 누구의 꼬리라고요? 강아지의 꼬리예요. 그래서 its tail이라고 꼭 해야 돼요. 영어에서는 누구의 물건인지 꼭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꼬리를 흔들다는요. 영어로 wag라는 단어 한번 외워주세요. Now it's your turn. The puppy wagged its tail. Wow, today you are very good.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My. My. Your. Your. His. His. Her. Her. There. There.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Unit 121. FF.
1: Let's go. Phonics FF. F, F, F. F, office.
2: F, office.
1: F, muffin.
2: F, muffin.
1: F, fluffy.
2: F, fluffy.
1: F, different.
2: F, different.
1: F, difficult.
2: F, difficult.
1: F, coffee.
2: F, coffee.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F 소리가 나는 알파벳 F가 두 개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F F F Good job! 그럼 F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사무실 office예요. 여기 중간에 F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무실, 영어로 office. Office. Office. Very good. F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머핀, muffin이에요. 여기도 F 소리가 들리네요. 빵의 한 종류고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머핀, 영어로 muffin. Muffin. Muffin.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F 소리 날까요? 아, 털이 많은 fluffy도 F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강아지나 곰인형 보면 털이 아주 많고 부드럽죠? 털이 많은, 영어로 fluffy. Fluffy. Fluffy. 발음이 너무 좋아요. F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다른, different예요. 여기 F 소리 들리나요?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생긴 것도 달라요. 다른, 영어로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Excellent. F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어려운 difficult예요. F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쉬운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영어로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Very good. 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커피, coffee예요. 우리가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커피, 영어로 coffee. Coffee. Coffee. Great job! Wow! 이렇게 F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웠는데요. F! F 소리 나는 F가 두 개 있으면 어떤 소리 나죠?
2: F.
3: 네, 아주 잘했어요. F 소리 나요.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2: F, F, F.

0: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일을 해요. 뭐라고 하죠?
1: Office.
0: Good job. 사무실, office. 그래서 우리 같이 office를 써볼게요. 소리 나는 O 찾아주세요. Good. 오늘의 소리, F. F가 두 개요. 맞아요. K 소리 나는 C. 그리고 에 소리 나는 E. Good job. 사무실, office.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F-f-office. F-f-office. F-f-office.
0: Very good. 이 단어도 F 소리가 나요. 빵의 한 종류인데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로건이도 좋아하는데. 이거 뭐예요?
1: Muffin.
0: 네, 머핀, 머핀. 여기도 F 소리 나네요. 자, 아주 맛있게 생겼죠? 그럼 로건이가 컬러 해볼게요. 그럼 우리 맛있는 머핀 빨리 봐봐요. 와우, wow, it's a chocolate muffin. 초콜릿 맛이네요. 아우, 맛있다. 그럼 우리 머핀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F-f-muffin, f-f-muffin, f-f-muffin.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F 소리 났죠? 아, 로건, 우리가 곰인형이나 강아지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은 영어로 뭐였죠?
1: Fluffy.
0: Fluffy. Fluffy. 여기 F 소리 들렸죠? 그래서 로건, 써니가 Fluffy한 걸 가져왔는데, Do you wanna see? Look! 멍, 멍! It's a fluffy puppy! 굉장히 부드럽고 털이 많죠? 자, 털이 많은 Fluffy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Fluffy, fluffy, fluffy.
0: Perfect! 이 다음 단어도 F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달라요. 털은 영어로 뭐였죠?
1: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0: Excellent. F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때 어쩔 땐 쉽고 어쩔 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영어로 뭐였죠?
1: Difficult.
0: 네, difficult. F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0: 아주 잘했어요. 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카페 가면 주로 무엇을 많이 마셔요?
1: Coffee.
0: 네, 커피. 커피. F 소리 들렸죠? 근데 로건이가 써니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1: Do you love coffee?
0: Do you love coffee? 써니 선생님은 커피를 좋아해요? Yes, I love coffee. 커피 너무 좋아해요. 자, 커피, 커피.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F-f-coffee, f-f-coffee, f-f-coffee.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FF. F-f-f-f-office.
1: F-office.
2: F-muffin.
1: F-muffin.
2: F-fluffy.
1: F-fluffy.
2: F-different.
1: F-different.
2: F-difficult.
1: F-difficult.
2: F-coffee.
1: F-coffe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F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F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지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여러분, meals and snacks. 식사와 간식. 먹는 거 너무 즐겁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한데 그런 표현들,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의 표현 배우기 이전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say that I eat breakfast every day.
0: 자, 그럼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쪽 끝에 있는 남자아이가 음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I think he's asking a question about food, right? 네, 먹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아침을 먹니? 너는 뭐 점심 식사를 하니?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빨간 옷을 입은 여자친구는 너네 아빠는 요리를 하셔? 요런 질문을 하는 것 같죠, 그쵸? If dad cooks, I think the food will be delicious. 아빠가 해준 음식은 다 맛있는데, 그죠?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친구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Do you exercise every day? 너는 매일 운동을 하니? 우리 친구들은 매일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매일 뭐뭐를 하니? 요 질문 하고 싶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Do you eat breakfast?
1: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2: Does your mom cook?
1: Yes.
0: 자, 그럼 대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자, breakfast는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너는 아침 식사를 먹니? 라는 질문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 식사를 하세요?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라는 대답을 했네요. Yes는 일단, 먹어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I eat breakfast every day 라고 했어요. 자, every day는 매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빠뜨리고 꼭 챙겨 먹는다 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아침 식사를 매일 하나요?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every day. Good job. One more time. I eat breakfast every day. 잘했어요. 자, 이렇게 I eat breakfast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주 먹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뒤에 붙여볼 수 있어요. Every day는 매일이었잖아요. 다른 표현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가끔 아침 식사를 먹어요 라고 할 때는 I eat breakfast sometimes 라고 할 수 있어요. Sometimes가 뭐 가끔이라는 뜻이죠. I eat breakfast sometimes.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eat breakfast sometimes. I eat breakfast sometimes. 잘했어요. 항상 먹어, 뭐 매일 먹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항상 먹는다라고 할 때는 all the time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eat breakfast all the time. I eat breakfast all the time. 잘했어요. Every day, all the time, 뭐 다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혹시나 나는 아침 식사 안 먹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선 어떤 표현을 쓸까요? I eat breakfast 뒤에 뭘 쓸 수 있을까요? 뭐 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I don't eat breakfast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요거는 추가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I don't eat breakfast. I don't eat breakfast. 이건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요. 아침을 안 먹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 eat breakfast every day. 난 매일 아침을 먹어. 라고 했더니, Does your mom cook? 그럼 엄마가 요리를 하시니? 라는 질문이에요. Mom, M-O-M이 엄마라는 표현이죠. 근데 요 철자는 사실 미국에서 쓰는 철자예요. 영국을 가면 M-U-M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영어 책에 엄마가 M-O-M으로 쓰여져 있으면 아, 이거는 미국에서 쓴 책이구나. M-U-M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영국 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언어로 써도 이 철자, 스펠링이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마음은 엄마다. 자, 그래서 Does your mom cook?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두 가지를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Does your mom 이었는데 your mom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고 cook가 요리하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 요리하다 대신에 또 다른 행동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케이는 잠을 자? 맨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Does Kaylin slee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So your mom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Kaylin 누구냐고요? 저예요, 저. Does Kaylin sleep?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Does Kaylin sleep? Does Kaylin sleep? 잘했어요. 선생님은 밥을 드셔? 본 적이 없어. Does the teacher e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oes the teacher eat?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Does the teacher eat? 너의 여동생은 점프를 하니? Does your sister jump? Does your sister jum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영어에는 누나, 언니, 여동생 이렇게 다른 호칭을 안 써요. 여동생이든 아니면 누나든 언니든 그냥 sister라고만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가족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실 your sister라고 하면 언니인지 아니면 동생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Does your sister jump?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does 뒤에 사람과 행동이 오는데 아까 do you eat breakfast?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do를 썼고 여기서는 does를 썼죠. 상대방에게 you한테 물어볼 때는 do you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 다음에 사람이 온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세요. Yes! 엄마가 요리하셔!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요리를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그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2: Do you eat breakfast?
1: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2: Does your mom cook?
1: Y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죠. Let's go back to the picture.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over there. 저기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남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음식 생각을 하고 있죠.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음식 위에 보니까 해가 떠 있죠. 아침에 해가 딱 떴을 때, 그때 밥을 먹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아침 식사하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Do you eat breakfast? 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답은 뭐라고 했나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아침 식사를 매일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does your dad cook? 너네 아빠가 요리를 하시니? 라는 질문이에요. Does your dad cook?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쵸? Does your dad cook? 자, 아빠가 요리를 하시나요? Yes, every day. 네, 매일 요리를 하세요. 너무 자상하신 아빠다, 그죠? Every day가 매일이라는 표현이었죠. 자, 우리 뒤에 운동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 요 둘의 대화로 한번 가볼까요?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가 질문이 있어요. Do you exercise? Exercise는 운동하다죠. 자, 우리 아까 Do you eat breakfast?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eat breakfast 대신에 exercise라는 다른 행동을 넣은 거예요. Do you exercise? 너는 운동을 하니? 우리 친구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운동을 해. I exercise every da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exercise every da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운동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아빠가 운동을 하는지 물어볼까요? Does your dad exercise? Does your dad exercise? 아빠는 운동을 하시니? 대답은 no. 아니. 네. yes 대신에 no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해 할 때는 yes. 아니, 운동 안 하셔. no.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업도 같이 해 봤는데요. Do you 뭐뭐라는 표현도 있었고,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 누구누구,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는 거, do와 does 요거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it's time for the chant. Follow me.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sometimes. I eat breakfast sometimes. Does your mom cook? Does your mom cook? Does Kaylin sleep? Does Kaylin sleep? Does the teacher eat? Does the teacher eat? Does your sister jump? Does your sister jump?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수 있죠? 체크!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I eat breakfast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네, 뭐 every day 대신에 sometimes, all the time 이런 표현들도 넣어봤는데 많이 연습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월요일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0: 잘 지내고 있었어?
1: 좀 피곤하겠지만 쌤이랑 영어 수업하면서 기분을 업 시켜볼게요.
0: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2: Week 20. Where do they work? Monday. Red trucks and hoses.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red truck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너무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 우리 그럼 한번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뭐가 오늘 굉장히 많아, 그치? 일단 여기에 speed quiz, guessing game이라고 적혀 있어요. Oh, I guess they're playing a guessing game. 지금 왠지 여자애랑 남자애랑 같이 알아맞추기 게임, guessing game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A girl and a boy are playing a guessing game. 좋아요. 네,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여자아이가 giving hints,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쵸? And the boy is trying to get the answer. 남자아이가 지금 답을 막 고민하는 것 같죠? 자, 근데 힌트를 한번 봅시다. Hints, okay? 자, 첫 번째는 big helmets. Big helmets. 헬멧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웨영, 오웨영, 사이렌도 있네요. 그 다음에 hose, 이렇게 물 뿌리는 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d truck, a red truck도 있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죠, 그쵸? 쌤이랑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한번 힌트를 한번 더 얻어보고 오세요.
2: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This place has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Second hint.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Third hint. Red trucks are parked here. Where is this place?
0: 얘들아, 어떻게 좀 힌트를 더 얻어봤나요? 쌤이랑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hint. 첫 번째 힌트가 뭐였어? 우리 친구들 다 들었잖아. 짜잔! 자, this place has sirens, away-o, away-o,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Sirens and loud noises. 이거 무슨 뜻일까?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siren, siren 무슨 뜻일까? 바로 사이렌입니다. 어웨요, 막 소리 크게 울리는 siren. Okay. 자, loud는 무슨 뜻이야? Loud and quiet. Loud and quiet. Loud는 바로 소리가 큰 시끄러운입니다. Loud. Okay. 자, noise. Noise 이건 뭘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아주 그냥 소음도 아니고 막 시끄러운 소음 있지요. Noise, noise. Okay. 자, siren, loud noise. 한번 문장에서 다시 볼게요. 자, this place has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자, 이 장소에는 큰 아주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을 울리는 사이렌이 있대요. 어딜까? 그치? 우리 친구들 벌써 똑똑한 친구들은 감이 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렌이 있다. 오케이. 자, second hint 두 번째 힌트는 빠밤.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Hose. Spray water.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알아보러 가자. 짠! Hose. Hose. 무슨 뜻일까? 바로 물이 나오는 호스입니다. 그쵸? 호스. 왜 우리 이렇게 발코니 또는 베란다에도 이렇게 물 뿌리는 호스가 있잖아요. 그쵸? Hose. 그 다음에 spray water. Spray water. 뭐예요? 물을 뿌리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자,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호스가 있대요. 호스들이 있대요. 어딜까? 어딜까? 그치? 뭐 경찰서일까요? 어딜까요? 자,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Okay. 자, 그 다음에 third hint. 자, 세 번째.

truck 뭐예요? 트럭이죠. 자, 한번 해석해 보러 가자. 짜잔. 자, truck는 트럭입니다. parked. 자, park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주차하다란 뜻인데요. parked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ed trucks are parked here 하게 되면 빨간색 트럭들이 이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 란 뜻입니다. 주차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딜 것 같나요? 자, 쌤이랑 한번 볼게요. Where's this place?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힌트들 다 모아보자, 오케이? 힌트 첫 번째, big helmets. 오케이, 큰 헬멧이야. 그냥 사이즈도 아니고 big helmets래요. 오케이, that was our first hint. 그 다음에 second는 어웨이요. 저걸 뭐라 그러지? S로 시작하는 siren. Siren도 있고요. So second hint was a siren, okay? 자, 그다음에 third hint는 뭘까요? 짜자잔, red truck, 그쵸? A red truck네요. 근데 그림에 봐도 왠지 힌트가 많이 주어졌어요. 빨간색 트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hose, a long hose, 그리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호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줘볼게. 짜잔. 이거 뭐예요? Firefighter죠. Firefighter가 일하는 곳이랍니다. Where could that be? 어딘가요? 3, 2, 1. 짜자잔! Fire Station입니다. Fire Station. 소방서죠. 자, Firefighter. 소방관이었죠?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소방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맞습니다. Fire station. 소방서에서 일하자. 오늘의 정답은 fire station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야. Fire station, fire station.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today's sentence. 오늘의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러 갈게요. 짜자잔. Today's sentence. Alright. 자, 첫 번째 단어부터. Firefighters. Firefighters, 소방관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차례. Firefighters, firefighters. 좋아요. 자, firefighters work at 소방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Firefighters work at 좋습니다. 어디에서 일한다고요? 맞아요, 소방서잖아. 영어로 짜잔.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맞습니다. 자, 소방관들은 소방서에서 일해요.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잘했습니다. 이번엔 쌤이랑 같이 해보자. 큰 목소리로 더 크게. Alright.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엄청 오랜만에 Chant and Move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큰 목소리로 쌤이랑 같이 Chant 불러줘야 돼. Alrighty.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Siren goes whoop whoop. Siren goes whoop whoop. There is a red truck. There is a red truck. Hoses spray water. Hoses spray water. Firefighters. Firefighters. This is the fire station. This is the fire station. Okay, excellent. Great job. 얘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이 왔어요. 아까 그림 기억나, 얘들아? 뭔가 게싱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힌트들이 주어졌었어. 우리 친구들이 왠지 답을 알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한번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위에 적혀 있죠? Speed quiz, guessing game. 자, 지금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힌트들이 많이 나왔죠? There are four hints, right? 힌트 4개 있는데, big helmets, 그 다음에 siren, away요. 그리고 red truck도 있고, hose, 호스도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인, 무슨 답인지 알것 같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자, 여자아이가 먼저 시작하네요. Okay, first clue, big helmets 라고 합니다. 자, big helmets, big 큰이란 뜻이죠. Helmet은 우리가 아는 헬멧. 자, okay, 첫 번째 힌트는 큰 헬멧들이야 라고 합니다. Okay, first clue.

big helmets. Okay. 자, 우리가 보통 힌트라고도 많이 하죠. 영어로도 hint라고 할수 있겠지만, clue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힌트로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clue인 것도 기억하세요. First clue, big helmets. 이 남자애가 big helmets, 큰 헬멧들이라고 하고서 맞출 수 있을까? 한번 다음 가보자. 짜잔. 자, 남자애가, big helmets, like bicycle helmets 라고 합니다. 맞추지 않은 것 같아, 그쵸? big helmets, 큰 헬멧들, like bicycle helmets, 자전거 헬멧 같은 거 라고 해요. 아직 감이 안 왔어, 그치? 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또 봅시다. big helmets, 자, 했더니 그 다음에는 nope. next clue. there is a loud siren. 어웨요, 어웨요 라고 하네요. 자, nope 했으니까 땡 이런 뜻이겠죠. 틀린 거야. 자, nope, next clue. 다음 힌트. There is a loud siren. loud가 무슨 뜻이었어? loud, loud. loud and quiet. loud and quiet. loud는 소리가 큰이에요. 소리가 큰. 그리고 siren은 우리가 잘 알듯이 siren입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a loud siren. 거기에는 아주 소리가 큰 siren이 있대요. 그러면서 siren 소리를 냅니다. 우리 친구들은 siren 소리를 어떻게 내요? 왜요? 이렇게 내나? 선생님은 왜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There is a loud siren. 왜요? 너무 이렇게 실제와 다른 사이렌 소리인가요? 실제는 엄청 막 크고 귀가 아플 텐데, 그쵸? 자, loud siren 기억하세요. 소리가 큰 siren. Okay.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police station? a police station? 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감이 안 왔나 봐, 그치? 자, police station 하게 되면은 경찰서예요. police station. 근데 이거 아니지? 자, 다음에는 맞추나 보자. 짜잔! 그랬더니, nope. third clue. they have a red truck and a long hose. 라고 합니다. nope. Third clue, they have a red truck and a long hose. Okay. 자, nope 했으니까 이것도 땡!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서 third clue, 세 번째 힌트. They have a red truck. 빨간색 트럭이 있고, 그리고 긴 호스가 있대요. 이거 왠지 많은 힌트를 준것 같은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소방서네! It's a fire station! 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맞춥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칼춘척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red trucks. 자, 나는 빨간색 트럭들이 있는 장소를 맞출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체크해볼게요. 우리 어딘지 알잖아. 바로 소방서죠. 영어로 fire station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길 바라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Okay, smile.

미라클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이요. 날씨도 화창하고 수영하기에도 좋고 아이스크림도 마음껏 먹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계절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좋아하는 계절이라 What's my favorite season? I like spring. 선생님은 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은 추웠던 겨울이 따뜻한 봄으로 샥 바뀔 때 꽃도 피고 나비도 벌도 보이고 이렇게 모든 세상이 밝아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계절 묻고 답하는 표현 배워볼게요. What's like your season? I summe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season? I like summer. What's your favorite season? I like summer. 자, 우리 좋아하는 거 묻는 표현 여러 가지 연습해봤고 또 좋아하는 색깔 묻고 답하는 연습도 해봤어요. 여기서 조금만 단어를 바꿔주면 좋아하는 계절을 묻고 답하는 표현도 영어로 말해볼 수 있어요. 자, 먼저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니? 물어보는 말을 먼저 만들어봐야겠죠? 이거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먼저 해봐요. 제일 처음에 올 말은 그래요. What's죠?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이 제일 먼저 온다. 당신의 your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 season 넣어주면 되잖아요. 다 붙이면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Good.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나는 좋아해. 무슨 무슨 계절을 계절 이름 넣어주면 되죠. 나는 I 좋아해. Like summer. Summer는 여름이네요. 나는 여름을 좋아해. I like summer. I like summer.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해볼 좋아하는 계절 묻고 답하기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Spring Summer Autumn Winter 자, 친구들 오늘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관한 단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우리 단어 말해보고 눈으로 확인도 하고 써볼게요. 첫 번째 단어 Spring Spring Spring은 꽃이 피고 따뜻해지는 봄이죠. 자칫 잘못하면 스프링 이렇게 세 박자로 발음할 수 있지만 글자가 이렇게 많아도 영어에서는 한 박자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스프링 아니고 spring, spring 이렇게 한 박자에 쏙 집어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S 그쵸? S 그리고 P 소리는 P 그리고 R의 소리는 R이에요. 이거 세 개 합치면 spur, spur 하고 첫 소리 준비됐어요. I 소리 나는 I에다가 NG는 짝꿍이다. 무슨 소리? 응. 그래서 spur, I, 응, spring, spring. 이렇게 봄 완성됐네요. 두 번째는 봄 다음에 뭐예요? 여름이죠. 여름은 어떻게 말해요? Summer. summer 이에요. 간혹 가다가 summer라고 친구들 본 거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쓸 때. 그거는 영어로는 summer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summer 이에요. M이 두 번

있지만 똑같은 글자가 두번올 때는 한 번만 발음하면 되거든요. 한번 써봐요, 친구들. 스. 그리고 M 두 개지만 한 번만 발음하면 되고 ER 만나서 ER이에요. 다 붙였더니 summer. summer이 됐네요. 말해볼까요? summer. summer. 여름. 여름 다음에는 무슨 계절? 맞아요. 가을이죠. 가을은 autumn. autumn이에요. 조금 어렵죠. A, U가 만나서 어 하는 소리 나요. 그리고 T에다가 소리 나는 U, 그리고 소리 나는 M. N은 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발음이 autumn. autumn. 친구들이 autumn이라고 해도 되고,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 중간에 있는 T가 약하게 돼요. 그래서 autumn. autumn. autumn.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 더 알려주자면 친구들, 가을을 뜻하는 단어 중에 fall이라고도 우리가 가을을 부를 수 있어요. fall, autumn. 둘다 친구들 알아두세요. 마지막 계절은 지금 봄 나왔고, 여름 나왔고, 가을 나왔고, 이제 겨울. 겨울은 winter. winter이에요. 로 시작하니까 W, I, 여기까지가 when. 그리고 T. 그리고 ER 만나서 winter. 눈이 펑펑펑펑 내리는 겨울. 그럼 우리 물어보는 말, 대답하는 말, 문장 만들기 도전. 먼저 물어보는 말이요, 친구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니? 어떻게? What's your favorite 계절? Season. 좋아요. 한번 말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eason?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Nicole, what's your favorite season? Good.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누가 나에게 나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나는 봄을 좋아해. 나는 좋아해 봄을. 이 순서잖아요. I like 봄. Spring. 붙여서 I like spring. 한번 더. I like spring. 여름 좋아하는 친구 있죠?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처럼. 나는 여름을 좋아해는 어떻게? I like 여름. Summer. 붙여서 I like summer. 한번 더. I like summer. Very good. 이번에는 가을이에요. 가을은 autumn 넣어서 나는 좋아해 가을. I like autumn. 붙여서 I like autumn. I like autumn. 마지막으로, 나는 겨울을 좋아해. 이거 눈이에요, 친구들. 나는 겨울을 좋아해. 어떻게? 나는 좋아해, 겨울. I like 겨울. Winter. 다 붙이면, I like winter. I like winter. Excellent.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첸트로 불러봐요. Let's chant. What's your favorite season? I like spring. I like spring. What's your favorite season? I like summer. I like summer. What's your favorite season? I like autumn. I like autumn. What's your favorite season? I like winter. I like winter. I like spring. I like summer. I like autumn. I like winter. Yay! 좋아하는 계절 묻고 답하기 또할수 있는 상황들 있겠죠. 그림 보면서 알맞은 문장들 크게 외쳐봐요. 이야, 첨벙첨벙. 수영장에서 노는 거 너무너무 신난다. 너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season? 여름이지. 난 여름이 좋아.

0: like? I like summer.
1: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0: What's your favorite season?
2: 전 가을을 좋아해요.
0: I like autumn.
2: 엄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0: What's your favorite season?
2: 엄마는 꽃피는 봄이 좋더라.
0: I like spring.
1: 자,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 점검해 볼 시간이죠. 미션 준비되어 있어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대답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세요.
0: What's your favorite season?
1: 좋아하는 계절 물어보는 표현이죠. 대답 볼게요.
0: I like winter. I like winter.
1: 아, 좋아하는 계절이 winter이래요. 소리 나는 대로 써볼게요. 3, 2, 밑에 글자 보면서 1, 정답 체크! 이렇게요, when 부분은 w, i, n, 그리고 ter 부분은 t, 이 r이 만나서 er 붙었네요. Winter, 겨울이네요. 난 겨울이 좋아.
0: I like winter.
1: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꽃이 가득한 꽃밭에 앉아서 아이가 엄마께 여쭤보네요.
0: What's your favorite season?
1: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옆에 꽃 그림에 화살표 있는 것 보니까 엄마는 꽃이 피는 봄을 좋아하시나 봐요. A, B, C 중에서 알맞은 대답 골라볼게요. 3, 2, 1 정답은
0: I like spring.
1: 나는 봄을 좋아해. 봄, spring. B의 summer은 여름이고 C의 autumn은 가을이죠. 같이 알아두고요. 마지막, 문장을 잘 듣고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0: I like summer. I like summer.
1: 자, 들려도 좋고 문장 보여도 좋어요.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 A와 B 중에 골라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0: I like summer.
1: 나는 여름을 좋아해 라고 했으니까 여름 그림인 B가 정답이 되겠네요.
0: Well done!
1: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좋아하는 건 묻고 답하기 중에서도 좋아하는 계절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누구에게나 친구들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오늘 만나는 친구, 내 가족, 내 짝꿍들에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난 어떤 계절을 좋아해? 영어로 물어보고 답하기 연습 꼭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계절을 물어볼 때는 What's your favorite season? 좋아하는 계절을 알려줄 때는 I like.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해보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요 며칠 뭔가 잘 모를 때, 궁금해서 막 알고 싶을 때 다양한 것들, 뭐 누가 뭘 발명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때 하는 말들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요거 아직 안 했어요. 바로 오늘의 미션 문장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뿅! 보세요.

0: 맞아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뭔가 방법을 모를 때, 그쵸? 방법을 모를 때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평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켜는 거야? 또는 뭐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거 카메라, 우리 여기 카메라가 많아요. 카메라 막 조명도 있고, 이거 어떻게 켜는 거지? 그쵸? 방법 모를 때 많잖아요. 과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우선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짜란! Very good expression. Turn on. Turn on.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turn off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뭔가를 off니까 끄는 거였어요. 자, 이제는 반대로 turn on입니다. 뭐예요? 자, 이거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뭔가를 켜는 겁니다. 그래요. Turn on, turn off. Turn on, turn off.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Turn on, turn on. Very good. Next. Oh, simple. 자, 우리말로도 사실은, 야, 이거 되게 심플하다. 나는 심플한 디자인이 좋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자, simple 하면 뭔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단순한 걸 말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나름 심플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쵸? 벽에도 이거 액자 하나? 그림이 없네, 근데? 그림이 없는, 이게 그림인가? 자,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쵸? 이것도 뭐 비교적 책상 위도 심플하고 이런 걸 말해요. simple. Simple. Very good. And next. Oh, press. 아까 우리 turn on 할 때도 사실 버튼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버튼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꾹! 아저씨, 제 손으로 할 거예요. 꾹! press 할수 있어요. 누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어느 힘을 가해서 누르는 것을 우리는 다 press, press, press.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Press. Press. Very good. And next. Anytime. 여러분, 이 말도 정말 잘 써요. 자, 여기 사진 보세요. No standing anytime 이라는 말이 있네요. 아마 도로의 표지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보면 No standing. 서 있지 마세요. 즉, 차 같은 거, 뭐 이런 거 무엇이든 서 있지 마세요. 근데, anytime 하면 화살표로도 이렇게 잘 표시가 돼 있죠. 언제든지. 그 어느 때고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입니다. anytime. 언제든지. 항시라는 말이죠. 항시. 항상이라는 말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anytime. anytime.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은 곧 다이얼로그를 들으시면서 이 anytime이 어느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어떤 말에 대답으로 쓸수 있거든요. 오, 이말 하는 한국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오, 근데 사실 진짜 이런 말 했을 때 you anytime이라고 대답하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곧그 말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다 같이 영어에 반해볼까요? 이게 왜안 켜지지?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2: Oh, it's simple. Just press this red button.
0: Thank you so much.
2: Anytime.
0: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요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anytime을 땡큐에 대한 대답으로도 쓸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잘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가 뭔가 툭툭툭툭 이런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기계야. 그렇죠? 어떤 기계인데.
3: 아, 이게 왜 안 켜지지? 이거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네. 라는 말을 합니다.
0: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 나온다. I don't know.
3: 나 모르겠어. 우리 요즘에 많이 이렇게 시작했죠?
0: I don't know. 자, 그 다음에 how예요, how. 이제는 why가 아니라 how예요. how는 여러분, 어떻게, 즉 방법이 궁금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how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하면 어떻게 동사 원형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turn on, 켜다 였잖아요. 그것을 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해봐요.
3: 예를 들어 이거.
0: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1: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3: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을 때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만나봐요. 잠깐만,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뭐지? 이게 무슨 어디나란 말이야? 저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0: I don't know how to read it.
1: I don't know how to read it. I don't know how to read it.
3: 그래요. 예를 들어 일본어 선생님 못하거든요. 그럼 일본어로 뭐라고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읽는 법 모를 거 아니야. 그때
0: I don't know how to read it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Next.
3: 자, 아이고 이럴 때도 있지. 좀 비슷한 경우인데 뭔가 고장이 났어.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0: I don't know how to fix it.
1: I don't know how to fix it. I don't know how to fix it.
3: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 이거. 어머, 여러분 혹시 비빔밥 만들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비빔밥? 세상에, 있는 친구도 있네? 샤이니쌤은 요리를 1도 못해요. 정말 비빔밥도 못 만들어요. 그 재료 많이 들어간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겠죠?
0: I don't know how to cook 비빔밥 or make 비빔밥.
3: 나 비빔밥 요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비빔밥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죠. 해볼게요.
0: I don't know how to cook 비빔밥.
1: I don't know how to cook 비빔밥. I don't know how to cook 비빔밥. I don't know how to cook 비빔밥.
3: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을 모를 때 여러분은
0: I don't know how to
3: 라고 시작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이거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B가
0: It's simple.
3: 간단하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just press 그쵸?
0: this red button.
3: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 간단했나? 자, 그쵸? 사실 기계, 뭐 웬만한 기계는 전원 찾아서 그냥 키면 되잖아요. 그쵸? 자, 말해볼게요.
0: It's simple. Just press this red button.
1: It's simple. Just press this red button.
0: It's simple. Just press this red button.
3: 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는 지금 몇 분째 여기서 찾고 있었는데 누가 딱 와서 도와줬잖아.
0: Thank you so much.
3: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많이 감사할 때 여러분 그냥 thank you 또는 thanks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so much까지 붙여서 말하면 좋겠죠?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3: 라고 했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땡큐라고 말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렇죠? 이렇게 웃고 막 그런 친구 있죠? 그러지 말고 그때 뭔가 대답해 주면 좋죠. 우리 you're welcome 이라고 하는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좋지만 이런 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0: Anytime.
3: 언제든지요. 아유.

0: 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오케이? Okay? Anytime. 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1: 이거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네.
0: Speak.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간단해요. 그냥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Speak.
1: 정말 감사합니다.
0: Speak. Thank you so much. 언제든지요. Speak.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이거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to turn it on.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바로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 how임. 그래요.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1: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0: And next.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자, 여러분, 고치다라는 말. 3, 그래요, 고치다니까. Fix you. I don't know how to fix it.
1: I don't know how to fix it.
0: Okay,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바로 이렇게 누르다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방법을 모를 때할수 있는 말, I don't know how to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였죠.
1: 요거로 누르면 되겠네, 그죠?
0: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turn it on.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여러분, 요 미션 문장만큼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응용해서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Okay,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품사를 배울 시간입니다. 어머나, 어떤 새로운 품사를 배우게 될까 기대가 많죠. 그 지지부진한 다양한 품사를 드디어 배우는구나 싶을 텐데, 자, 오늘 배울 친구는 형용사라는 겁니다. 아마 꽤나 익숙할 텐데요. 이 친구는 명사만 꾸미는 특징이 있어요. 명사를 어디서 어떻게 꾸미는지 우리 사진이랑 예문 같이 보면서 탐구해 보도록 하지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작은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있을 수 있나요? I prefer small dog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는 어디에 있고 뭘 꾸며주고 있을까요? 힌트는 S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멋진 하얀색 차가 있습니다. The white car is her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얀 차입니다. 어떤 게 형용사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머나, 어떤 분이 다른 분한테 응? 원하는 거 있어?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특별하게 뭔가 something 이런 게 있고 뒤에 뭔가 다른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어떻게 위치에 그런 상관성이 있는 건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는 뭘 꾸민다고요? 명사를 꾸민다고요.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위치인데요. 자, 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명사를 보충하거나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명사를 보충할 때는 보어 자리에 오고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수식어 자리에 오게 되는데 첫 번째, 명사를 보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쉬운 개념인 꾸며주는 수식어를 조금 더 깊이 파볼 건데요. 자, 형용사 해석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요거는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시간, 6학년 국어 시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안 들었다고요? 지금 알려드리죠. 자, 우리말로 니은이나 니을로 끝나는 해석을 가진다면 형용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착한, 예쁜, 멋진 다 니은으로 끝나죠. 마실, 물 할 때 리을로 끝나죠.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다 라고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용사도 똑같아요. 영어에서 형용사도. 그러니까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친구들은 아, 이거 형용사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위치 중요한데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명사 앞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자, 선생님이 여기 shoes red가 아니고 red shoes라고 적어놨는데, 자, shoes red는 이 순서대로 해석하면 신발 빨간이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빨간 신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참 많이 다른데요. 요거는 똑같네요. 그쵸? 형용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를 쓴다. Red shoes라는 요 순서가 맞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이라는 전제가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게 있냐? 자, 가끔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명사가 thing, body, one 요런 걸로 끝날 때입니다. thing, body, one이라는 건 something, somebody, someone 요런 친구들이에요. 자, 요런 경우에는요. 명사 뒤에 쓰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선생님? 원어민들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special something 요렇게 형용사 앞에 쓰지 않고요. something special 요렇게 형용사 뒤에 쓰게 됩니다. special은 특별한 이라고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형용사이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두 번째는 위치는 대부분 명사 앞이나 thing body one으로 끝날 때는 명사 뒤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럼 예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1: prefer
0: 선호한다. 작은 개들을 이렇게 되는데요. 자, dogs라는 명사를 small이라는 형용사가 꾸미는 거고요. small dogs라는 순서가 맞지. dogs small 요거는 이상해요. 그쵸? 자, 그리고 해석이 작은 개들, 작은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형용사 해석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해석하면요. 그 하얀

0: 차는 그녀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자, 명사 car이라는 거를 하얀이라는 형용사가 꾸미고 있죠. 하얀, 니은, 리을로 끝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 해석하면요. 당신은 원하시나요? Something special.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명사 something을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특별해, 특별해. 위치가 뒤에 있어요. 자,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해석이 무언가 특별한 것.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형용사의 특징 가지고 있어요. 뭐가? specia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니까. 자, 니은 리을 관련해서 추가로 해석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bright color, 밝은 색깔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bright, 밝은, 니은 리을로 끝나죠. something to drink 하면 마실 무엇인가 라고 해석하는데, to drink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입니다. 이때 마실이라고 니은 리을로 끝나는 해석을 갖고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띵바디원으로 끝나는 명사 복습까지 하고 그래머 마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some, any, every, no. 요네 가지를 시작으로 띵바디원을 붙이는 게 중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전부입니다. 그렇구나. 자,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Something, somebody, someone. 무슨 뜻이에요? 뭐, 몇몇 것, somebody, 뭐, 몇몇 사람, someone, 어떤 사람, 뭐,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Anything, anybody, anyone, 상관없이. 얘는 something, somebody는 긍정문, anything, anybody는 부정문, 의문문에 주로 쓰이고요.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모든에 관련된 거. Nothing, nobody, no one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 관련된 것들. 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형용사가 어디 온다고요? 뒤에 온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머였고요.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I prefer small dogs. I prefer small dogs. The white car is hers. The white car is hers.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0: 자, 형용사들 집중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형용사들의 특징은 아주 강하게 강세를 줘서 읽지는 않아요. 수식어니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Small dogs. Small dogs. I prefer small dogs. 나는 작은 개들을 선호한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prefer small dogs. I prefer small dogs.
0: White. 자, white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white 아니고 white. White. The white car is hers. 그 하얀 차는 그녀의 것이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 white car is hers. The white car is hers.
0: Special. 스페셜 아니고 쇼. Special. Special. 근데 끝이 올라가요. Something special?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당신은 무엇인가 특별한 걸 원하나요? 두번 듣겠습니다.
1: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 prefer small dogs. I prefer small dogs. The white car is hers. The white car is hers.

0: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Do you want something special?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글로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큰 개들을 선호한다. "그 검은 차는 그의 것이다. 당신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가요? 자, 아까 전엔 작은, 이번에는 큰입니다. 중요한 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위치는 명사 앞입니다. 우리말이랑 순서가 같다고 했고요. 자, dogs, big 아니고요. big dogs, 요게 맞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큰 개들을 선호한다. I prefer big dogs. 한 번 더. I prefer big dogs. Great. 그다음. 그 검은 차는 그의 것이다. 인데요. 자, 검은이라는 게 지금 형용사지요. 니은, 니을로 끝나는 해석 잘 되어 있고요. The car black. 아니고, the black car. 요게 순서가 맞아요. 같이 읽어보죠. The black car is his. 한 번 더. The black car is his. Very good. 자,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면 thing, but, one으로 끝나는 명사들이다. 이 경우에는 형용사의 위치가 명사 뒤다. 자, 여기 anything이라는 게 나왔죠. anything은 thing, but, one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가 뒤에 위치합니다. 자, 당신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special anything 아니고요. anything special? 요렇게 쓰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need anything special? 한 번 더. Do you need anything special? 좀 더 빠르게요. Do you need anything special? Very good.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이었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글인데요. I want to have. 나는 가지기를 원한다. 큰 집을 가지길 원한다인데 정답은 뭘까요? 자, 큰 집. 우리말 순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 big house. 요 순서로 쓰셔야겠죠? 두 번째,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많은 방들을. 인데요. 정답은요? 자, 많은 방들입니다. 이것도 한국어와 같아요. 자, 형용사에다가 S를 쓰는 일은 없고 그냥 명사에 S를 붙이면 됩니다. Many is 이런 말 없어요. It should also have. 이것은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별한 화장실을 오직 나만을 위한. 자, 그저 나만을 위한 특별한 화장실? 자, 스페셜 나왔다고 해서 또 헷갈려.

0: 발생어 안 되죠? 이건 그냥 명사를 일반적인 명사니까 앞에다가 쓰셔야겠죠, 형용사. 자, 영장인데요. 나의 집에는 수영장이 있는 큰 뒤뜰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확신에 찬 말인데 정답이 뭘까요? 자, backyard와 with a swimming pool 사용하시면 되는데 My house will have a big backyard with a swimming pool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큰 뒤뜰을 big backyard라고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Can you think of 당신은 생각할 수 있나요? 뭔가 다른 거? 자, think body 1으로 끝나면 형용사의 위치가 뒤입니다. 그쵸? Anything el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reading writing이었고요. 전체 질문 성우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want to have a big house. It should have many rooms. It should also have a special bathroom just for me. My house will have a big backyard with a swimming pool. Can you think of anything else?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형용사 처음 배운 시간이었죠. 형용사라는 거의 정의는 명사를 보충하거나 꾸며주는 말이었습니다. 해석은 니은이나 니을로 끝나게끔 하면 되는 거였고요. 위치는 대부분 명사 앞이나 가끔은 명사 뒤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사가 thing body one으로 끝날 때에 해당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형용사에 대한 공부 이어지고요. 형용사가 보호자리 올 때 공부할 거니까 다음 시간도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화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가정법의 세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법 과거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본격적으로 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고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은요. 내가 그 비행기를 놓쳤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거 다 과거의 일을 가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써서 if절에는 had missed the plane, had pp, 그리고 주절엔 wouldn't have met, would have pp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had missed였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대화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둘다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들리는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볼 거예요. 어제 파티 어땠어? 좋았어. 너가 파티에 왔다면 너도 파티를 즐겼을 거야.

0: 그랬더니 어제 너무 바빴어. 파티가 오늘 열린다면 나도 갈수 있을 텐데. 좀 짐작은 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형태가 맞게 들리나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How was the party yesterday?
2: It was great. If you had come to the party, you would have enjoyed it.
1: I was so busy yesterday. If the party were held today, I could go.
0: 자, 잘 들어보셨죠? 이좀 파란 부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대화문에서 바로 한번 비교해 보죠. How was the party yesterday? 어제 파티는 어땠니? It was great. 아주 좋았지. If you had come, had PP죠. 과거 사실의 가정입니다. 너가 had come to the party, 파티에 왔었더라면 you would have enjoyed it. 그래서 would have PP. 너도 파티를 즐겼을 거야. 근데 팩트는 너는 안 왔고 어제 즐기지 못한 거지, 그치? 자, 그랬더니 여자가 I was so busy yesterday. 어제 너무 바빴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정법 과거로 어떤 현재 상황에 어떤 이루지 못하겠지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If the party were, 그쵸? 그리고 우리가 be held, 그러면 열리다, 개최가 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가정법이니까 그냥 were를 썼어요. If the party were held today, 오늘 열린다면 I could go.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입니다. 나도 갈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어떡하니? 어제 끝났는데 오늘은 열리지 않겠지. 자, 이렇게 우리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한 지문에서 방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는 이름에 속지 말자, 형태에 속지 말자 했어요. 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나 현재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네, 과거를 굳이 쓰는 이유는 이 과거를 쓰면 현실감이 팍 떨어지잖아. 왜냐면 과거 시제는 현재랑 완전 상관이 없는 생김새거든. 일부러 그 형태를 빌려와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ed 형태가 주로 보이고요. 비동사의 경우는 우리 were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에는 will, can, may가 아니라 would, could, might 같은 역시나 과거형을 써주고 동사 원형. 그치만 생긴 게 과거라고 해서 해석도 과거로 하면 안 되더라.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할 텐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해석 다시 해볼까요? If the party were held today, I could go. 파티가 오늘 열린다면 나도 갈수 있을 텐데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가정법 과거 완료야 말로 이제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 끝나버렸어. 이미 지나갔어요. 그치만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달랐다면 어땠을까? 이미 벌어진 일을 반대로 가정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미 실현된 일인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보는 거를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if절에 과거 완료 시제 넣고요. had PP. 그 다음에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have PP를 붙여서 과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만약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가 바로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If you had come to the party, you would have enjoyed it. 방금 봤던 그 대화입니다. 너가 파티에 왔었더라면 너도 파티 되게 재밌게 파티를 즐겼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어가죠. 잠깐 쉬었다가 이 형태가 아무리 이렇게 말로 하면 이해되는 것 같지만 또 문장 속에서 섞여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연습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대화문에서 파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미국의 파티 문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파티 문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prom party라고 하는 건데요. 이 prom이 이제 무도회라는 뜻이 있고요. 이때 prom은 주로 이제 미국 고등학생들의 파티를 말해요. 근데 미국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공식적인 일종의 댄스 파티입니다. 댄스 파티를 연다고 하는데.

인데요. 이게 엄청 또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파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파티?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흔한 미국의 이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파티가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프럼포즈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뭐 여자가 할 수도 있지만 뭐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롬 발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을 딴 거야. 그래서 프롬포즈라고 해서 이제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파티에 같이 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티켓을 한 장만 주거든. 근데 그한 장이 한 커플용입니다. 혼자는 못 가. 왜 댄스 파티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혼자 춤추는 그런 댄스가 아니거든. 그래서 꼭 커플로 같이 와야 된다. 여러분 뭐 어떤 인별그램 이런 거 해보면 해시태그로 프롬포즈를 한번 눌러보면 되게 이색적인 어떤 프롬포즈 장면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레스 코드가 있겠죠. 이제 파티니까 아무래도 여자는 뭐 드레스, 남자는 정장을 입을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다고 해요. 아직 뭐 졸업을 하기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옆이 튀어서 살이 많이 보이고 좀 요런 곳들은 되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단정한 그런 드레스와 남자는 정장을 준비를 하고 서로에게 줄 작은 꽃 같은 걸 준비해서 정말 딱 격식을 갖춘 그런 복장으로 파티에 참여를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식적 댄스 파티라고 했잖아. 이제 춤이 빠질 수가 없겠죠. 밥을 먹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댄스 파티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술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서 절대 안 되고요. 남녀가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문화, 그런 파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춤추고 끝나느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 행사가 바로 이제 킹앤 퀸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학교에 킹카 퀸카를 선발하는 건데 이게 또 엄청 큰 어떤 마지막 이벤트 같은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하듯이 이 파티 전부터 킹카나 또는 퀸카로 선발되고 싶은 사람들을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요. 동아리 같은 활동도 정말 활발히 하면서 어떤 나의 팬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 고등학생들의 프롬 파티라는 거 영화에서도 여러분 종종 보게 될 거거든. 알아두면 아마 좀더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우리는 가정법의 세계로 돌아와 보죠. 자, 이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묻게 될 거야. 이렇게 빈칸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if절과 주절을 빠르게 비교하면서 if절의 형태가 뭐가 나왔는지를 보고 주절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두개다 배웠으니까. 자, 그럼 여기 보니까 if절이 그냥 returned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 온 거죠? 그러면 이 과거형의 짝꿍은 뭐였어? 과거형의 주절의 짝꿍은 would have pp가 아니고요. would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가정법 과거구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If he returned home before sex, 그가 6시 전에 집에 돌아온다면 we would go to the movies with him. 우리가 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갈 텐데라고 하는 이제 가정법 과거의 문장으로 풀어주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if절의 빈칸이 올 수도 있어요. 골라라.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또 주절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주절의 형태를 찾아서 would have pp네? 그러면 if절은 had pp겠구나.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would have pp면 여기도 had pp를 써야 우리가 배운 그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세트로 완성이 되죠. 그쵸? 이제 답을 골라주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니? 이호 형태 해석은 그가 6시 전에 집에 왔었더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미 안온 거야. 못본 거예요. 그치? 영화 보러 못간 건데. 그 사실을 뒤집어 본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의 가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if절을 보고 주절을 맞추거나 주절을 보고 if절을 추측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계속 해봐야겠죠? 우리 빈칸에 알맞은 거 일단 고를 건데
문제는 고르고 나서 또 가정법 해석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주절에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아, 여기에는 이제 스픽도 있어야 되는데 스픽이 빠져있네요.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Could speak과 Could you have spoken입니다. 자, if 절을 봐야겠죠. if 절에 has he left. 헤드 PP죠. 그쵸? 다 알겠죠? 헤드 PP니까 짝꿍은 could have PP지. If she had lived in Japan, she could have spoken Japanese. 해석해보세요. 시작. 만약 그가 일본에 살았더라면 그녀가 일본어를 말할 수 있었을 텐데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해석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f she had lived in Japan, she could have. 연음시켜주세요. She could have spoken Japanese.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엔 if절의 빈칸입니다. 이번엔 주절을 찾아서 주절이 could 동사 원형이네요. 그치? 아, 그러면 if절은 과거를 쓰면 되겠구나. 이거 가정법 과거인가 보다. 정답은 헤드건이 아니라 went가 되겠죠. If you went to medical school, you could make a lot of money. 해석해 볼게요. 해석이 중요해. 어떻게 하죠? 너가 의과대를 갔다면 이러면 안 돼요. 간다면 돈을 많이 벌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그렇죠. 있을 텐데라고 해석을 하겠죠. 자, 해석 머릿속에 넣으면서 읽어볼게요. If you went to medical school, you could make a lot of money.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if절인데요. 주절 봐야겠죠. Would have PP. 아, 이제 조금 감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Would have PP니까 if절은 맞습니다. had PP와 짝꿍이 되어야죠. 일단 답은 풀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traveled all around the world. 해석 시작.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traveled all around the world. 시작.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주절에 빈칸이 있고요. if절은 if I had ha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눈에 좀 익었죠? had, have의 PP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if절이 had PP니까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겠죠. 그쵸? 그래서 could it이 아니라 could have eaten일 겁니다. If I had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eaten lunch with you. 이렇게 정답 골라주시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시간이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못 그래서 아쉽다. 이런 뉘앙스죠?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If I had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eaten lunch with you. 시작. 여는 I could have eaten lunch with you.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if절의 빈칸이 있습니다. 주절을 확인해 볼까요? 주절이 I wouldn't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동사 과거형에, 그다음에 have PP가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절은, if절은 그냥 과거형이에요. 맞죠? 가정법 과거인 거지. 자, 그래서 head PP가 아니고요. 그냥 과거형. 근데 우리가 또 부정은 또 didn't 동사 원형을 쓰니까 정답은 if I didn't miss the bus, I wouldn't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어떻게 해석하니? 내가 버스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또 이러지 마시고, 갑자기 뭐 didn't 나오니까 과거로 또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쵸?
I wouldn't be late for the meeting. 내가 회의에 늦지 않을 텐데. 아직 모르는 거야. 가능성이 좀 없나 봐. 놓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치? 자, 다시요. 내가 버스를 놓치지만 않으면 회의에 늦지 않을 텐데.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If I didn't miss the bus, I wouldn't be late for the meeting. 시작. One more.

쓸 텐데가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그쵸? Had PP, would have PP가 되겠습니다. If you had come to the party, 그 다음 뒤에는 you would have PP, would have enjoyed the party. 인데 영어는 중복 싫어. 아니, 그냥 you would have enjoyed it. 이렇게 대명사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읽어보죠. If you had come to the party, you would have enjoyed it. 파티가 오늘 열리면, 아, 나도 갈수 있을 텐데. 자, 우리 뭐뭐 파티가 열리다 할 때, be held 쓸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정법 이제 과거잖아. 그래서, if the party were 과거로, were held today, I could go. I could go there. 뭐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의 형태, 조동사의 동사 원형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점심을 먹었더라면 배가 고프지 않았을 텐데입니다. 이미 해석에서부터 답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절에 wouldn't have eaten, would have PP 형태가 보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그럼 이 표절은 ate, had eaten 중에 여러분들 뭐가 정답일지 알겠죠? 자,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게 또두 개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섞이면 안 돼라고 공부했지만 사실은 섞일 수도 있거든.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오늘 쌤이 뭔가 운동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와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팀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전형적인 팀 스포츠 중에 하나죠. 바로 농구 경기입니다. 자, 농구 경기는 주로 실내에서 많이 행해지죠. 이러한 체육관을 영어로는 gym이라고 해요. 그래서 gym이라는 단어가 체육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헬스클럽이라고 쓰는 그런 말 있죠. 영어권 나라에서는 대부분 gym이라고 해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헬스클럽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부분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workout. workout은 운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exercise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영어 원어민들이 이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듣기 평가에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workout, workout, 운동하다라는 뜻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consider. consider는 고려하다라는 뜻이고요. enjoyable. enjoyable은 즐거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laugh. laugh란 단어는 웃다라는 동사로 조금 이따 볼 건데요. 특이한 것은 발음이 gh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이 단어에서는 거의 f 사운드, f 사운드로 된다. 그래서 laugh, laugh로 발음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ncourage, encourage는 courage가 원래 용기란 뜻이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접사 in 자체가

0: 안에라는 그 의미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의미가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 단어 unfamiliar라고 하면요. 익숙하지 않은 혹은 낯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familiar라는 단어, 뭔가 친숙한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앞에 붙어있는 on이라는 접사는 부정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낯선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우리 지금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Hello, everyone. Are you tired of working out alone in a gym? If you're looking for a fun way to keep yourself in good health, consider joining a team sport club. Joining a team and playing sports with its members is very enjoyable. For example, if you play soccer with others, you will laugh at your mistakes and encourage your teammates while improving your health and soccer skills. In addition, you can have a chance to meet new people. If you have no experience playing team sports and have difficulty finding a club that you can join, start with the popular sports, such as baseball and basketball, rather than something unfamiliar.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Hello everyone. 인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Are you tired of working out alone in a gym? 자, tired of라는 표현을 잠깐 볼게요. 자, 이 의미는요. 무언가에 지친 혹은 싫증이 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re you tired of working out? 이라고 하면 운동하는 것에 지쳤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Alone in a gym. 체육관에서 혹은 어떤 헬스클럽에서 혼자 운동하는 게 그게 지금 지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혼자 운동하면 좀 재미도 없고 쉽게 실증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입니다. If you're looking for a fun way to keep yourself in good health,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자, i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죠. look for는 찾다 라는 거니까 당신이 뭔가 재밌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 하는 거냐면 keep yourself in good health. 좋은 건강이라고 하면 뭔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밌는 방법을 당신이 찾고 있다면 consider joining a team sport club. 자, consider는 고려하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팀 스포츠 클럽에 드는 것을 고려해 보래요. Joining a team and playing sports with its members is 라는 부분까지 보면은 joining이라는 동명사,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팀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Playing sports with its members. 그 동아리에 혹은 그 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It's very enjoyable. 매우 즐겁대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주어가요. 길게 동명사 어떤 한 덩어리로서 동명사 구 덩어리로서 주어를 쓰고 있고 비동사는 단수 취급의 is를 쓰고 있다. 여기서 생긴 것은 and를 두고 마치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 글을 쓴 사람은 혹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팀을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팀원들과 스포츠를 하는 거여서 의미 자체를 하나로 보아서 단수 취급의 is를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play soccer with others, 자, soccer는 축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축구 경기를 한다면 You will laugh at your mistakes. 자, 여기에서 laugh라는 의미가 웃다라는 뜻인데요. laugh at이라고 하면 약간 조롱하다, 뭔가 놀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게 되면 너는 너가 한 실수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encourage your teammates. 다른 팀원들을 격려할 겁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nd를 두고 두 개의 동사가 병렬. 첫 번째는 you will laugh, 두 번째 you will encourage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합니다.

0: 합니다. 자,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While improving your health and soccer skills. 아, 여기에서 while이라고 하면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접속사로 보시면 되고요. improve는 향상시키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너가 건강도 향상시키고 축구 스킬도 향상시키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즐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는 접속사가 남아있는 현재 분사 구문의 improving이구나.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 부분은 뒤에 grammar clear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In addition, 자, 게다가라는 연결사죠. 자, in addition이라는 연결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것과 순접에 뭔가 추가되는 정보가 나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앞에서는 분위기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뭔가 팀 스포츠에 관련돼서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죠. 그렇다면 in audition 뒤에도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겠구나라고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you can have a chance to meet new people. 사람들하고 그렇죠.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 매칭 같은 거 경기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대요. If you have no experience playing team sports, 자, 당신이 팀 스포츠를 하는데 어떠한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if you have difficulty finding a club,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and를 두고 역시 두 개의 동사가 병렬. 첫 번째, if you have no experience. 두 번째, if you have difficulty, ing라고 하면요. 의미가 정해져 있는 수거입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여서, 내가 팀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떤 팀 클럽을 들어야 되지? 어떤 스포츠 클럽을 들어야 되지? 이러한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then you can join. 너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클럽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start with the popular sports such as baseball and basketball rather than unfamiliar, something unfamiliar.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뭔가 익숙한 것.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야구라든지 아니면 농구와 같은 친숙한, 대중적인 스포츠로 시작을 하세요라는 거죠. 자, rather than은 뭐뭐이기보다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something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는 뭔가 대중적인 것을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this은 앞에 나와 있는 club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join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대로 이어서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Are you tired of 라고 하면은 뭔가 tired라는 the 사운드 그리고 전치사 of에서 모음으로 이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자음의 소리가 뒤로 넘어가게 되어서 tired of를 빠르게 하다 보면 tired of로 들릴 겁니다. 원어민 소리가요. 자, 그래서 Are you tired of working out alone in a gym이 아니라 이나 이 부분도 이렇게 연음으로 소리가 되기 때문에 Are you tired of working out alone in the gym? 자, 이 부분 우리 원어민 소리로 함께 들어볼게요.
1: Are you tired of working out alone in a gym?
0: 맞아요. 정말로 tired of 이렇게 소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나라고 해서 연음 소리로 들렸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Social Benefits of Team Sports라는 제목으로 쌤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 미국에 있는 캔자스 대학교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운동 생활을 어떤 운동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고등학생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높았다. 10% 정도 GPA 평균이 높았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학업적인 부분이지만 팀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뭔가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면이냐면 decisive action이라는 능력이래요. 자, decisive라고 하면요. 결단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독해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쉬운 단어는 얘들아 아니에요. 그래서 decisive라고 하면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는 건데, 자, 여기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워낙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공이 날아올 때 내가 저걸 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팀 스포츠를 하게 되면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sports plays happen fast. 스포츠 경기에서의 모든 것들이 빨리 일어나죠. 주로 an athletes develop the skills needed to make effective snap decisions. 자, snap decision은 뭔가 재빠른 그런 결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스킬들을 기를 수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어떤 베네핏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 팀워크는 바로 협동이죠. 말 그대로 팀워크라는 것은 it's all about collaborating with others to reach a common goal. 이 선수들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collaborate 바로 뭐예요? 그렇죠. 협동하기 때문에 팀 스포츠를 하게 되면요, 이러한 팀워크 능력도 기를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 얘들아, 이거예요. 당연히 뭔가 팀 스포츠를 하려면요, 나 혼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일정도 짜야 되고 나의 다른 스케줄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necessary 필요한 부분들은 demands that athletes learn valuable time management skills. 자기 자신의 시간을 아주 귀중한 이런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런 스킬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해요. 자, 뭘 배우면? 팀 스포츠를 하고 어떤 동료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뭔가, the good things of team sports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grammar clear는요, 바로 이 문제예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자 일단 A번에는 you와 yourself가 묶여 있고요. 자 B번에는 while과 during 자 그리고 C번에는 finding과 to find라는 I가 묶였습니다. 자 우리 A번부터 같이 볼게요. A번의 출제 의도는요 이거예요. you라는 것은 너 혹은 당신이란 뜻의 대명사이죠. 그리고 yourself라고 해서 이렇게 주로 self가 붙은 아이들을 용어상 제귀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me, myself, you, yourself, him, himself 이렇게 self가 붙은 것을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데 제귀 대명사는 언제 쓰는지를 봤더니요.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똑같을 때, 자, 이 목적어 자리에 뭘 쓴다? 제귀 대명사를 써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도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당연히 뭐예요? If you are looking for a fun way, 너가 재밌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자, 주어는 당신이죠? 너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blank in a good health. 뭔가 좋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누가 유지라는 겁니까? 내가 뭔가 내 건강도 챙기면서 재밌는 방법을 찾고 싶어. 그렇죠. 여기서 지금 keep에 대한 목적어와 앞에 나와 있는 you가 똑같기 때문에 you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귀대명사 yourself를 써 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I love me 같은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I란 주어와 love에 대한 목적어가 me가 똑같을 때 I love me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I love myself라고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주어 you와 keep에 대한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yourself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B번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은 이두 개의 단어의 뜻은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자, 첫 번째로 while이라는 것도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해석이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during도 역시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그런 뜻인데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기능이 달라요. while은요, 전형적인 접속사이고요. 그래서 동사와 동사를 이어줄 수가 있고요. 전치사 during은 during 전치사인데 뒤에 항상 목적으로 명사만 데리고 와요. 그래서 while 뒤에 무언가 주어 동사라는 절의 구조가 보인다면 얘는 접속사 while을 쓰셔야 되고 뒤에 바로 명사와 같은 목적어가 그냥 하나만 보인다면 정답은 during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improving이라는 I예요.
여기

보이죠? 자, 여기서 improving이라고 하면은 improve가 향상하다인데 여기에서 ing가 붙어서요. 만약에 동명사로 본다면 해석이 향상하는 것 혹은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정답이 during improving이라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너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동안에. 너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동안에. 자, 말이 자연스러워요? 향상시키는 것 동안에? 우리말로도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정답은 doing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improving은 동명사로서 쓰인 아이가 아니고요. 현재 분사로서 쓰인 분사 구문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서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절에 있는 주어와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가 남아 있는 이러한 절의 주어가 똑같으면요. while이 붙어 있는 이런 절에서 주어가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남아 있는 동사가 분사로 바뀌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분사 구문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하면서? 너의 건강과 축구 스킬들을 향상시키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은요. C번은 바로 이러한 수거죠. Have difficulty ing라고 하면은 이 의미 자체가 뭐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ing는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영어에서. 그래서 동명사 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finding을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지시대명사 that은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지시대명사는요 접속 역할을 할수 없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OX 퀴즈는 이거예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이 될수 있다. 자, 이 부분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네, 팀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Somewhere else? 혹시 다른 곳 가보고 싶은 데 있니? 라고 크리스틴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자 크리스틴은 Oh, I've always wanted to go to the singing room in Korea. 나 정말 노래방이라는 곳꼭 가보고 싶었어. 한국에 오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케빈이 Oh, yes, I remember when you were young. You are a great singer. 맞아, 맞아. 나 기억나는 게너 어렸을 때 노래도 엄청 잘했잖아. 너 정말 노래 너무 잘하는 가수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상상 속에 빠지죠. 크리스틴이, Yeah. My nickname was Celine Dion. 내 별명은 셀린 디온이었어. A voice from heaven. 천상의 목소리. 그러자 케빈이, 정신 차려. Hello, wake up. 정신 차려. 네, 크리스틴을 깨우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Okay, if we go to the singing room, we have to sing for an hour. I'm a little tired. 만약에 우리 노래방에 가게 되면 1시간을 노래 불러야 되는데 난 지금 조금 피곤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이 좀 놀래죠. 가고 싶어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틴이 Should we go next time? 그냥 다음에 갈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은 I have an idea.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We can go to a coin singing room. 우리 코인 노래방을 가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크리스틴이 coin singing room? 그게 뭘까? 그렇죠. coin singing room. 코인 노래방은 한국에만 있는 코인 노래방이고요. 외국에서 노래방을 말할 때는 singing room 또는 Karaoke Room이라고 합니다. Coin Singing Room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꼭 외워두세요. Yeah, coin. 그래, 동전. You can sing one song with a 500 won coin. 코인 노래방에서는 500원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어. 라고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Kevin이 Sounds great, right? 정말 괜찮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크리스는 You know what? I'm already excited. 그거 알아? 난 벌써 기대가 돼.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m already excited. 나 벌써 기대돼. 나 이미 기대가 돼. 라는 뜻이죠. 꼭 외워주세요. 케빈은 Then let's get going. 그럼 가자. First one, there sings twice. Oh gosh. 케빈이 먼저 도착하는 사람 두곡 부르기.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gosh!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오늘의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Hi, Jamie.
1: Hi.
0: Jamie, I have a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어.
1: 뭔데?
0: 다음 주에 나랑 같이 바닷가 갈래? 내가 조개구이 사줄게.
1: I'm already excited.
0: 오늘의 핵심 표현 어떻게 알았어? I'm already excited. 나 벌써 기대돼. I'm already excited.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볼까요? I'm already excited. One more time. I'm already excited. Very good. 자, 이 표현을 응용해봐서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I'm already excited은 난 벌써, 난 이미 기대가 돼. 자, 여기서 I'm already만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이미?
1: I'm already late.
0: 그렇죠. I'm already late. 난 이미 늦었어. 라는 뜻이죠. 아까는 I'm already excited. 지금은 I'm already late. 난 이미 늦었어. 응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already late.
1: I'm already late.
0: 한 번 더.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cartoon 다시 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2: 'I really studied hard today. Do you want to go somewhere else?'
3: 'Oh, I've always wanted to go to the singing room in Korea.'
2: 'Oh, yes. I remember when you were young, you were a great singer.'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upstairs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I thought everything would be fine, but it ended up going sideways. 나는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망해버렸어.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so cheer up. 이게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힘내.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고마워. 진짜 고맙다. 자, 뭔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일이 망해버린 친구를 위로하는 대화가 나왔죠. 자, 뭔가 다소 씁쓸한 느낌의 대화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교과서에 위로를 전하기 라는 그 지시가 꼭 있을 정도로 수행평가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cheer up은 정말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end up이랑 cheer up 두 개 볼 건데요. end up은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데 수능에까지 나오는 굉장한 효자수거고요. cheer up은 당장 여러분이 수행평가에 쓰실 만한 표현입니다. 자, end up은요. 결국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end가 뭐예요? the end 하고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죠? 끝난 겁니다. 근데 끝나가지고 결과를 딱 위로 탁 펼쳐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이 다 끝나고 착 올려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네. 요 그림을 생각해보면 내가 I thought everything would be fine. 전부 다 fine,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but it ended up, 결국은 뭐가 됐

going sideways. 요거를 직역을 하면 옆길로 빠졌어, 옆길로 샜어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수거적인 표현으로 망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 결국은 옆길로 새게 되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의 상황을 씁쓸하게 사용을 한 문장인데요. I usually end up eating. 나는 보통, 결국은 eating. 먹게 돼. Lots of snacks. 많은 과자를. Late at night. 밤 늦게. 그쵸. 선생님도 밤 늦게 야식 먹고 과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결국 그렇게 돼버려. 라는 뜻에서 요런 문장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cheer up인데요.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실제로 트와이스의 노래 중에서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좀더 힘을 내.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이게 힘내라는 의미라는 걸 누구나 알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cheer가요, 활기, 기분인데요. 자, 기분을 업시켜. 너의 텐션을 올려. cheer, 올려. 그러니까 힘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요렇게 아까 나왔었죠. 그게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So cheer up. 그러니까 힘내 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자, 요런 예문도 있습니다. You are much luckier than others. So cheer up. 요거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너는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much luckier, 훨씬 더 운이 좋잖아. So cheer up. 그러니까 힘내. 요런 뜻이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막 낙담하고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보단 그래도 좀 나은 듯할 때 요런 위로의 표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cheer up 자체가 힘내 라는 느낌으로 쓴다는 그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 표현입니다. end up. 다 끝났는데 탁 펼쳐보니까 결국은 그래. 결국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cheer, 기분이고 활기인데 그걸 업 시키는 거니까 힘내!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갑니다. 온라인 쇼핑이 내가 결국은 돈을 다 써버리고 마는 이유야. 자, spend라는 단어 사용해서 써보세요. 자, 다, 결국 다 써버리다. end up spending.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뭐가 되다라는 뜻.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Online shopping is the reason I end up spending all my money. Online shopping is the reason I end up spending all my money. 그쵸? 실제로 선생님도 온라인 쇼핑으로 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대개 주인공들은 방법을 찾기 마련인데 지금은 좀 가망이 없어 보인다. 자, 결국은 방법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find를 넣어서 ends up finding. 이렇게 하겠죠? ends up. S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ends up finding. 결국은 답을 찾기 마련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in character usually ends up finding a way, but things look quite hopeless right now. The main character usually ends up finding a way, but things look quite hopeless right now. 좋아요. 좋습니다. 그쵸. 보통은 주인공들은 극에서 답을 찾고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좀 힘들겠는데? 요런 생각. 영화를 보다가, 연극을 보다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쉬워졌네요. 힘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요. 그쵸. cheer up. up. 힘을 내.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cheer up. you can do better next time. cheer up. you can do better

0: 그렇죠. 자, 요 cheer up, you can do better next time은 정말 요 문장 그대로 외우셔서 학교 수행평가에 들고 가시면 되는 그런 효자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힘내, 포기하는 건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야. 자, 기분을 up, cheer up. 그쵸? 자, giving up도 우리 배웠던 표현이죠. 포기하다라는 뜻이었고요. For the last thing.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다라는 해석이까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heer up. Giving up is what you need to do for the last thing. Cheer up. Giving up is what you need to do for the last thing.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마칠게요.
1: I thought everything would be fine, but it ended up going sideway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so cheer up.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자, 요렇게 오늘의 업두 가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업 표현 두개 뭐였죠? End up, 결국 뭐뭐가 되다. 그리고 cheer up, 힘을 내다. 이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업과 연결되어 있는 요 어떻게 업이랑 연결이 되는지도 잘 기억하면 오래오래 요 수거들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업 시리즈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y. M-Y. My. My. Your. Y-O-U-R. Your. Your. His. H-I-S. His. His.
0: 그럼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은 Whose is it? 뭐뭐는 누구의 것이에요? 라는 주제로 배워볼 건데요. 친구들, 이게 바로 소유격이라는 뜻이죠. 누구누구의 일. 자,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배워봐요. 첫 번째는 My, 나의 또는 내란 뜻이에요. This is my friend. 이렇게 my를 쓰죠. 나의. 내 친구야 이럴 때 my. 그 다음은 your, 너희 또는 너희들의. 여러분, 당신이란 뜻도 되고요. 당신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수 형태로 너희들의도 your라고 해도 돼요. your. 그 다음은 his, 그의 또는 그의 것이.

0: 거예요. 이때는 꼭 남자분한테 써야 돼요. 그의, 그의 것. His friend.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나의, 내, my. 이건 쉽네요. My. Very good. 너희, 너희들이, your. 자, R 발음을 좀 강하게 해보세요. Your. Good job. 그의, 그의 것. His. 자, 끝에 soft S 발음이 나네요. His.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y. My. Your. Your. His. His.
0: 이제 예문으로 연습할 시간이에요. Don't touch my book. 나의 책에 손대지 마. 누구의 책이라고요? 나의 책이에요. My book. 잘했어요. 이제 같이 말해봐요. Don't touch my book. Good job. Okay, our next sentence is this your pen? 이 펜은 당신의 것입니까? 누구의 펜이냐고요? 당신의 펜. Your p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당신의 책이면 your book. 당신의 책상이면 your table.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s this your pen? Good job. Okay, next. This is his new toy. 이것은 그의 새 장난감이다. 누구의 장난감이라고요? 그 남자의, 그의, his new toy. 자, 여러분 이제 같이 practice 해봐요. This is his new toy. That was perfec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Her. H-E-R. Her. Her. There. T-H-E-I-R. There. There. It's. I-T-S. It's. It's.
0: Our next word is her. 그녀의란 뜻이에요. 아까 his는 남자를 말할 때 his를 썼고요. 이때는 꼭 여자한테 her라고 해야 돼요. Her book.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은 their. 그들의 또는 그것들의 란 뜻이에요. 이때는 꼭 여러 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동물 또는 사물한테도 쓰여요. 그것들의. Their. 그 다음은 it's. 그것의 란 뜻이에요. 이것 또한 동물 또는 사물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의 털. 이런 식으로 it's. Very good.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그녀의, her. 잘했어요. R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Her. Good job. 그들의, 그것들의, their. One more time. 앞에 th, the 발음 잘하시고요. Their. That's correct. 그것의, it's. One more time. 짧아요. It'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Her. Her. There. There. It's. It's.
0: 자, 이제 sentence를 한번 볼까요? I said hello to her mom. 나는 그녀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자,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그녀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mom이 아니라 her mom을 꼭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다는요. say hello예요. 이때 과거 said hello가 나왔네요. 여러분 같이 practice 해봐요. I said hello to her mom.

0: That was very good. Next sentence. The red house is their house. 그 빨간 집은 그들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의 집이에요. Their house. 오, 빨간색 저랑 똑같네요. 자, 같이 말해봐요. The red house is their house. That was perfect. Okay, let's move on to our last sentence. The puppy wagged its tail.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다. 친구들, 여기에 누구의 꼬리라고요? 강아지의 꼬리예요. 그래서 its tail이라고 꼭 해야 돼요. 영어에서는 누구의 물건인지 꼭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꼬리를 흔들다는요. 영어로 wag라는 단어 한번 외워주세요. Now it's your turn. The puppy wagged its tail. Wow, today you are very good.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My. Your. His. Her. There. It's.
0: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보냈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Have a great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문장의 형식을 배워볼 거예요. 문장의 형식.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문장의 형식을 알아두면 우리의 해석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만큼 고마운 친구들이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5시간 동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tar shine at night. 여기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주어 동사 수식어구 이 개념 오늘 확실하게 잡아 볼게요. 자, 먼저 1형식 문장 오늘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형식을 왜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장의 형식이 뭘까? 문장의 패턴을 정해 놓은 건데요. 왜 정해 놓은 거냐면 영어는 순서가 아주 중요한 언어거든요. 우리말에서는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좋아해,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I love you 하고 you love me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는가를 어느 정도 패턴화해 놓은 게 바로 문장의 형식이에요. 그러니 이 문장의 형식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1형식부터 알아볼게요. 1형식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문장입니다. 1형식에서 5형식 전부 다 주어와 동사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형식은 다른 문장 성분은 필요 없고 주어, 동사만 있어도 오케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birds fly. birds fly. 이때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죠. 새들이 난다니까. 새들. birds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 뭐 하다 또는 뭐뭐이다.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입니다. fly, 날아다닌다. fly가 동사죠. 새들이 날아다닌다. 만으로 문장 완성됐어요. birds fly는 1형식 문장인 거죠. he runs. 그는 달린다. 주어는 he, 동사는 runs.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형식 문장이에요. the kids slept. 그 아이들은 잠을 잤다. 그 아이들은 the kids가 주어, 그 다음 slept, 잠을 잤다는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이 되었어요. 1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 쓰세요. 1번에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주어는 그녀는 she. 동사는 runs. 달린다가 되겠죠. 2번. They sleep. 그들이 잔다. 그들이 잔다. 주어는 they, 동사는 sleep입니다. 3번, he cries. 그가 운다. 주어는 he, 동사는 cries.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완성된 1형식 문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1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1형식에는 자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자동사란 무엇이냐?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를 완성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자리가 없어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자리가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go, 가다, arrive, 도착하다, fall, 떨어지다, come, 오다, walk, 걷다, wait, 기다리다, sleep, 자다, laugh, 웃다, live, 살다, cry, 울다, swim, 수영하다, die, 죽다. 이러한 동사들이 다 자동사입니다. 예문 볼까요? She came. 그녀가 왔다. 그녀가 왔다 하고 문장 끝났죠? 그 뒤에 어떤 명사 쓸수 없습니다. They left. 그들이 웃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웃었다. 문장 완성됐고요. 그 뒤에 명사를 그냥 쓸수 없어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He arrived the school.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아니요. arrived는 도착하다라는 뜻. 과거형으로 썼으니 도착했다라는 뜻이죠.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올 자리가 없으니까 arrived the school. 이렇게 쓸수 없어요. 대신에 만약에 명사를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전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He arrived at the school. 전치사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랑 짝꿍이었죠. 그래서 전치사를 넣어주면 뒤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he arrived at the school. 그는 학교에 도착했다.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없이 자동사 뒤에 명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퀴즈 1번. He arrived the airport. 이 문장을 고쳐볼게요. arrived는 자동사. 그래서 뒤에 명사를 바로 쓸수 없죠. 대신 전치사를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He arrived at the airport. 그는 공항에 도착했다. at을 써주면 뒤에 명사를 쓸수 있어요. 2번. She goes school every day.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간다라는 뜻일 텐데, go는 자동사. 자동사 뒤는 명사 자리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그 앞에 전치사를 넣어주면 되죠. She goes to school every day.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식어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우리 문장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주는 수식어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he runs. 그는 달린다라고 해도 되지만, he runs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달린다. Every morning 이라는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They sleep.

그들은 잔다. 만으로도 의미는 완성되지만, they sleep at night. 그들은 밤에 잔다. at night.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의 의미를 더해줬네요. The baby cried. 그 아기는 울었다. 여기도 수식어구를 더해볼까요?

She swims every day. 그녀는 매일 수영을 한다. 주어는 그녀는 she. 동사는요, 수영을 한다. swims고요. 그 뒤에 everyday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의미를 더해주는 수식어구입니다. 매일이란 뜻이죠. 2번, my dog runs fast. 내 강아지는 my dog이 주어. 그 다음, runs. 달린다. 달린다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리는지 그 뒤에 부사가 붙었네요. fast. 빨리 달린답니다. fast는 수식어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욱 의미가 풍부해지는 그런 수식어구가 붙었습니다. 3번, we waited at the bus stop. 주어는 we, 우리는이고요. 동사는 waited, 기다렸다죠. we waited, 우리는 기다렸다. 라고만 해도 문장의 의미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수식어구가 붙었어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라는 전치사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수식어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식어구가 뒤에 붙어 있더라도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를 완성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 찾아볼까요? The stars shine at night. 별들이 밤에 빛난다. 주어는 the stars. 동사는요, 빛난다, shine. 그리고 수식어구는 at night. at night. 이 전치사구가 바로 수식어구입니다. 별들이 빛난다라고만 해도 의미는 완성이 되는데요. at night. 밤에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형식 문장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 관련 영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3개 영단어,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잖아요. 이렇게 정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여럿이서 같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공유하다 라는 단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send, 보내다 입니다. 발음할 때는 send, S-E-N-D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교환에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꼭 직접 써보시면서 스펠링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send, Sam이랑 같이 써볼게요. S-E-N-D 읽을 때는 send, 보내다입니다. 우리 이메일이나 편지 혹은 택배까지도 보내다 라고 할 때 이 send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will send you an email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메일을 뭐 할 것이다? send니까 보낼 것이다 가 되겠죠. 이렇게 send you an email 하면 너에게 이메일을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send me a messag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Did you send me a message online? 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뭐 했니? Send, 보냈니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채워주셨다면 send 정리하고 바로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share, share. 공유하다 혹은 나누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단어에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죠? sh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hare, shar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음을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써볼게요. share, share. 읽을 때는 share. 네, share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물건이나 대상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사진들을 모아자, 공유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사진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자 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예문에 보시면 share your idea 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share 한다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일까요? 네, share 한다는 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sharing your idea 하면 너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share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 information 보겠습니다.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우리 두 부분으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요. inform 이 단어가 알려주다라는 동사예요. inform 하면 알려주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이 asia는요, 명사를 만들 때 뒤에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nformation이라는 건 알려주는 것, 즉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강세 한번 살펴볼게요. information에서 강세는 asian에 들어갑니다. in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information 같이 따라해 볼게요. informatio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I am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information 써주셨죠? 자, 우리 정보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all us anytime 이라고 했는데요. 자,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 되겠죠? Call us anytime,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useful 이라는 건 유용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useful information은 무슨 뜻일까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자, 빈칸 채워볼게요.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이 웹사이트에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information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관련 영단어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인터넷이라는 단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주로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소문자로 쓰기도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메일 나와 있죠? 이메일, 이메일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링크나 연결 주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링크 접속하면 인터넷 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링크를 영어로 링크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댓글이나 의견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는 comment,
comment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밀번호라는 단어 password, passwo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혹은 SNS라는 단어는 소셜미디어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가 SNS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원어민들은 SNS라고 말하진 않고요. 이 소셜미디어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쓰이는 인터넷 영단어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배웠던 영단어들 정리해 보면 먼저 무엇을 보내다라고 할 때 send, 그리고 정보, information, 마지막으로 사진을 공유하다, share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정보를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Alright, let's find out. 네, 여러분. 사진에 뭐가 보이십니까? 뭔가 쌀가루인가요? 밀가루인가요? 무슨 가루가 있기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명히 저게 아주 큰 힌트입니다. 바벨 같은데 저걸 들어서 여러분 감 오시나요? 맞습니다. 힌트 장미란 선수 정답은 역도입니다. Very good. 오늘 만나볼 스포츠 역도 한번 만나보러 가볼게요. 다양한 정보와 역사 배워보러 가봅시다. Let's go! 역도는요, 체급별로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그 중량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 역도 경기의 원형은요, 인류 문명에 시작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삼손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괴력의 사나이들이 큰 바위나 큰 통나무를 들어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큰, 단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네요. 플랫폼이 보입니다. 자, 선수들이 여길 서서 이제 바벨을 들어 올리죠. 이 플랫폼은 플랫폼, 단, 연단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플랫폼, 꼭 외워두세요.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바로 대형, 뭐죠? 스크린, 화면입니다. 선수들의 정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도 눈에 확 들어와요. 거기 경기장에 가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밀가루라고 했는데 가루는 가루 같아요. 이건요. 근데 chalk입니다. chalk. 자, 분필, 탄막가루, 백악이란 뜻을 가진

0: 이걸 선수들이 발라주고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렇죠. 그 마찰력 때문에 꼭 초크를 발라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역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을 배우러 가볼게요. Let's go. Barbell, 역기, 바벨, snatch, 와락 붙잡다, 잡아채다, clean, 깨끗한, 닦다, 완전히. 좋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볼게요. barbell, 역기, 바벨. 쉽죠? 바벨, barbell. 문장 볼게요.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the player lifts barbells. 역도는요, 바벨을 들어올리는 경기입니다. 쉽죠? barbells. 꼭 외워주세요. 두 번째, snatch. 와락 붙잡다, 잡아채다. 하지만요, 역도에서는 인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snatch. 자, 여러분, 인상이 뭘까요? 인상은요, 바벨을 지면으로부터 두 팔을 곧장 뻗은 상태까지 들어 올리며 그 상태에서 무릎을 곧게 뻗어 일어나는 경기를 말합니다. snatch. 문장 볼게요. Sh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 kilos snatch. 그녀가 여자 58kg 인상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snatch, snatch, 인상, snatch. 꼭 외워두세요. 자, 마지막 단어, clean, 깨끗한, 닦다, 완전히. 자, 문장 한번 볼까요? She showed a record-breaking clean and jerk performance. 그녀는 용상에서 기록을 깼다. 자, clean and jerk는 용상이라고 뜻합니다. 용상은요, 바벨을 일단 가슴 위로 올렸다가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경기를 말합니다. 와우, clean. 정말 중요하죠? 꼭 외워주세요. clean, clean, clean. Alright. 이렇게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Let's go. Barbell, 역기, 바벨, snatch, 와락 붙잡다, 잡아채다, clean, 깨끗한, 닦다, 완전히. Alright.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퀴즈니까요. 꼭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She showed a record-breaking blank and jerk performance. 오, 방금 배워봤죠? blank and jerk. 자, 힌트 드릴게요. 닦다. 깨끗한. 자, C로 시작해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2, 1. 용상. clean. 맞습니다. clean and jerk. 용상. 그렇죠. 기록 깼어요. very good. 자, 두 번째. Sh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 kilos blank. 오. 자, 이것도 힌트 드릴게요. 와락 붙잡다. 인상. 3, 2, 1. 정답은 snatch. 잘하셨습니다. 브라보. 자, 이제 마지막.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player lifts. 뭘 들어야 되죠? B로 시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거. B로 시작해요. 3, 2, 1. Barbells. 우후. 바벨. 세개다 맞추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더 배워볼게요. Let's go.
1: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the player lifts barbells. Michaela Breez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kilogram snatch. Also, she showed a record-breaking clean and jerk performance. Weightlifting is a sport that requires a fast reaction speed.

0: She lifts weights to strengthen her biceps and shoulders.
1: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the player lifts barbells.
2: 역도는 바벨을 들어올리는 경기입니다.
1: Mikaela Breez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 kilos snatch.
2: 미카엘라 브리즈가 여자 58kg 인상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습니다.
1: Also, she showed a record-breaking clean and jerk performance.
2: 또한 그녀는 용상에서도 기록을 깼습니다.
1: Weightlifting is a sport that requires a fast reaction speed.
2: 역도는 순발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1: She lifts weights to strengthen her biceps and shoulders.
2: 그녀는 근력과 어깨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도를 합니다.
3: 네, 오늘의 스포츠 잉글리쉬, weightlifting, 역도 재밌으셨나요?
4: I did!
3: See you next time!

0: 나는 영어를 잘하고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데 이번 시험 공부할 때 서로 모르는 것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 어때? 상부상조하자. 상부상조하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Let's help each other. 더 좋지만 더 생생한 표현 같은으로 알아볼게요.
1: 케빈, it's no fun without you.
2: Yeah, we can take our time and go together.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I like it right here. Kevin, let's go to the top and when we get down, we'll get some hot chicken soup. Doesn't that sound delicious?
3: Chicken soup? I can't say no to that.
2: Okay, let's do it!
1: Wow, he's really going fast! Ooh, is this the power of chicken soup? Kevin! Can you help me out?
2: I'm sorry, but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help another person right now.
1: If you carry my bag, I will push you from behind. You know...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2: Oh, that's a great idea. Give me your bag.
1: Great. It's so much easier without the bag.
2: Now you have to push me from behind.
1: Kevin, I never said I would push you up the hill. I'll push you on our way dow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요, 케빈, 크리스틴, 데이빗 세 사람 등산 갔었잖아요. 그런데 케빈이 지쳐가지고 정상까지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케빈은 가지 않겠다며 막 누워서 떼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케빈을 단번에 일으켜서 발에 날개를 달게 해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케빈 왜 누워있죠? 벤치에 누워가지고 여기가 정상이야. 여기가 정상이라고 올라가기 싫어서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Kevin, it's no fun without you. 아니, 너 없으면 무슨 재미야? 같이 가야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t's no fun. 이 바로 재미가 없다. 말 그대로 재미없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말 넣을 수 있는데요. It's no fun staying at home 이라고 하면 아,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어 라는 뜻이고요. It's no fun being alone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재미없어. It's no fun 단독으로만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뒷부분 붙여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우리 데이빗도 격려합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같이 가면 되지. 가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케빈 말하는 거 보세요.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Peak가 여기 꼭대기, 정상을 말하거든요. 나는 산 정상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라고 하네요. 자, 이 interested가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Be interested in의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되고요. They're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라고 하면 그들은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또는 부정문으로 I'm not interested in sports. 나는 스포츠에 관심 없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케빈은 산 정상에 지금 관심이 없죠. 안 가고 싶다고 하니까 데이빗이 최후의 수단, 유혹의 수단을 씁니다. 바로 hot chicken soup, 백숙입니다. 우리 정상 딱 찍고 내려오면 우리 맛있게 백숙 먹자. 백숙, chicken soup, I can't say no to that.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건 못 참지 라는 뜻입니다. 이 can't say no to가요. 말 그대로 no라는 말을 to, 뭐뭐에 대고는 can't say,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라면 거절할 수 없다. 어, 나 뭐뭐라면 마다하지 않지. 즉, 뭐뭐는 항상 okay 이런 뜻 있죠. 이게 바로 can't say no to입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써요. I can't say no to sweets. 나는 단 거에 약해. 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많이 먹었어도 누가 단 거 주면은 거절 못하는 이런 사람 있죠. 또는 he can't say no to parties. 그는 파티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can't say no to 무엇무엇 잘 기억해 두세요. 자, okay, let's do it. 아니, 백숙의 힘이 이렇게 센가요? 백숙이란 말을 듣자마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발에 날개를 단 것처럼 케빈이 막 갑니다. 이번에는 어찌나 케빈이 빠르고 수월하게 걷는지 크리스틴이 도움을 청하는데요. Can you help me out? 크리스틴이 내 가방 들어주면 내가 뒤에서 너 밀어줄게. 잘 갈 수 있게 밀어줄게. 이렇게 딜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상부상조하자. 상부상조하자가 오늘의 한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Help each other도 맞는 표현입니다만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고요. You, 네가 scratch, 긁다, my back, 내 등을 네가 긁어준다면 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Scratch, 긁다. Yours, 너의 것. 여기서는 yours는 your back, 너의 등이 되겠죠. 모두 붙이면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네가 내 등 긁어주면 나는 네 등 긁어줄게.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상부상조하자.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 붙여볼게요.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좋습니다. 상부상조하자. 뭐 나쁠 거 없죠. 케빈이 가방을 들어줬더니 아, 크리스틴 한결 수월합니다. 아니, 크리스틴 이제 밀어줘야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크리스틴이 꾀를 썼네요. 아니, 내가 언제 지금 밀어준다 그랬어? 나중에 내려갈 때 밀어줄게. 정말 못 말리는 그저 찐 우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카툰 내용 살펴봤고요. 이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상부상조하자.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roll my log입니다. 내 통나무 굴려줘. 그럼 나도 네 통나무 굴려줄게.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입니다.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 돌보기를 싫어하는 친구. 나는 아이들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네 동생이랑 놀아줄 테니까 너는 내 숙제 해줘. 우리 상부상조 하자. 어떡해요?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Goo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an eye. 우리말과 딱 맞죠? 눈에는 눈 그대로 an eye for an eye입니다.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마한테 내 잘못을 잃은 동생.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친구 집에 놀러 간 거 내가 딱 알았네요. 이번엔 내 차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떡해요? An eye for an eye. An eye for an eye. Great! 이번 시간에는 상부상조하자라는 표현 배워봤죠. 그냥 help each other 같은 밋밋한 표현 말고 등을 긁는 거, 통나무를 굴려주는 거 재미난 표현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저 별을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Your baby brother is so cute.
2: Let's go outside and play.
1: Sounds great. What do you want to do?
2: Let's play soccer. Let's play basketball. Let's play hide and seek.
1: Okay, okay. One at a tim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오늘은 baby brother, outside, soccer, hide and seek at a time 이렇게 단어도 있고 표현들도 있어요. 모두 모아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baby brother. 친구들 baby도 알죠? 아기, brother, 남자 형제 알잖아요. 그런데 baby brother이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면 남동생이에요. 내 기준에서 아기인 남자 형제니까 남동생이 돼요. 사실 영어는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소개했을 때 뭐 선생님에게는 언니인지 뭐 여동생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aby brother이라고 하면 진짜 아기가 아니더라도 내 기준에 동생이면 baby brother 말할 수 있어요. 남동생 baby brother. outside 밖에 밖으로 soccer soccer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축구는 soccer 여기에 cc 이 부분은 k 소리가 나요. soccer. Hide and seek. 숨바꼭질 많이들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Hide가 숨다, seek이 찾다예요. 숨고 찾는 놀이라서 hide and seek 이렇게 얘기해요. 숨바꼭질. At a time. At a time은 한 번에. Time이 시간도 되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횟수도 될 수 있거든요. At a time은 한 번에. 예를 들면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얘기할 때 at a time이라는 거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아이가 Your baby brother is so cute. 아, 귀엽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진짜 남동생인데 아기 아기, 애기 애기한 남동생인가 봐요. Your baby brother is so cute. 네 남동생 진짜 너무너무 귀엽다. 그랬더니 아가가 왔어요. Let's go outside and play. 이렇게 아가가 와서 밖에 나가서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Let's는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뭐뭐 하자. 뒤에 동작 나오면 뭐뭐 하자가 딱 완성이 되죠. Let's go outside.

0: 밖에 나가 and 그래서 play 놀아. 나가서 놀아요. 그랬더니 sounds great. 좋은 생각이네.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놀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애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Let's play soccer. 축구해요. Let's play basketball. 농구해요. Let's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해요. 할게 지금 몇 개야? Okay. 알았어.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하자. One, 하나, at a time. 한 번에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 one at a time. 좋은 표현이죠. 자, 이렇게 단어와 문장 배워봤어요. 배운 것들, 이제는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켜고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3, Topic 45. 45 눌러서 401 들어가 볼게요. 401, 401. 잘 듣고 문장 완성하기. 첫 번째.
1: Let's play soccer.
0: 하자라는 문장이죠. Let's play soccer. 축구하자.
1: Let's play tennis.
0: 이번에는 운동 이름만 바뀌었어요. Let's play tennis. 테니스 쳐요.
1: Let's play baseball.
0: 베이스볼은 야구죠. Let's play baseball. 야구해요.
1: Let's play
0: 그건
1: basketball.
0: 우리는 대화에서도 나왔어요. Let's play basketball. 우리 농구해요.
1: Let's play badminton together.
0: 이제는 let's 하고 하자 한 다음에 together까지 붙여줬어요. Let's play badminton together. 우리 같이 배드민턴 쳐요.
1: Sounds good.
0: 누가 이렇게 뭐뭐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좋아요 쓸수 있는 말 sounds good. 좋은 생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공.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봐요. 오늘의 미션. 우리 나가서 놀아요. 우리 축구해요. 우리 숨바꼭질해요. Okay,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3, 43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활동 제안하기. 뭐뭐 하자, 뭐뭐 해요. 펭수.
2: Hi.
0: Hi.
2: What should we do?
0: 펭수 심심하대요. Hi, I'm bored. What should we do? 우리 뭐 할까요? 그럼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가서 놀아요. Let's 나가는 거 go out 또는 go outside and 놀아요 play. 우리 대화 있었던 거예요. Let's go outside and play. 나가서 놀자. 그럼 뭐 하고 놀까
2: Sounds great.
0: 물어보자니까.
2: What do you
0: 그럴
2: want to
0: 줄
2: do?
0: 알았지.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축구해요. 우리 뭐뭐 해요. 제안하는 거죠. Let's. 그리고 운동 같은 거 하는 거는 play. 그리고 축구 기억해요? 그렇지. Let's play soccer.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2: Good
0: Awesome.
2: idea. What else do you
0: 또뭐
2: want
0: 하고
2: to do?
0: 싶네요. What else do you want to do? 숨바꼭질해요. 숨바꼭질은 hide and seek. 기억하죠? Let's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 재밌지? 선생님 어른인데도
2: Good
0: 재밌어요.
2: idea.
0: Good
2: See
0: idea.
2: you outside.
0: 밖에서 만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baby brother 이런 말 나왔으니까 형제 자매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말 알려줄래? 형제 자매. Big brother. 형, 오빠. Big sister. 누나, 언니. Baby brother. 남동생. Baby sister. 여동생. 아하. 우리 예전에 가족 배울 때 brother, sister 이렇게는 배웠잖아요. brother는 남자 형제, sister은 여자 형제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남자 형제 했을 때 나이가 비슷해 보면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거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 또는 여자들은 오빠 이렇게 되면 big brother, big이란 말을 붙여주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big brother, 형이나 오빠. 여자도 마찬가지. big sister 하면 누나, 언니. 그리고 또 오늘

0: 영어처럼 baby 붙여줘서 baby brother, 남동생, baby sister, 여동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이제는 가족 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자 이렇게 활동 제안하는 표현 배워봤어요. Let's 한 다음에 동작을 넣어주면 그 동작 하자, 뭐뭐 해요. 이렇게. 우리라는 말 따로 하지 않아도 Let's 동작 넣어서 활동 제안할 수 있고요. 제안이 마음에 든다면 Sounds good, sounds great.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배운 내용들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지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여러분, meals and snacks. 식사와 간식. 먹는 거 너무 즐겁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한데 그런 표현들,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의 표현 배우기 이전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say that I eat breakfast every day.
0: 자, 그럼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쪽 끝에 있는 남자아이가 음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I think he's asking a question about food, right? 네, 먹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아침을 먹니? 너는 뭐 점심 식사를 하니?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빨간 옷을 입은 여자친구는 너네 아빠는 요리를 하셔? 요런 질문을 하는 것 같죠, 그쵸? If dad cooks, I think the food will be delicious. 아빠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는데, 그죠?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친구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Do you exercise every day? 너는 매일 운동을 하니? 우리 친구들은 매일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매일 뭐뭐를 하니? 요 질문 하고 싶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Do you eat breakfast?
1: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2: Does your mom cook?
1: Yes.
0: 자, 그럼 대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자, breakfast는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너는 아침 식사를 먹니? 라는 질문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 식사를 하세요?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라는 대답을 했네요. Yes는 일단, 먹어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I eat breakfast every day 라고 했어요. 자, every day는 매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빠뜨리고 꼭 챙겨 먹는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아침 식사를 매일 하나요?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every day. Good job. One more time. I eat breakfast every day. 잘했어요. 자, 이렇게 I eat breakfast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주 먹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뒤에 붙여볼 수 있어요. Every day는 매일이었잖아요. 다른 표현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가끔 아침 식사를 먹어요 라고 할 때는 I eat breakfast sometimes 라고 할수 있어요. Sometimes가 뭐 가끔이라는 뜻이죠. I eat breakfast sometimes.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eat breakfast sometimes. I eat breakfast sometimes. 잘했어요. 항상 먹어, 뭐 매일 먹어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지만, 항상 먹는다라고 할 때는 all the time 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죠.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eat breakfast all the time. I eat breakfast all the time. 잘했어요. Every day, all the time. 뭐다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혹시나 나는 아침 식사 안 먹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선 어떤 표현을 쓸까요? I eat breakfast 뒤에 뭘쓸수 있을까요? 뭐쓸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I don't eat breakfast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요거는 추가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I don't eat breakfast. I don't eat breakfast. 이건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요. 아침을 안 먹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 eat breakfast every day. 난 매일 아침을 먹어. 라고 했더니, Does your mom cook? 그럼 엄마가 요리를 하시니? 라는 질문이에요. Mom, M-O-M이 엄마라는 표현이죠. 근데 요 철자는 사실 미국에서 쓰는 철자예요. 영국을 가면 M-U-M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영어 책에 엄마가 M-O-M으로 쓰여져 있으면, 아, 이거는 미국에서 쓴 책이구나. M-U-M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영국 책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언어를 써도 이 철자, 스펠링이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마음은 엄마다. 자, 그래서, Does your mom cook?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번에는 조금 어렵게 두 가지를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Does your mom? 이었는데, your mom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고, cook가 요리하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 요리하다 대신에 또 다른 행동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케이는 잠을 자? 맨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Does Kaylin slee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your mom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Kaylin 누구냐고요? 저예요, 저. Does Kaylin sleep?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Does Kaylin sleep? Does Kaylin sleep? 잘했어요. 선생님은 밥을 드셔? 본 적이 없어. Does the teacher e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oes the teacher eat?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Does the teacher eat? 너의 여동생은 점프를 하니? Does your sister jump? Does your sister jum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영어에는 누나, 언니, 여동생 이렇게 다른 호칭을 안 써요. 여동생이든 아니면 누나든 언니든 그냥 sister라고만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가족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실 your sister라고 하면 언니인지 아니면 동생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Does your sister jump?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does 뒤에 사람과 행동이 오는데 아까 do you eat breakfast?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do를 썼고 여기서는 does.

0: phrase를 썼죠. 상대방에게 you한테 물어볼 때는 do you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 다음에 사람이 온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세요. Yes, 엄마가 요리하셔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요리를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그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Do you eat breakfast?
2: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1: Does your mom cook?
2: Y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죠. Let's go back to the picture.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over there. 저기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남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음식 생각을 하고 있죠.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음식 위에 보니까 해가 떠 있죠. 아침에 해가 딱 떴을 때 그때 밥을 먹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아침 식사하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Do you eat breakfast? 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답은 뭐라고 했나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아침 식사를 매일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Does your dad cook? 너네 아빠가 요리를 하시니? 라는 질문이에요. Does your dad cook?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죠? Does your dad cook? 자, 아빠가 요리를 하시나요? Yes, every day. 네, 매일 요리를 하세요. 너무 자상하신 아빠다. 그죠? Every day가 매일이라는 표현이었죠. 자, 우리 뒤에 운동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 요 둘의 대화로 한번 가볼까요?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가 질문이 있어요. Do you exercise? Exercise는 운동하다죠. 자, 우리 아까 Do you eat breakfast?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eat breakfast 대신에 exercise라는 다른 행동을 넣은 거예요. Do you exercise? 너는 운동을 하니? 우리 친구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운동을 해. I exercise every da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exercise every da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운동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아빠가 운동을 하는지 물어볼까요? Does your dad exercise? Does your dad exercise? 아빠는 운동을 하시니? 대답은 no, 아니, 네, yes 대신에 no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운동해 할 때는 yes, 아니 운동 안 하셔, no,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vel up도 같이 해봤는데요. Do you 뭐뭐라는 표현도 있었고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 누구누구,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는 거 do와 does 요거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it's time for the chant. Follow me.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sometimes. I eat breakfast sometimes. Does your mom cook? Does your mom cook? Does Kaylin sleep? Does Kaylin sleep? Does the teacher eat? Does the teacher eat? Does your sister jump? Does your sister jump?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I eat breakfast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네, 뭐 everyday 대신에 sometimes, all the time 이런 표현들도 넣어봤는데 많이 연습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월요일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0: 잘 지내고 있었어?
1: 좀 피곤하겠지만 쌤이랑 영어 수업하면서 기분을 업 시켜볼게요.
0: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2: Week 20. Where do they work? Monday. Red trucks and hoses.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red truck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너무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 우리 그럼 한번 보러 갈게요. Here we go.
1: 짜잔.
0: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1: 뭐가 오늘 굉장히 많아, 그치?
0: 일단 여기에 speed quiz, guessing game이라고 적혀 있어요. Oh, I guess they're playing a guessing game. 지금 왠지 여자애랑 남자애랑 같이 알아맞추기 게임, guessing game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A girl and a boy are playing a guessing game. 좋아요. 네,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여자아이가 giving hints,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쵸? And the boy is trying to get the answer. 남자아이가 지금 답을 막 고민하는 것 같죠? 자, 근데 힌트를 한번 봅시다. Hints, okay? 자, 첫 번째는 big helmets. Big helmets. 헬멧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웨요, 오웨요, 사이렌도 있네요. 그 다음에 hose, 이렇게 물 뿌리는 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d truck, a red truck도 있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죠, 그쵸? 쌤이랑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한번 힌트를 한번 더 얻어보고 오세요.
2: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This place has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Second hint.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Third hint. Red trucks are parked here. Where is this place?
0: 얘들아, 어떻게 좀 힌트를 더 얻어봤나요? 쌤이랑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hint. 첫 번째 힌트가 뭐였어? 우리 친구들 다 들었잖아. 짜잔. 자, this place has sirens, away-o, away-o,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Sirens and loud noises. 이거 무슨 뜻일까?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siren, siren 무슨 뜻일까? 바로 사이렌입니다. 어, 왜요? 막 소리 크게 울리는 siren. Okay. 자,

무슨 뜻이야? Loud and quiet. Loud and quiet. Loud는 바로 소리가 큰 시끄러운입니다. Loud, okay? 자, noise. Noise 이건 뭘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아주 그냥 소음도 아니고 막 시끄러운 소음 있지요. Noise. Noise, okay. 자, siren, loud noise. 한번 문장에서 다시 볼게요. 자, this place has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자, 이 장소에는 큰 아주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을 울리는 사이렌이 있대요. 어딜까? 그치? 우리 친구들, 벌써 똑똑한 친구들은 감이 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렌이 있다. 오케이. 자, second hint, 두 번째 힌트는 버붐.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Hose, spray water.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알아보러 가자. 짠! Hose, hose 무슨 뜻일까? 바로 물이 나오는 호스입니다. 그렇죠? 호스. 왜 우리 이렇게 발코니 또는 베란다에도 이렇게 물 뿌리는 호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Hose. 그다음에 spray water. Spray water. 뭐예요? 물을 뿌리답니다. 자, 이제 문장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자,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호스가 있대요. 호스들이 있대요. 어딜까? 어딜까? 그치? 뭐 경찰서일까요? 어딜까요? 자,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Okay. 자, 그 다음에 third hint. 자, 세 번째 힌트는요. 어딜, 뭘까요? Red trucks are parked here. One more time. Red trucks are parked here. 자, truck, truck 뭐예요? 트럭이죠. 자, 한번 해석해보러 가자. 짜잔. 자, truck는 트럭입니다. Parked, parked. 자, park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주차하다란 뜻인데요. Parked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ed trucks are parked here 하게 되면은 빨간색 트럭들이 이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주차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딜 것 같나요? 자, 쌤이랑 한번 볼게요. Where's this place?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힌트들 다 모아보자, 오케이? 힌트 첫 번째, big helmets. 오케이, okay, 큰 헬멧이야. 그냥 사이즈도 아니고 big helmets래요. 오케이, okay, that was our first hint. 그 다음에 second는 어웨요, 어웨요. 저걸 뭐라 그러지? S로 시작하는 siren, siren도 있고요. So second hint was a siren, okay? 자, 그 다음에 third hint는 뭘까요? 짜자잔, red truck, 그쵸? A red truck네요. 근데 그림에 봐도 왠지 힌트가 많이 주어졌어요. 빨간색 트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hose, a long hose. 그리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호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줘볼게. 짜잔! 이거 뭐예요? Firefighter죠. Firefighter가 일하는 곳이랍니다. Where could that be? 어딘가요? 3, 2, 1. 짜자잔! Fire station입니다. Fire station, 소방서죠. 자, firefighter, 소방관이었죠?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소방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맞습니다. Fire station, 소방서에서 일하죠? 오늘의 정답은 fire station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야. Fire station, fire station.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today's sentence, 오늘의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러 갈게요. 짜자잔, today's sentence. Alright, 자 첫 번째 단어부터 firefighters. Firefighters, 소방관들, okay, 자, 우리 친구들 차례, firefighters, firefighters, 좋아요. 자, firefighters work at, 소방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Firefighters work at, 좋습니다. 어디에서 일한다고요? 맞아요, 소방서잖아. 영어로, 짜잔!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맞습니다. 자, 소방관들은 소방서에서 일해요.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잘했습니다. 이번엔 쌤이랑 같이 해보자. 큰 목소리로 더 크게. Alright.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pronunciation.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엄청 오랜만에 chant and move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큰 목소리로 쌤이랑 같이 chant 불러줘야 돼. Alrighty.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Siren goes woo.

firefighters. Firefighters. This is the fire station. This is the fire station. Okay, excellent. Great job. 얘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이 왔어요. 아까 그림 기억나, 얘들아? 뭔가 guessing game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힌트들이 주어졌었어. 우리 친구들이 왠지 답을 알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한번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위에 적혀있죠. Speed quiz, guessing game. 자, 지금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힌트들이 많이 나왔죠. There are four hints, right? 힌트 4개 있는데, big helmets, 그 다음에 siren, away요. 그리고 red truck도 있고, hose, 호스도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인, 무슨 답인지 알 것 같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자, 여자아이가 먼저 시작하네요. Okay, first clue, big helmets 라고 합니다. 자, big helmets, big 큰이란 뜻이죠. Helmet은 우리가 아는 헬멧. 자, okay, 첫 번째 힌트는 큰 헬멧들이야 라고 합니다. Okay, first clue, big helmets. Okay, 자, 우리가 보통 힌트라고도 많이 하죠. 영어로도 hint라고 할 수 있겠지만 clue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힌트로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clue인 것도 기억하세요. First clue, big helmets. 이 남자애가 big helmets, 큰 헬멧들이라고 하고서 맞출 수 있을까? 한번 다음 가보자. 짜잔. 자, 남자애가 big helmets, like bicycle helmets 라고 합니다. 맞추지 않은 것 같아, 그쵸? Big helmets, 큰 헬멧들, like bicycle helmets, 자전거 헬멧 같은 거 라고 해요. 아직 감이 안 왔어, 그치? 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또 봅시다. Big helmets, 자, 했더니 그 다음에는 nope, next clue, there is a loud siren. 어웨이요, 어웨이요 라고 하네요. 자, nope 했으니까 땡 이런 뜻이겠죠. 틀린 거야. 자, nope, next clue, 다음 힌트. There's a loud siren. loud가 무슨 뜻이었어? Loud, loud. Loud and quiet. Loud and quiet. Loud는 소리가 큰이에요. 소리가 큰. 그리고 siren은 우리가 잘 알듯이 siren입니다. 자, 그래서 there's a loud siren. 거기에는 아주 소리가 큰 siren이 있대요. 그러면서 siren 소리를 냅니다. 우리 친구들은 siren 소리를 어떻게 내요? 왜요? 이렇게 내나? 선생님은 왜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There is a loud siren. 왜요? 너무 이렇게 실제와 다른 사이렌 소리인가요? 실제는 엄청 막 크고 귀가 아플 텐데, 그쵸? 자, loud siren 기억하세요. 소리가 큰 siren. Okay.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police station? A police station? 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감이 안 왔나 봐, 그치? 자, police station 하게 되면은 경찰서예요. Police station. 근데 이거 아니지? 자, 다음에는 맞추나 보자. 짜잔! 그랬더니, nope! Third clue, they have a red truck and a long hose. 라고 합니다. Nope! Third clue, they have a red truck and a long hose. Okay. 자, nope 했으니까 이것도 땡!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서 third clue, 세 번째 힌트. They have a red truck. 빨간색 트럭이 있고 그리고 긴 호스가 있대요. 이거 왠지 많은 힌트를 준 것 같은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소방서네! It's a fire station! 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맞춥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red trucks. 자, 나는 빨간색 트럭들이 있는 장소를 맞출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해볼게요. 우리 어딘지 알잖아. 바로 소방서죠. 영어로 fire station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길 바라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길을 걷다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런 경우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겠죠? 오늘은 이렇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Monday. Can I give you a hand? I can offer help to someone in trouble.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first. Oh no, a lady is on the ground. 할머니가 넘어지셨나 봐요. 길에 쓰러져 계시는데 이제 어떤 남자애가 와서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혹은 발을 헛디뎠을 때는 trip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trip, trip, trip. 네, 이거는 이제 trip은 여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에 걸려 넘어지다, 헛디디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trip 했어요. 뭐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어딘가에서 떨어지다, 이런 건 fall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fall, fall, fall. 네, 그래서 넘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쓰러졌을 때는 fall down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trip하고 fall이 다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을 때는, 미끄러졌을 때는 뭐라고 하죠? slip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lip, slip, slip. 네, 우리 저번에 slippery라는 단어 배워본 적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slippery는 미끄러운을 뜻한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slip은 미끄러지다예요. 이렇게 그림도 보고 단어도 배워보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Let's take a listen.
2: Ma'am, are you okay?
1: I tripped and fell.
2: Oh no. Can I give you a hand?
1: That's so nice of you.
2: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Can I give you a hand? 자, 이걸 직역하면 내가 손을 줄까? 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사실상 Can I help you? 랑 똑같은 뜻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아,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이 질문을 많이 씁니다. Can I give you a hand? 제가 도와드릴까요? 따라해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Very

good. 자,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더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이 뒤에 with를 쓰면 돼요. 그래서 가방 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with your bag. 이렇게 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Very good.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손으로 가방 드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해서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bag을 숙제로 바꿔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숙제 도와줄까? 이것도 뭐 사실상 내가 옆에서 숙제 푸는 거 도와줄까? 이렇게 내가 행동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ith를 써서 그 뒤에 숙제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 빈칸에 넣어보세요. With your homework 하면 되겠죠? 숙제는 homework이니까. 자,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homework? 따라해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homework?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homework?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That's so 땡땡 of you. 자, 여기에서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는 의미를 이 빈칸에 무엇을 넣으면 될수 있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That's so 땡땡 of you. 친절하시네요. 뭔가 좋은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nice. Nice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That's so nice of you 하면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잘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약간 thank you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또 표현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의미는 비슷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근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약간 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착하다. 뭘까요? kind입니다. 그래서 that's so kind of you라고도 할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좀더 이렇게 어른한테 쓸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빈칸에 또 다른 거를 넣어볼까요? 정말 다정하네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다정하다. 이게 살짝 직역하면은 달콤하다. 정말 귀엽다. 다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sweet입니다. 네. That's so sweet of you. 이래서 어떤 상대방이 굉장히 귀엽고 다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That's so sweet of you. That's so sweet of you. That's so sweet of you. Very good. 자, 이제는 우리의 last expression입니다. I'll take you to 땡땡. 여기서 take는 뭔가 이렇게 가져가다 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에서 I'll take you to니까 너를 가져가서 어디로 데려다 줄게. 그래서 데려다 주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ll은 I will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I'll take you to 하면은 내가 너를 어디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빈칸에 병원을 넣으면 되겠죠?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That's right. 따라해보세요.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Very good. 좀더 연습해볼게요. 역에 데려다 드릴게요. 뭔가 전철역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시는 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I'll take you to the station. Right. I'll take you to the station. I'll take you to the station. Very good. 이제 친구한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한테, 너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라고 말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게 장소가 아니라 엄마를 넣으면 되겠죠? Your mom. 그래서 I'll take you to your mom. 네,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ll take you to your mom. I'll take you to your mom.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I tripped and fell. I tripped and fell.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Good job! 우리 그림 보면서 스피킹 연습하고 또 레벨업도 해볼까요? 자자,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넘어져서 길에 쓰러져 계세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남자아이가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Ma'am, are you okay? 라고 했어요. 여기서 ma'am은 모르는 여자 어른애를 공손하게 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뭐 사장님, 아주머니, 선생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ma'am,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따라해보세요. Ma'am, are you okay? Ma'am, are you okay? Very good.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답했나요? 아, 나 걸려서 넘어졌어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발에 걸려 넘어지다는 I tripped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거형이니까 뒤에 ed를 붙여서 tripped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넘어졌어는 뭘까요? 넘어졌어, 넘어졌어. 3, 2, 1. 네. fall의 과거형으로 해서 fell이라고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 tripped and fell. I tripped and fell. 맞아요. 걸려서 넘어졌어를 tripped and fel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저런, oh no,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Can I give you 땡땡?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a hand. 직역하면 내 손을 줄까?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Can I help you?와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Oh no. Can I give you a hand? Oh no. Can I give you a hand? Very good. 그래서 할머니가 친절하구나.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That's so 땡땡 you. 이 빈칸을 채워 넣어주세요. 3, 2, 1. Nice of you. 그쵸? That's so nice of you. 따라해주세요.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Very good.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젠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I'll 땡땡 to the hospital. 자, 땡땡 데려다 드릴게요. 당신을 가지고 어디에 놓을게요.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3, 2, 1. Take you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네, excellent job, everyone.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만약에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Can I give you a hand?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did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고 왔나요? You know, I couldn't wait to see you guys. 선생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것만 기대하느라고 주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Get your eyes ready, ears ready. And your mouth ready. 우리 친구들 볼 준비, 들을 준비, 열심히 따라할 준비 됐죠?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8. What I like to do. Monday. What I like to do before bed. I can say what I like to do before bed.
0: It's break up time, guys. 우리 친구들의 뇌를 깰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오늘 중요한 words,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해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이나요? 아, we have a girl, 여자아이가 있고요. And a mosquito, 모기가 지금 있습니다. 자, 지금 밤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이 여자아이는 지금 자기 전에 she's reading something. 무엇을 읽고 있나요? 맞아요. 만화책을 읽는데 지금 만화책이라는 단어 영어 알까요? 맞아요. 바로 comic입니다. comic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명사적인 의미 만화책 그리고 형용사적인 의미 웃기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omic. comic. good. 이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읽다가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무엇을 쳐다보고 있죠? 맞아요. 모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기를 자세히 보면 지금 막 어디를 물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물다는 bite. bite입니다. 자, 보니까 이 모기가 이 여자아이를 다음에 또 물 것 같은데 이 여자아이는 단호하게 안 돼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너가 나를 문다면 너 후회할 거야 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후회하다 라는 영어 단어도 배워볼게요. Regret. Regret. Great work, everyone.
1: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2: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1: Interesting.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2: That's creepy.
1: It's my hobby.
2: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0: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방금 들은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do you like to? Before bed. 자, 여러분 여기서 before bed는 자기 전에 라는 뜻이고요. 중요한 우리 표현은요. 앞부분, what do you like to?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동사 원형으로 끝나는데요. 뜻은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힌트가 있죠?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것 이 부분이 to 뒤에 올

단어의 힌트입니다. 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do입니다. 우리 do를 넣어서 한번더 읽어봐요.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Great. 다음은 우리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니? 입니다. 자기 전에 야식 먹는 친구들이 있죠? 이 질문입니다. 자, 먹다라는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바로 eat죠? 읽어볼게요.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eat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eat before bed? 한번 더. What do you like to eat before bed?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like before I go to bed. 자, 여기서도 before I go to bed입니다. 우리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해야겠죠. 자기 전에 나는 이것 하는 걸 좋아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like 뒤에는 동사 ing를 쓸수 있는데요. 뜻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게요.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한국어 뜻을 볼게요. 나는 자기 전에 만화를 읽는 것을 좋아해입니다. I like 읽는 것인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reading이고요. 무엇을 읽는 것이라고 하죠? 만화입니다. 여러분, 만화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었죠? 우리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맞아요. comics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는 자기 전에 만화를 읽는 것을 좋아해.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한번 더.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Good. 자, 다음은 나는 만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해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이번엔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다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draw인데요. 우리 ing를 넣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해니까 like도 써야겠죠. 나는 만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해. I like drawing comics. I like drawing comic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f you me tonight, you'll it forever. 자,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의 주요 표현이죠. 자, 좀 긴데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If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 부분은 만약 너가 무엇을 한다면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쓰는 표현이에요. 다음 표현은 you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쓸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빈칸을 채워봅시다. 만약 오늘 밤 너가 나를 문다면 너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자, 갑니다. 우리 빈칸.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만약 오늘 밤 너가 나를 문다면입니다. 물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bite고요. 두 번째 빈칸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부분에서 후회하다라는 영어 단어 regret가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한번 더. If you bite me tonight, you will regret it forever. Good. 우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만약 너가 내 수학책을 편다면 너는 비명을 지를 거야. 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수학책을 편다면, 연다면 어떤 단어죠? 맞아요. open이고요. 비명을 지를 거야가 두 번째 빈칸이죠. scream입니다. 읽어볼게요. If you open my math book, you'll scream. If you open my math book, you'll scream.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sing along with me?
선생님하고 열심히 노래 부르도록 해요. Are you ready? 준비됐다면 hit the music, please.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I like reading comics. I like reading comics.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build-up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화문을 함께 더 복습해 보도록 해요. Here's our picture, 우리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모기랑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Can you remember the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기억하나요? 맞아요. What do you like to before bed? 입니다. 우리 모기가 질문을 하죠.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질문합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do 입니다. 읽어볼까요?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Good. 자, 이러니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like comics before I go to bed. 나는 자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해인데요. 맞아요. 바로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해라고 합니다. 읽는 것은 reading으로 바꿔야겠죠? 읽어볼게요.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한 번 더.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사진을 찍다라는 동사는 take, take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우리 like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만들어볼까요? I like taking photos. 자, 여러분, take는 뒤에 e로 끝났는데 ing가 오면서 e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like taking photos. Good. 자, 모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nteresting. 흥미롭군.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나는 인간들이 자기 전에 그들을 무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nteresting.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Interesting.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at's creepy. 소름 끼치는데? 라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t's creepy. 모기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하, it's my hobby. 나의 취미인걸?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애가. If you me tonight, you will it forever.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나요? 맞아요. If you bite me tonight, you will regret it forever. 너가 오늘 나를 문다면 너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f you bite me tonight, you will regret it forever.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I like... 아, 선생님은요? I like listening to music
before bed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이렇게 항상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선생님,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잘 지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 선생님 생각 안 났어요? 선생님은 어제 우리 친구들 볼 생각에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자, 얘들아, 오늘도 선생님이랑 아주 신나고 행복하고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월요일이지만 힘내서, 오케이?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월요일은 쌤이랑 뭐하는 날이죠? 재미있는 어휘! 단어 공부하는 날이죠? Monday is for vocabulary. 월요일이 조금 지칠 수도 있지만 선생님 보니까 막 에너지가 솟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에너지 팡팡 줄게요. 자, 이번 주는 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겠죠? 자, 새로운 주제 만나볼까요? 빠밤! Week 20. Look around the bed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bedroom. 오, 얘들아, look around가 계속 나오고 있지. 저번 주는 우리 키친도 했었고, living room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 주는 바로 bedroom이 나왔네요. 자, bedroom은 침실입니다. 침대가 있는 방이죠. 자, 그래서 look around는 주위를 둘러봐였죠. bedroom은 침실이니까 침실을 둘러보세요가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근데 얘들아, 나가기 전에 요거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bedroom 발음 다시 해보자. bedroom 배에 주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발음해 볼래요? 배주름 bedroom 근데 끝에는 룸이 아니라 룸이야. 나트륨 할 때 그 룸 bedroom 느낌 왔어?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요번 주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한번 들어보러 갈게요.
1: bed pillow blanket closet desk.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침대야. 침대가 영어로 bed. One more time. bed. 근데 이거 발음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bad 잃어버리면 나쁜 이란 뜻이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쵸? bed. bed 할 때 옆에 이 광대를 위로 슉 위로 솟는다라는 느낌으로 발음해 줘야 돼. bed 양옆으로 입을 쫙 늘려서 bad 이러면 나쁜이란 뜻이야. 안 돼. 자, 그럼 bed 한번 우리 예문 볼게요. I sleep on the bed. One more time. I sleep on the bed. sleep가 뭐야? 자다란 뜻이죠. 잠을 자다. 자,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잠을 자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말했듯이 bad라고 발음하면 큰일 나요. 나는 나쁜 데서 잠을 자요 라는 뜻이 되니까 bed 발음 잘해줘야 돼. 다시 해볼게요. I sleep on the bed. 우리 친구들 차례. I sleep on the bed.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pillow. One more time. pillow. 자, pillow가 바로 베개죠. 우리 베개 너무 좋지 않아? 선생님은 침대에 한 베개 한 6개 있는 것 같아. 팔에도 끼고 다리에도 끼고 머리 위에다 놓고 막 그렇게 자야 되잖아요. 그쵸? 자, pillow 발음 다시 해볼게요. L이 두 개야. L 두 개니까는 혓바닥이 앞으로 쫙 나와야 돼. pillow. 오케이, 해볼까요? 시작. pillow. 앞으로 나왔다가 O 모양.

만들어줘야 돼. Pillow. Okay, 예문에서 볼게요. 예문 마법. I hug my pillow. 자, hug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은 이제 팔에다가 꼭 베개를 끼고 자야지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런가요? 자, 나는 내 베개를 안아요라는 뜻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hug my pillow. 우리 친구들 차례. I hug my pillow. 잘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어는요? 오, 선생님이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 Blanket. One more time. Blanket. Blanket은 담요, 이불입니다. 또 우리 담요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자, blanket 한번 다시 볼게요. BLAN 부분에서 강세를 줘야 돼요. Blanket. One more time. Blanket. Alright. 예문에서 볼게요. I use the blanket when I sleep. 이건 무슨 뜻일까?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잘 때, 담요를 use, 사용해요라는 문장이에요. 잘때 담요 이렇게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쵸? I use the blanket when I sleep. 우리 친구들 차례. I use the blanket when I sleep.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closet. One more time. closet. 옷장, 벽장입니다. 우리 왜 혹시 침실에 이렇게 옷장 있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은 그렇거든요. 자, closet는요. 발음 CLO에서 강세가 들어가요. closet. closet. 오케이. 뭔가 이렇게 밀었다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closet. closet. Alright, 자, 예문에서 볼게요. 봐봐. I keep my clothes in the closet. 자, keep라는 단어가 요즘 꽤 많이 나오죠. keep는 보관하다라는 뜻이야. 기억해. 뭐라고? keep. 보관하다. 자, 그럼 나는 무엇을 보관하는데요? my clothes. 내 옷들을 어디에다가? closet. 옷장 안에다가. 그래서 합쳐보면 나는 옷장 안에다가 나의 옷들을 보관합니다라는 문장이 돼요. 자, close가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이걸 원래 발음하면 clothes인데 너무 어렵잖아. clothes. 너무 어렵지 않아요? 혓바닥이 막 날아가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clothes 안 해도 되고, close라고 발음해도 돼요. 조금 강하게 끝에 close 하면 돼. 시작. close. close.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keep my clothes in the closet. 잘했습니다. 옷장에 옷들 있지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desk입니다. 책상이지요. desk. desk. 이거는 단어 전체의 강세가 들어가서 강하게 발음해 줄게요. desk. desk. 책상.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I do my homework at the desk. 이거 무슨 뜻일까, 얘들아? Do my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책상에서 숙제를 합니다가 문장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I do my homework at the desk. 우리 친구들 차례. I do my homework at the desk. 오, 좋았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chant time이에요. 우리 한번 재밌게 chant 해볼까요? 얘들아, 챈트 타임이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박자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서 매우 떨리지만 우리 친구들 같이 해줄 수 있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Drop the beat. Bed, bed, bed, bed. I sleep on the bed. I sleep on the bed. Pillow, pillow, pillow, pillow. I hug my pillow. I hug my pillow. Blanket, blanket, blanket, blanket. I use the blanket when I sleep. Your turn. I use the blanket when I sleep. Good job. Closet, closet. Closet, closet. I keep my clothes in the closet.

0: Your turn. I keep my clothes in the closet. Very nice. Desk, desk, desk, desk. I do my homework at the desk. Your turn. I do my homework at the desk. Excellent! Great job!
1: 얘들아, 오늘 선생님 좀 박자 잘 맞춘 것 같지 않아? 어서 칭찬해줘봐. 자, activity time. Unscramble the words.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뭐가 뭐예요? What's that? What's that?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팔에다도 끼고 다리에다도 끼고 잔다는 그건 뭐지요? 맞습니다. 베개지요. 베개가 영어로? 뭐였지? 그렇죠. Pillow였죠. 다시 one more time. Pillow. Pillow. L이 두 개라서 혓바닥에 앞으로 슝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Pillow. Pillow. 어떻게 스펠링할까요? 푸푸푸 소리 먼저 나와야지. 그러니까 P가 나옵니다. 푸푸푸. 그 다음에 ill 소리가 나와야 돼요. E-E-E. I 나오고 뭐가 두 개 나와요? L 두 개 나와요. 그래서 pill까지 됐어. 그 다음에 O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O 뭘까요? O, W. Pillow. Pillow. Pillow. 우리 친구들이 잘해? Pillow.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뭔가요? 우리가 옷을 보관하는 이것은 바로 옷장이네요. 옷장이 영어로? 그렇죠. Closet. One more time. Closet. 자, closet은 어떻게 스펠링 할까요? Clo 먼저 나와야 돼요. 크크크. C. 그 다음에 르르르. L. 그 다음에 O 소리가 나와야겠죠? 뭘까요? 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t 나와야 되겠죠? S. E. T 나옵니다. 그래서 closet. One more time. Closet. 우리 친구들 소리 안 들려요. One more time. Closet. 오, 잘했어. One more time. Closet. Very nice.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요. 이거 좀 어려운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We use it to study.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한대요. 뭘까? 뭐 연필도 공부할 때 사용하고 뭐 지우개도 있고 많은데, 그쵸? We keep books and pencils on it. 우리가 그 위에다가 books, 책들과 pencils, 연필들을 올려놓은데 이거 뭘까요? 뭘까요? 오, 감이 왔어요? 바로 desk 되겠습니다. 우리 책상에다가 연필이랑 뭐 책들 올려놓고 공부하지요? Desk, desk.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2: Bed. I sleep on the bed. Pillow. I hug my pillow. Blanket. I use the blanket when I sleep. Closet. I keep my clothes in the closet. Desk. I do my homework at the desk.
1: Yeah, 월요일인데 너무 고생 많았어. 좀 지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 어때? 막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얘들아 행복한 시간.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남은 시간도 기쁘게 보내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butterfly.
3: Bye-bye.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오늘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 나랑 같은 연필 있으면 똑똑해지는 줄 아는 건지 어떤 애가 허락도 없이 내 연필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This pencil is me! 라고 외쳤거든? 그랬더니 킥킥대면서 이 연필이 너냐?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혹시 틀렸다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소유격 인칭 대명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배웠던 내용 잘 복습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소유 대명사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무엇무엇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소유 대명사였습니다. 소유격 인칭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는 조금 달랐죠. 너의, 나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유 대명사라고 하면 무엇무엇의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영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단수 하나, 나의 것. 나의 것.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mine. 자, 우리의 것. 우리가 가진 우리의 것은요, our에 s를 붙인 ours였습니다. ours. 너의 것, yours를 붙인 yours. 너희들의 것도 마찬가지로 yours였죠. 자, 그럼 3인칭 봅시다. 그의 것, his, s를 또 붙이지 않고 그냥 his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녀의 것은요? 그냥 her 아니고 s를 붙여서 hers. 그녀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의 것 또는 그것들의 것. their에 s를 붙인 theirs.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격 인칭 대명사 중 소유 대명사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 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뭐냐면요. 짜잔! 우리가 배웠던 인칭 대명사를 총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표입니다. 뭔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와,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배웠죠. 주격 인칭 대명사 어떻게 해석했었죠? I를 예로 들어보면요. 나는, we,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격 인칭 대명사는 문장의 가장 처음에 오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과 다르게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네요. 그래서 단수 복수

1인칭은 I, we. 2인칭, 너는, 너희들은 모두 똑같이 you였고요. 다음 3인칭,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 바로 나죠? He, she, it. 그는, 그녀는, 그것은 이란 뜻이었고요. 복수, 3인칭 복수는 모두 they로 통일되었습니다. 목적격 인칭 대명사 또 기억나나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했었죠? 그렇죠. 무엇무엇을 또는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단수, 복수에 따라서 볼게요. me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쵸. 나를, us, 우리를. 그리고 you는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단어예요. 하나라도 덜 외우도록 도와주는 you. 그대로 똑같습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와. 3인칭 보면요. him. 그를, her, 그녀를, it, 그것을, 그리고 them은 뭐예요? 그것들을 또는 그들을이었죠. 자, 그러면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정리하는 김에 목적어의 자리도 기억나나요? 자, 딱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귀여운 애벌레 사진 가져왔던 거 기억나나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왔었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목적어였습니다. 목적어의 자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소유격. 소유격, 소유하다, 뭔가를 갖는 것. 나의. 너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유격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나의라는 단어는 my였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I, me, my 이렇게 형태가 다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는 뭐였죠? 저 our, 우리의. 그리고 드디어 유의 형태가 한번 바뀝니다. your이라고 바뀌고 있어요. 너의, 너희들의는 your입니다. your. 자, 그리고 his, her, it는 각각 어떻게 해석해요? 그의, 그녀의, 그것의 이렇게 뭐뭐의로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모든 것을 합친 3인칭 복수, 그들 또는 그것들의는 there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 there는요, there is, there are 할때 there과 발음이 비슷한데요. 철자가 다르다는 것. 이것은 th, e, i, r, there 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표시해두면 여러분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자, step out. A. 교재 71쪽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다 펴셨나요? 좋습니다. 1번 볼게요. Let's move the desk. 뜻은 그 선생님의 책상을 옮기자라는 뜻이었습니다. Let us의 줄임말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Let's move, 옮기자, 무엇을? 그 선생님의 책상을. 그러니까 소유격 표현이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소유격 인칭 대명사 중에서 명사 apostrophe s를 사용하면 또 하나의 소유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과 형태가 같은 거둘 중에서 그렇죠. teachers 하면 명사 apostrophe s고요. 뒤에 오는 desk는 선생님의 책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s, b 라는 형태로 적어줬었죠. a's, b 하면 선생님의 책상 A와 B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서 해석하면 소유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The idea is not . 그 아이디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자, 나의 것, 그의 것, 뭐죠? 소유 대명사. 선생님 한번 적고 넘어갈게요. 소유 대명사.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무엇무엇의 것,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나의 것이 아니라, 나시 붙은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의 것이다. 그럼 먼저 오네요. him, his 중에서 뭐죠? his. 자, his. 이것도 똑같아요.

spaceship. 자, 그들의 집은 그들의 어떤 거예요? 어떤 인칭 대명사죠? 그들의 소유격 인칭 대명사네요. 그러면 they, their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they는 주격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their house looks like a spaceship 이라고 해야 그들의 집은 우주선 같아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갈게요. A heart pumps blood to bodies. 자, 심장은 피를 우리 몸으로 내보낸다. A heart, 심장이죠. pumps. 자, S부터 써요. A heart. 3인칭 단수 주어니까. pump가 내보낸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피를 to, 어디 어디로. 우리 몸으로 라는 뜻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몸으로. us body 있을까요? our body 있을까요? 저 우리 몸, 우리의 몸이니까 our bodies라고 해야 맞겠죠. 5번. Many people don't like the building. 자, 이라고 한 곳. 그 건물의 색. 자, 선생님이 물결하는 이 부분이 해석으로 치면 그 건물의 색이 되겠죠. 자, 그 건물의 색.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A is B라고 소유 표현을 적을 수도 있고요. A of B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A is B는요, A가 생물일 때 보통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A of B는, 그렇죠. B가 무생물일 때.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빌딩이 생물인가요? 아니죠. 건물은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A of B 형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줘야 되겠죠. So the colors, the building이 아니라 the color of the building 이라고 해야 of라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그 빌딩, 그 건물의 색이라는 소유 표현이 완성되겠네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1번. She's violin is 120 years old. 그녀의 바이올린은 120년 되었다. 자, 그녀의. 그녀의 바이올린이면 she's violin 맞나요? her이 돼야 되겠죠. 그녀의이니까 소유격 인칭 대명사로 her violin이라고 해줘야 맞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일단 표시해주고요. 뭘로 바꿔야 되냐고요? her. Her violin is 120 years old라고 해야 맞겠죠. 두 번째. Each shape is good with different sorts of types. 자, 잘 보세요. 각 모양은 다양한 종류의 소스와 잘 어울린다. 그런데 each shape is good with 까지는 문제 없어 보여요. Different sorts of types. 자, 우리 전치사 of가 가운데 있고 A of B이면 B의 A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텐데 그러면 종류들의 다양한 소스들? 너무 이상하죠? 자, 여기가 틀렸습니다. Different sorts of types가 아니라 different types of sauce라고 해줘야 맞겠죠? 그래서 different types of sauce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자, different까지는 맞았으니까 선생님 여기부터 표시할게요. sauce of types에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different types of sauce라고 해야 다양한 종류의 소스라는 해석이 되겠죠. 3번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John book is under the chair. John book is under the chair. 근데 해석이 John의 책입니다. 자, John

책, John Book, 맞나요? 아니죠. 명사, apostrophe, s로 표현을 해줘야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것, 뒤에 오는 것, 해석이 더해지면, John의 책이 되려면, John Book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요? John's book. John's book로 바꿔야 John의 책은 그 의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4번. Their culture is similar to our.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들의 문화, 여긴 맞는지 볼까요? 그들의 소유격입니다. There. 맞아요? 네. 스펠링도 T-H-E-I-R. 맞습니다. Their culture, 그들의 문화는 비동사 왔고요. is similar to our.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 our이 왔어요. 맞나요? 우리의 것. 소유 대명사잖아요. 근데 our은 뭐예요? 소유격 인칭 대명사. 우리의란 뜻이니까 이 부분을 ours로 바꿔야겠죠. ours. So their culture is similar to ours라고 해야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재미있는 word game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의 길을 표시하세요. 첫 번째, 무슨 단어인가요? 첫 번째, 출발지 여기죠, 그쵸? 자, 잡고 있어요. 잡다. hold. H O L D hold.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뭔가를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뭔가를 배우고 있네요. 배우다. learn. 자, 문어. 문어 영어로 뭐죠? octopus. octopus. 자. O C, T, 불러주세요. Octopus. Octopus. 네 번째는요. 오, 맛있는? Noodle. 맛있는? Noodles. 자, N, O, O, D, L, E, S. Noodles. 자, 면이니까 Noodles. 자, 마지막은요. 다양한 소스. S-A-U-C-E. 소스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H-O-L-D. hold. 두 번째, learn.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L-E-A-R-N. 세 번째, octopus. O-C-T. O, P, U, S. 그리고 noodles. N, O, O, D, L, E, S. 마지막 sauce. S, A, U, C, E. 짜란! 도착했네요. 자, 우리가 word game A를 풀면서 다섯 개의 단어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자, across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심장, 무슨 단어였죠? 바로 선생님이 적을 거예요. across, 가로 1번, 심장. 뭐요? heart. 자, heart 스펠링 어떻게 됐나요? H E A R T heart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가 E라는 걸 알았으니까 down 2번 한번 해볼까요? 기억 또는 기억력 그쵸? memory memory M으로 시작하죠? M E memory니까 M O R Y, memory.

자, 이번에는 새로 다운 3 해볼까요? 저장하다. 저장하다. It starts with S. S로 시작합니다. Store. 맞아요. Store. S, T, O, R, E. Store. 저장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3번 across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부드러운, 선생님 인상처럼 부드러운, 뭐예요? smooth, smooth. 자, S, M, O가 두 개죠. 그리고 T, H, smooth. 자, 4번에 across 해볼까요? 충분한, 충분한, enough. E, N, O, U, G, H. Enough. 자, 마지막 5번 down. P, 혈액. P, 혈액. 무슨 단어죠? Blood. Blood. B로 시작하죠? B, L, O가 두 개예요. B, L, O, O, D. 이렇게 blood까지 완성해서 우리 6개의 단어 스펠링 그리고 뜻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review.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이 번호 순서대로 모으면 완성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keep, and, 자, 두 가지 단어에 각각 한 칸씩이 비워져 있는데요. 계속 읽고 배워라. 읽고, 뭐예요? reading, reading. 그럼 1번에 어떤 알파벳이 오죠? E. 그리고, learning, learning 발음해 보세요. 이 2번 자리에 어떤 알파벳이 와야 하나요? learning이니까 n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빈칸이 굉장히 많아요. 해석 먼저 볼까요? 두 개의 심장은 그들의 아가미들로 혈액을 내보낸다. 자, 그럼 두 개의 심장은 이것이 주어네요. 두 개. two죠.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알파벳? O가 들어가야 하죠. O, 선생님이 이번에는요, 순서대로 3, 4, 5, 6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6번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4번 먼저 볼게요. 자, 혈액을 내보낸다. 내보낸다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네요. 무슨 단어죠? pump. pump. 그럼 4번에는 알파벳 U가 와야 하고요. 자, 혈액. pump blood to their 아가미들 무슨 뜻이었죠? 아, 무슨 단어였죠? gills. gills. 그래서 5번에는 G가 오고요. 마지막 두 개의 심장. 그렇죠. H로 시작하죠? hearts. 그래서 two hearts pump blood to their gills.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았을 때 어떤 단어가 완성되나요? 그렇죠. enough. enough.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충분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우리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쑥쑥 키워봅시다. Workbook 13쪽입니다. 여러분, 책 펴시고요. A.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발음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해볼까요? 1번. Alive. Alive. 무슨 뜻이었죠? 살아있는. 두 번째, shape. sh 발음에 유의하면서 shape. 무슨 뜻이야? 그렇죠. 모양이라는 뜻이었고요. 3번, million. 수의 단위였는데 뭐였죠? 100만이었습니다. million. 우리 2.5 million 하면서 했었죠. 4번, smooth. 우리 했던 단어네요. 부드러운이라는 뜻이고요. Amazing.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실력처럼 놀라운 날이 갈수록 amazing하게 변하고 있어요.
6번에

octopus. 뭐였죠? 문어. 7번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왔어요. different 뜻은 다른 또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잡다, 담다. 저 hold. 9번 저장하다. 그쵸, 우리 했습니다. store. 기억력. 이것도 기억나죠? 기억력이 기억나요? 자, memory. P, 혈액. blood. 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라 여러분, 선생님보다 더 빨리 답을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은 얇은 thin. 정보 조금 길었어요. information. 자, 철자 잘 확인하세요. information. 여러분들이 먼저 적으셔야 합니다. 잠깐 멈춰놓고 먼저 적은 후에 선생님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information 뜻은 정보. 마지막, 선택하다. choose. choose. 오가 두 개여서 우 발음이 길어집니다. choose. 좋아요.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 당신의 뇌는 항상 충분한 공간을 가질 것이다. Your brain will always have enough 충분한 공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Space. Enough space. 충분한 공간. 2번. This helps them move around. 자,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도록요? 빠르게 움직이도록 돕는다. 빠르게. quickly. 여러분, 답도 빠르게 외쳐주었네요. quickly. 자, 이 하나의 심장은 우리를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한다. This one heart works. 자, 멈추지 않고 일한다. non-stop이 들어가야 되겠죠. works non-stop to keep us alive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4번. penne is good for sauces. penne는 덩어리가 씹히는 소스에 어울린다. good for 어울린다였고요. 소스는 소스인데 어떤 소스요? 덩어리가 씹히는 어떤 단어였죠? 발음이 귀여운 chunky였죠. 청키 넣어서 penne is good for chunky sauces. 5번. Each shape is good with different of sauce. 자, 우리가 전치사 of를 넣어서 해석할 때 여기가 A 뒤에 오는 것이 B였는데요. A of B면은 B의 A로 해석했었죠. 그러면 각 모양은 소스의 다양한 종류들과 어울린다이니까 다양한은 왔어요. 빈칸에는 종류들이라는 단어가 와야겠네요. 어떤 거죠? types. So different types of sauce라고 넣으면 맞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번 시간도 마무리했는데요. Today's quiz 다시 보고 넘어가야죠. 이 연필은 나의 것이다라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me, my, mine 중에 어떤 단어가 와야 할지 여러분 수강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도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와우.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할머니와 손녀의 장갑 이야기.
1: 오.
0: 아, 저 이거 쓰면서 감성이 돋아가지고.
1: 벌써 따끈따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아, 막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뭘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개념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제 제 딸을 놓고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자, 살펴보면. 아,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자랄까.
0: 그럼요.
1: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0: 아, 완전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1: 맞아요.
0: 사랑이잖아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요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우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아,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또 사랑이거든요. 네네.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1: 지금 저희 첫째가 딱 요런 말을 막 하기
0: 아, 너무
1: 시작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1: 할머니는 너무 예뻐요.
0: 아.
1: 할머니 오래오래 107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0: 맞아.
1: 얘기예요.
0: 이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1: 네.
0: 했습니다.
1: 타겟을 하더라고요.
0: 오케이.
1: 네.
0: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2: What are you saying, little girl?
1: 그랜마.
2: Yeah.
1: Why your hand is wrinkle? Wrinkle,
2: Oh,
1: wrinkle. Yes.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2: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호박?
2: Pumpkin.
1: Pumpkin?
2: 예.
1: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게요. 제가 my job. I will very very hard work. And then I'll 저기 buy so pretty gloves for
2: Oh, for
1: you.
2: me,
1: 네.
2: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I'm sure I
1: Pretty.
2: need some gloves.
1: Yes.
2: All wrinkly.
1: But you are so pretty.
2: Oh, thank
1: Yay,
2: you.
1: beautiful grandma.
0: 아이고. 영어를 이제 또 배울 때는요, 뭔가 감동 스토리로 배우면 또 흡수가 금방 됩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들을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Grandma,
3: why are your hands wrinkly?
4: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4: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할머니 손을 딱 보면서,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1: 오,
0: 겁니다.
1: 그쵸.

0: 갑자기 할머니 손이 이렇게 뭔가
1: 맞아요.
0: 내 손과 다르게 느껴질 때
1: That's right.
0: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우리
1: 맞아요.
0: 아이들은. Grandma, why are your hands? 응응.
1: 네.
0: 왜
1: 왜?
0: 당신의 손이
1: 손이.
0: 주름지냐?
1: 그렇죠.
0: 주름이 져 있다.
1: 네.
0: 사실 주름은 영어로
1: 뭘까요?
0: wrinkle.
1: Oh, you know.
0: 예, because wrinkle 크림을 쓰고 있어요.
1: Because
0: 예,
1: 링클 크림 쓰고 계시고.
0: 저도 주름이
1: 맞아요.
0: 많거든요.
1: 근데 이제
0: 예,
1: 한국에서도 링클 케어, 뭐,
0: 맞아요.
1: 링클 뭐뭐, 이렇게 해서 좀
0: 네,
1: 익숙하긴 한것 같아요.
0: wrinkle. So 그러면은
1: 어떻게 할까요,
0: 주름이 있어요니까 그냥 wrinkle로만 쓸게요.
1: 일단은 아는 단어를 써볼게요.
0: wrinkle.
1: 네.
0: 주름이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wrinkles.
1: 오케이.
0: 예.
1: 자, 품사를 너무 맞추려고 하진 마시고요.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그리고
0: wrinkle.
1: 아예 주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0: 예.
1: 오늘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R로 시작을 해서 RINKLES, is that
0: Close.
1: right?
0: 예.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es? 정답은 wrinkly.
0: Wrinkly.
1: 되겠습니다. 자, hold on. 보세요.
0: W가 있어요?
1: 손이 왜 주름들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방금 한
0: 아,
1: 거는 명사기 때문에.
0: 할머니 보내버리네요.
1: 그렇죠.
0: 너무
1: 왜
0: 속상해.
1: 주름들이에요? 이러면 기분이
0: 미안해, 할머니.
1: 손 자체가 주름이라고? 그게
0: 어떡해.
1: 아니죠. 주름이
0: 죄송합니다.
1: 진.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여기
0: 주름이 진.
1: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것보다 방금 슬기 씨가 말한 게더 중요해요.
0: 어머.
1: 명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0: 아.
1: 잘하셨어요. 근데 스펠링이 하나만 미싱이었죠.
0: 예.
1: 바로 W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네요.
1: Right. So, wrinkle이라고 하는 건 주름. 그리고 얘는 셀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wrinkles.
0: 오.
1: Right? 근데 보통 one wrinkle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죠.
0: 무조건 wrinkles
1: Right.
0: 복수로
1: I have so
0: 쓰겠네요.
1: many wrinkles. 이런
0: 예.
1: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So, wrinkle, 주름. 그런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wrinkle입니다. 네, 근데
0: Wrinkly.
1: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명사만 알고 있어요. 알아도. 네,
0: 맞아요.
1: 그래서 형용사로 wrinkly, 주름진, 주름이 많은.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죠.
0: 네.
1: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손들은, right? 손들은 wrinkly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자, 주름 나온 김에 혹시 눈가 주름이 영어로 뭔줄 아세요?
0: 눈가주름이면은 wrinkle eye.
1: Wrinkle eye.
0: 예.
1: 주름 눈. 주름
0: 아,
1: 눈.
0: wrinkly eye겠네요.
1: 아하.
0: eyes.
1: Wrinkly eyes?
0: 예.
1: 그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0: 오?
1: 바로
0: crow's
1: crow's feet.
0: 에이?
1: Crow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0: 아, 그 까마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오.
1: 걔가 발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아, 주름 엄청 많죠?
1: 발에 주름도 있는데
0: 있어요.
1: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0: 아, 눈가 주름이
1: 맞아요.
0: 이렇게.
1: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레 그런 모양으로 생기죠.
0: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하시면
0: 네.
1: 될것 같아요. So crow's feet 이러면은 눈가 주름. 뭐라고 할까? 정말 발인
0: 네.
1: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실 주름은 이거 말고도 뭐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사실 링크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의문사가 나왔어요. 어떤 의문사 나왔어요?
0: Why?
1: Why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거죠?
0: 왜?
1: 이유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손이 왜 링클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문사 나오면 뒤에 어순이 평소문인가요?
0: 아니요, 의문.
1: 그렇습니다.
0: 네.
1: 질문,
0: 질문.
1: 그렇죠? 질문 어순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왜 뭐뭐뭐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So, for example, 와, 왜 눈이 이렇게 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0: 네.
1: 눈이 엄청 크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의 눈들은 그렇게 크니 앞에다가 왜를 넣는 건데
0: 예.
1: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
0: Why?
1: Why? 너의 눈들은 크니? 그럼 어때요?
0: Why are your eyes big?
1: 자, 완벽해요. 근데
0: 어.
1: 거기다가 그렇게 크니 그러면 so를 넣어주면 더
0: 아.
1: 끝내줘요. 어떻게 해요?
0: Why
1: Why
0: are
1: are your
0: your
1: eyes
0: eyes so
1: so
0: big?
1: big?
0: Aha.
1: Not bad. Alright. 자, how about this? 혹시 곱슬거리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0: Curly?
1: Curly.
0: Yes.
1: 컬리하다 이러잖아요.
0: 네.
1: Curly. 그러면 너의 머리는 왜 그렇게 컬리하니? So까지 넣어볼까요?
0: Why are your hair so curly?
1: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are your hair가 아니에요.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your hair.
0: 그래요?
1: Right.
0: Why
1: 방금
0: is your hair?
1: eyes는 복수죠.
0: 예.
1: hands도 복수니까 are가 들어간 거예요.
0: 도대체가 헤어가 얼마나 많은데?
1: 그렇죠.

0: 근데 hair는 희한하게 셀수 있는 단어도 되고 못 쓰는 단어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셀수 있는 단어가 되려면 한 가닥 얘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1: 그래서 그냥 헤어로.
0: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가닥만 curly하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1: 전체적으로.
0: 거고요. 오케이. So why is your hair so curly? Why are your eyes so big? 여기서 핵심은 why 뒤에 질문 어순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You got it?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오, 실감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렇단다가야.
1: 할머니
0: 얘기했어요.
1: 약간 다큐로 또 대답하셨네. 열심히 일한 증거란다.
0: 증거란다.
1: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이제 hands들인가 봐요.
0: 오, 오.
1: They have worked hard.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0: 얼마 동안 했어요?
1: For many years. 엄청 수년간.
0: 수년간.
1: 예. 네,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아가야니까.
0: 아가야. 이런
1: 아가야.
0: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단어들이 많아요. 뭐 만약에 본인 얘기라면 아이라든가 뭐 네. 뭐라고 할까요?
1: 저는 yeah. 우리 아기들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사랑을 주니까 허니라고 해볼까요?
0: 오케이.
1: 허니. 허니.
0: 허니 스펠 모르는 거.
1: 갑자기.
0: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1: 갑자기 부딪혔어요. 예.
0: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many years, honey, honey? Worked hard, right?
1: Yes.
0: 정답?
1: 아, Pumpkin?
0: 자, 일단은 방금 honey 썼죠?
1: 예.
0: Honey, sweetie, baby, 다 괜찮아요.
1: 아.
0: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왠지 잘 뭔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가져온 것뿐이에요.
1: 근데 이거는 오케이. 뭔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래, 호박아. 이런 느낌이에요.
0: 호박.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예. 우리말에서는 호박이라는 이미지가 왠지 호박이라고 하면 못생겼다고?
1: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되니 이런 말 때문에.
0: 그런 거에서 왔기 때문에.
1: 예.
0: 근데 영어에서는 이 펌킨이 귀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이 또 달잖아요.
1: 맞아요.
0: 먹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1: 네.
0: 대신에 펌킨 할 때는 P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자음 M하고 K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그래요.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U에 강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Pumpkin, pumpkin,
1: pumpkin, pumpkin.
0: 좋아요. 그래서 얘야, 아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인끼리는 쓰지 않아요. 보통 아이,
1: 애기한테.
0: 어리, 특히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네.
0: 이거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1: 예.
0: 집중해 주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여기서 they는 진짜 아까 말했던 my hands입니다. 엄마, 할머니 손이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단순하게 they worked. 만약 과거형으로 썼다면 they worked hard. 그럼 무슨 말일까요?
1: 과거에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안 하는
0: 아니요,
1: 거.
0: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고.
1: 예.
0: 열심히 손이 과거에 한번 했어라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려요.
1: 예.
0: Right? 왜냐면 과거형은 진짜 과거에 한번 벌어진 걸 얘기하니까 But then 여기 have PP가 나왔죠.
1: 오, 맞아요.
0: have 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PP 했다 이렇게 안 해요.
1: 네.
0: 그러면 과거형이랑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PP 해온 상태다.
1: 오.
0: 자,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느껴주셔야 돼요. Right? have PP는요.
1: 예.
0: 과거에 어떤 걸 한 거예요.
1: 응.
0: 인정.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과가 현재 어떻다.
1: 아~
0: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일을 했죠.
1: 네.
0: Right? 시작했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과거 일해서 지금 쭉 일해서 현재 굉장히 내가 힘든 상태다. 현재 내 손은 굉장히 일한 상태. 힘들게 일한 상태야. 그래서 wrinkly 한 거야.
1: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They have worked.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아.
0: 핵심 포인트는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So,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는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1: 네.
0: I lost my phone. 과거형으로 쓰면 나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1: 네.
0: 그 정보밖에 없어요.
1: 응.
0: 지금 다시 찾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1: 그죠.
0: 근데 만약에 제가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뭘까요?
1: 오, 잃어버린 지가 꽤된 느낌?

0: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잃어버렸는데 네.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도 lost된 상태다.
1: 그쵸.
0: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have pp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have pp는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는 인정. 일단 그거 인정.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에 work를 한번 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다.
1: 아.
0: 얘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 10년간 여기 살아온 상태야.
1: 오.
0: 그러니까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인정인데
1: 네.
0: 중요한 건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차임.
1: 아하.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살아온 상태다. 어때요?
1: I have lived here.
0: 그렇죠. I have lived here.
1: Yes.
0: 10년간.
1: For 10 years.
0: That's it. Oh.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그럼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10년 차.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그 건물을 떠난 상태야. 어떻게 할까요?
1: She
0: has left.
1: She has left. The building.
0: That's it. She has left the building.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과거 써도 돼요. She left the building. 과거에 떠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고를 상대방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1: 오.
0: 이런 거라 mean?
1: 뭔가 아하. 약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0: 네.
1: 굉장히 굵직하네요.
0: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네.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강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쓰면 돼요. 근데 have pp를 쓰는 거는 과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
1: 아.
0: 이거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have pp를 쓰는 겁니다.
1: 오.
0: So 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0: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나는 여기 지금 총 10년째 살아온 상태.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 빌딩에 없음을 네. 떠난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려고 여기 무슨 표현 썼어요?
1: Worked hard.
0: Worked hard, right?
1: Yes.
0: Work hard가 열심히 일하다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work, 뭐 예를 들어 work my fingers to the bone.
1: 오.
0: 이게 뭘까요?
1: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 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뭐 네. 으스러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뼈가 될 때까지 일하다.
1: 아.
0: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1: 에.
0: 이제 약간 문학책이나 뭐 소설이나 가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살짝 등장을 합니다.
1: 약간 뭔가 시적인 문구로.
0: 맞아요.
1: 아하.
0: 그래서 알아두면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들을 때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보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how long?
1: Many years.
0: For many years. Okay. 수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many를 쓰면 많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전체가 for many years 그러면 오랫동안 수년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1: 아.
0: 그런데 사실 many를 빼도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이란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러냐면 years 앞에 숫자가 안 나와 있죠. 10년인지
1: 네.
0: 3년인지 2년인지
1: 네.
0: right? 그런 거를 그냥 빼버리고 오케이 복수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년보단 길어.
1: 그러네요.
0: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1: years
0: for years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느낌 자체가 for many years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수년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1: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0: Very nice.
1: Pumpkin.
0: Okay, pumpkin까지 썼네요. Sorry.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Okay, 자 다음은요.
1: 네.
0: 이걸 딱 듣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오, 예뻐.
0: 아,
1: 마음이
0: 장갑.
1: 이렇게 예뻐요. I will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0: 어디서 끝날 거예요?
1: And 전에.
0: Okay.
1: 그죠?
0: And
1: 열심히 일할 거고
0: 왜요?
1: buy you gloves.
0: Mm-hmm.
1: 너에게 사준다.
0: Mm-hmm.
1: 글러브스를.
0: 네.
1: 예.
0: 근데 그냥 글러브스인가요?
1: 예쁜 장갑이네요.
0: That's right.
1: So pretty gloves 할게요.
0: Okay.
1: Yeah. Pretty.
0: Okay, pretty.

0: Right? 맞습니다.
1: 예.
0: Pretty, 예쁜, T를 플랩으로 해서 약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더 좋고요. 꼭 굳이 안 그래도 pretty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Pretty, pretty gloves,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길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뭔가로 두 내용을 이은 것뿐이에요.
1: And.
0: And로 인 것뿐입니다.
1: 네.
0: 그래서 and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문장에서 확장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Okay? So and라고 하는 거는 a and b인데
1: 네.
0: 이 a하고 b가 뭐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이 하는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Okay? 자, and 그리고 뭐뭐 하고. So 여기서는 I will work hard. 그리고 여기서는 I will이 생략이 된 겁니다. And I will buy you pretty gloves. 이렇게 확 연결을 해버렸죠. So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네.
0: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what?
1: I will go home.
0: 자, I will go home. 그리고 and 동사만 쓰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I will이 또 나오는 거니까
1: 네.
0: 쉬다가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st.
0: Rest. I will go home and rest.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마유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요. 나는 마유에게 전화했어. 어떻게 해요?
1: I called Mayu
0: 자, 그리고
1: and
0: 그에게 물어봤어.
1: asked him.
0: There you go. 여기도 사실은 I 써도 돼요. 또 I asked him. That's fine.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and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ill go home and rest.
1: I will go home and rest.
0: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0: There you
1: gloves.
0: go.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때 할머니 감동했어요. 아, 가장 예쁜 장갑이 되겠네.
1: 와, they'll be the prettiest 장갑.
0: 장갑.
1: So 아까 나왔던
0: 맞죠?
1: gloves를 써볼까요?
0: 그렇죠. 한쪽만 착용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복수로 당연히 써야겠습니다. So gloves는 이렇게
1: 예.
0: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Gloves. Right. So glove는 한쪽을 당연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단수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마치 pants처럼. 자, 그리고 그나저나 우리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이런 것은 미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이거 야옹이 아닌가요?
0: 야옹이? 그건
1: 고양이. 아,
0: 키튼이죠.
1: 키튼이군요.
0: 고양이 정답 아니라 미튼입니다.
1: 헷갈렸어요.
0: Right.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S를 써주시고
1: 미튼.
0: I의 강세를 많이 줘서 사실 들을 때는 미은, 은처럼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 오.
0: 미튼 해주면 좋을 텐데 미은 이렇게 많이
1: 미은.
0: 합니다.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미은, 미은.
1: 미은.
0: 오. That's
1: 미은.
0: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쁜이 아니라 뭐라고요?
1: The prettiest gloves.
0: There you go.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앞에 더를 항상 붙여주는 센스, 가장
1: 예.
0: 형용사다. So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장 예쁜 신발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These
1: These
0: are
1: are the prettiest shoes.
0: 그렇죠.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1: Yes.
0: 그는 가장 키가 큰 guy야
1: Oh,
0: 여기에서.
1: he is the tallest guy in here.
0: In here or here. 둘다 괜찮습니다.
1: 예.
0: Just like that. 더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게요.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They'll be the prettiest
0: There
1: gloves.
0: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Wrinkly 형용사, right? 자,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0: There
1: gloves.
0: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0: hands wrinkly.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2: Alright. 자, 첫 번째는 의문사 why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3: 네.
2: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눈이 그렇게 커? 왜 너의 눈들은 so 크냐?
3: Why are your eyes so big?
2: There you go. 두 번째입니다. 어, 내 머리는 왜 그렇게 곱슬거려? Curly입니다.
3: Why is your hair so curly?
2: There you go.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3: yes.
2: 맞겠죠? 자, 하나 더요.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Wrinkly예요.
3: Why are your hair, why are your hands wrinkly?
2: Wrinkly, right? So grandma 하고,
3: 이거
2: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So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Why is your hair so cur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자, 다음은요. And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3: 네.
2: 나 집에 가고 쉴래.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집에 가서 쉴래.
3: I will go home and rest.
2: And rest. 나 마유에게 전화했고 물어봤어. 이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3: 네. I called Mayu and asked him.
2: There you go.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3: I will work hard.
2: 그리고요.
3: And
2: 당신에게 살 거예요. 예쁜 장갑들을.
3: Buy you pretty gloves.
2: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go home and rest. I called Mayu and asked him.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Alright,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5: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4: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5: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6: O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Oh,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6: Oh,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3: Yay!
6: Oh, I can't wait.
3: Oh,
2: Oh, great job, you guy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rying to make money.
2: There you go. I'm trying.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make money 대신에 뭐 earn도 가능은 한데요.
3: 네.
2: mak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3: 오.
2: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간단합니다.
3: 네.
2: And. 바로 and입니다. 굉장히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주세요.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이건 직역이고요.
3: 예.
2: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3: 음흠.
2: 자, 다시 한번 드리면 직역을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많이 많이 try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여행하는데 영어는 필수. 그렇지만 주어와 동사만 말하면 영어 다 통한다. 그치? 그런데 요즘 보미쌤이 뭐 형용사니 부사니 뭐 아마 동사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얘들아 걱정 마. 주어랑 동사만 뱉으면 얼마든지 영어 할수 있거든. 근데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얘들아 이거 소리 들었어? Did you hear that? 이거 뚝뚝 내 목에서 나는 소리 들었어? 이거를 영어로 크래킹 사운드라고 하는데 나 맨날 이거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마다 소리 가끔씩 이게 들리는 것 같거든? 어디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볼게. 나는 I hear 가끔씩 듣는다가 그래 always 그치? I hear always a cracking sound. 잠깐만 뭐가 틀린 거지?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나? I always hear cracking sound.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능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대충 레이디가 가끔씩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여태까지 배웠던 부사 중에 이렇게 가끔씩 또는 항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사들만 묶어서 우리는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바로 빈도 부사란 무엇이고, 이 빈도 부사의 위치가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문법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빈도 부사들의 위치가 어디에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빈도 부사의 뜻은요, 보통, 얼마나 자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혀 안 일어난다라는 뜻의 전혀 뭐뭐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가끔씩, 종종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우리말에서도요, 빈도부사들을 많이 쓰는데요. 나는 항상 배고파. 이럴 때 어때요? 항상이라는 거 있죠. 나는 거기 절대 안 가. 이럴 때도 전혀 나는 그일안 해. 이렇게 빈도부사를 우리가 써서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빈도부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쭉 막대기로 나타내 봤습니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를 0%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일은요, 무조건 일어나. 그거는 100%라고 할게요. 자, 그럼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는 neve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never가 문장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동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때때로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sometimes라고 우리가 말해주고요. 또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often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뭐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개 일어나는 일들은 usually라고 빈도부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할 때는 always.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위치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비동사 또는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조동사는 뭐예요? 자, 우리 친구의 조동사, 말이 어렵지? 사실 조동사의 예를 들면, 맞다. 이게 조동사였어. can. 그리고 또뭐 있어요? do. 그리고 can의 과거. could. 그 다음에, should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조동사가 있는데 조동사의 뒤에 위치하고요. 비동사 MRE
is라는 비동사의 현재형도 있고 was 또는 were 같은 것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항상 배고파. 그러면 I am 하고 비동사 뒤에 누가 위치한다? 빈도부사가 위치한다. 그래서 I am always hungry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장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반 동사 다음에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어?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일반 동사라는 거는 이 비동사와 조동사 빼놓고 모든 동사를 말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거기 절대 안 가. 거기 가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I go there. 그런데 나는 거기 절대 안 가. 그럼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할 거예요. 앞에 위치한다. 그러면 never. 이렇게 앞에. 아,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는 거. I never go there. 난 거기 절대 안 가. 그 다음에 비동사 어디에 위치한다? 뒤에 위치한다.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 첫 번째입니다. Dolphins never let their babies swim alone. 이라고 했어요. Dolphins 주어가 되겠죠. 돌고래는요, never let. let이라는 단어는요, 무엇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let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let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Let their babies. 오, 목적어 나왔어요. 그들의 새끼들이 뭐 하지 않도록 swim이라는 여기 동사가 나왔는데? 잠깐만, let이라는 동사, 이거 동사 두개 문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Let their baby. 여기 있는 목적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 뒤쪽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 Let이라는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Let. 자, let이라는 동사. 그리고 또 어떤 동사가 있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동사 중에 help. 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목적격 보어라는 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자, 보어라는 거는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 여기 나오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let이나 help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하게 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거예요. 자, 목적격 보어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사 원형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동사의 원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이 동사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dolphins. 돌고래는요, 네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let their babies swim alone. 어떻게 한다? 그들의 새끼들이 혼자 수영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never가 나오면 부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한다? 혼자 수영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ever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let이라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위치를 우리가 잘 봐주시면 돼요. 또한 위치뿐만 아니라 let 다음에 나오는 이 구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빈도부사가 주로 비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쓴다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Miss Johnson이라고 하죠. 자, Miss Johnson is always calm and friendly.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Miss Johnson은요, 주어. 그리고 비동사 나왔고요. 이 비동사 뒤쪽에 빈도부사가 위치합니다. 항상 어떤다.

calm, 침착하고요. 그리고 friendly, 친절해요.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존슨 씨는 항상 침착하고 상냥하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였다. 일반 동사 앞에 쓰였다. 그들은 가끔씩 go shopping 뭐야? 쇼핑하러 가는 거죠. Together 같이.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가끔씩 함께 쇼핑하러 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which 다시 한번 여러분 표현해 볼까요? 비동사 어디?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어디에? 앞에. 이렇게 위치한다라 두시고요. 이번에는요. 빈도부사의 위치 중에 조동사 뒤에 온다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They will never forget your help라고 했어요. 그들은 will이라는 거는 미래를 나타내죠.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할 것이다. never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will forget. 잊어버릴 거예요. 그쵸? 잊어버릴 건데 무엇을 잊어버려요? Your help. 너의 도움을 잊어버릴 거야, 그들은. 하지만 앞에 never가 나왔으면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y will never forget your help. 여기에서 동사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동사 항상 뒤에 빈도부사가 위치한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이 동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조동사 바로 뒤에 쓴다.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들어가고요. 누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말로 계속 외우면 사실 잘안 외워져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외우면 되냐면 아주 짧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딱두 개만 외우면 돼요. 하나는 아까 I'm always hungry.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외워요. 그냥 I'm always hungry. 그러면 I am. 비동사 다음에 빈도부사 위치하네. 이거 그대로 문장으로 우리가 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I never go there. 자, 이거는 go 앞에 위치하니까, 일반 동사 또 앞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 아주 짧게 외워가시면 우리 친구들 빈도부사의 위치를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긴 문장으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always be careful. On the road. 자, 여기 볼게요. 오! 선생님, 이거 비동사 아닌가요? 아니, 아까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위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you should be always careful 아닌가요? 자, 그런데 아니에요. 왜요? 어떤 동사에 상관없이 조동사가 있잖아요? 이러한 조동사가 있으면 이 조동사 무조건 뒤에 와야 된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와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You should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당신은 뭐뭐 해야 돼요? 항상 be careful. 뭐 해라? 조심하게. 조심하게 행동해야 돼요. 어디? 조심해야 돼요. On the road. 전치사 명사까지 묶어요. 길에서. 길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길 조심하라고 하죠. You should Always be careful. 그래서 항상 도로 위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They will never give up until they win. 주어. 그들은 will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할 것이다? Never 없다고 생각하면 give up. give up 우리 친구들이 같이 외워 두시면 좋아요. 뭐 한다? 이거는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다라고 할때 우리는 give up. 근데 they will never give up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이 until은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때까지. 자, 뭐할 때까지 뒤에 주어 동사 나와요. 자, 주어 동사가 같은 문장에서 또 나오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동사 절을 묶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until이라는 걸로 같이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문장 안에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 선생님, 뭐예요? 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많아요? 라고 할 때는, 얘가 접속사로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할 때까지 그들이 이길 때까지 그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도부사의 위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독해할 거죠. 우리가 독해할 때 이번에는요. 누구의 위치에 유의한다? 바로 빈도부사의 위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 가끔씩 스트레칭 할때 있지 않나요? 스트레칭 할때 목도 돌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손목도 돌려보고. 그럴 때 뭔가 이 관절에서 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딱딱 또는 이렇게 뭔가 뚝뚝 이렇게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자, 그런 소리가 도대체 왜 나는지, 어떻게 하면 나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과 관련된 걸 독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이 독해 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아래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밴드라는 게 나와요. 밴드는 굽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nd your knees. knee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무릎이죠. 그래서 그럼 bend your knees 하면 아, 무릎을 굽히세요라는 말이죠. 자, finger 어디예요? 여러분의 손가락. 그리고 neck. neck이라는 건 목, 신체 관련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cracking. 아까 선생님이 말할 때 관절에서 뭔가 나는 소리, 딱딱하는 소리, 갈라지는 소리를 cracking이라고 표현하고요. bone은 뭐예요? 뼈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은 tiny라고 해요. 그래서 tiny라는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작은 걸 말하는구나. 그리고 pop이라는 건 펑하고 터지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에서 풍선이 펑하고 터졌어라고 펑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영어에서는 pop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hurt는 아프다라는 거고요. worry는 뭐예요?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안 봤는데 joint 관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절 어디 있어요? 자, 여기 팔꿈치 여기도 관절이고요. 무릎 굽혀지는 부분도 관절이고 관절 여기 손가락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 그래서 joint가 관절, 그다음에 bubble이라는 건 기포나 거품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문장 읽어볼 건데 주의해야 될거 뭐예요? 바로 부사의 위치, 부사의 뜻, 어떤 부사, 빈도 부사. 그래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Bend your fingers or neck 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먼저 팍 튀어나와 버렸네요. 자, 이렇게 동사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하죠. 뭐뭐 해 라고 이렇게 동사부터 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 하래요? Bend your fingers, 손가락을 구부리고요. 또는 neck, 목을 구부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You sometimes hear a cracking sound. 자, 그러면은 you hear 이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Sometimes가 있습니다. Sometimes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 어디인가 했더니 here라는 동사 어디에 앞에 위치합니다. 뜻은요, 바로 때때로라는 뜻이죠. 당신은 때때로 들어요. 뭘 들어요? 목적어 나와야 되죠. 무엇을 해당하는 거? A cracking sound. 뭐예요? 아, 딱딱.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어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요. In your joints. joints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관절이라 그랬죠. 당신의 관절에서 전치사의 명사까지 같이 묶어버려요. 여기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이 나왔을까? 우리 같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서는요, 이 소리는 종종 발생한다라고 넣고 싶대요. 자, 그렇다면 이 소리는 이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고요. 발생한다가 동사가 되겠죠. 종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빈도부사다! 빈도부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 바로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할 거야.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는 무엇이었냐? 짜잔! Often sound happens this.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this가 나왔고 sound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this sound 종종 발생한다. Often 종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한다. 아까
happens. 그래서 this sound often happens 라고 쓸 건데, 이렇게 동사 앞에 often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는 종종 발생하는데 어디서 발생한다? 당신의 관절에서 발생한다. 아, 우리가 뚝뚝 이렇게 소리 내는 게 관절에서 발생하는 소리예요. A joint is where two bones meet. 여기서 joint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어 나왔어요. 관절은요, is where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joint는 관절은 뭐뭐이다. 뭐이다? 여기 나오는 where는 장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뭐 하는 장소다 또는 뭐뭐 하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곳이다?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동사는 어디 있어요? meet이 되겠죠. 그래서 two bones, 두 개의 뼈가 meet, 만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만나는 곳이다. There are tiny bubbles in your joints. 그래서 이 관절에 뭐가 있냐면 there are 있습니다. 뒤에가 주어예요. tiny bubbles 뭐예요? 작은, 아주 작은 bubbles, 거품들이요. 어디, 전체 다 나왔네. 묶어야지. In your joints. 어디에 있대? 당신의 관절 안에 뭐가 있다? 아주 작은 거품들이 있대요. When you move, 당신이 움직일 때, these bubbles can pop. 뭐 한다? pop. 터진다. 그래서 these bubbles can pop. 터지는 거예요. That is,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무엇이다. 까지 일단 보고요. When이라는 건요, 뭐뭐 할 때다라는 거예요. 자, where가 나오면 뭐뭐 하는 곳이다였죠. When이 나오면 that is 그것은 뭐뭐 할 때다. 뭐뭐 할 때인데 you hear that funny sound. 당신이 무엇을 듣는 그 재밌는 소리들을 들을 때다. 뭐가? 이렇게 bubble. 관절 안에 있는 bubble들이 팍 터질 때 크래킹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뚝뚝뚝뚝 거릴 때는 뭐 하고 있다? 나의 관절 안에서 아주 작은 거품들이 팝팝팝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If it doesn't hurt, 만약 그것이 아프지 않다면 there is usually no need to worry. 뭐예요? 너무 길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there is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뭐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프지 않다면 뭐가 있는 걸까? Usually, 보통이라는 뜻인데, is 다음에 지금 비동사 다음에 위치했습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비동사 뒤에 there is usually 보통은 no need. 원래 there is 다음에 뭐뭐가 있다라고 할때 no need래요. 그러면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no need니까. 그래서 there is no need. 여기 있는 거 usually 없다 생각하고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어요. 뭐할 필요가 없을까? 자, 어떤 필요인데?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뒤에 to worry라고 나와 있어요. 이 to가 또 붙으면서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 to worry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 잠깐만. 걱정할 필요. 그렇다면 필요를 지금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네. 그래서, 아,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문장 안에서 우리가 to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형용사 역할처럼 해석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석해 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빈도부사 sometimes, 제일 처음에 나온 sometimes는 누구 앞에? 바로 here라는 동사 앞에.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usually라는 거는 보통, 대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빈도부사인데 누구 뒤에 쓰였어요? 바로 비동사
뒤에 쓰였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거 있어요. 바로 문장 안에서 where 그리고 여기 나오는 when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선생님 의문사 아닌가요? 뭐 물어볼 때만 이렇게 앞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요. 뭐뭐 하는 장소 또는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when 이라는 거는 뭐뭐 할 때이다 라고 쓰였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이 소리는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this sound often happens라고 쓰기로 했었죠. 두 번째, 관절에서 소리가 날 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친구들 글을 이해한 내용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관절에 뭐가 있었다? tiny bubbles가 있었는데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건그 관절 안에 있는 거품들이 팝 터지면서 나는 소리다라는 거죠. 첫 번째, 관절에 기포가 생길 때. 두 번째, 관절에 기포가 터질 때. 세 번째, 두 개의 뼈가 부딪힐 때. 소리가 날 때는 무엇이다? 바로 관절에 기포가 터질 때였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어 문장처럼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원래 단어를 외울 때요, 여러분들, 오늘 외운 단어가 내일 보면요, 반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한번더 반복해주면 70%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내일 또그 단어들을 봐주면요, 우리 친구들 점점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관절이라는 단어 뭐였죠? joint였죠. 그리고 관절 여러 개면 joint에 s 붙여서 joints. 그 다음에 기포, 거품, 이건 어떤 단어? bubble이었고요. 터지다. 오늘 터지다라는 동사 같이 가져가세요. 터지다는 뭐예요? pop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빈도부사 함께 봤는데요. 빈도부사의 위치. 두 가지 문장 외워보라고 했어요. 어떤 거죠? I'm always hungry. 그래서, 아,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I never go there. 그래서 어디에 위치한다? go라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럼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빈도부사 위치 배웠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무조건 뒤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된다. 예문 읽어볼까요? The children are always cheerful. 그래서 비동사 뒤에 위치하죠.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빈도부사 첫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다 배워보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좀더 빈도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강의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힘차게 1강 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1강은요, 유닛 1의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이랑 강의를 시작할 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공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1강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도전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 그 과제를 선생님이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미리 파악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며 그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 1강 미리 보기는요, 주어부, 수러부는 뭘까? 다음 문장을 주어부와 수러부로 나누면, 자, 여러분 지금 당황스럽죠? 대체 주부가 뭐고 술부가 뭐야? 지금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강의를 다 하고 나면은 분명히 문장을 주부, 술부로 쉽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단어와 문장부터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메인북에 1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kitchen, 부엌이고요. cook, 요리하다. egg, 계란. well, 잘. my mom, 나의 엄마.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단어들만 나열을 한다고 우리가 의미를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영어에서 단어란 혼자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이다. 네, 이것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이런 두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 문장이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My mom cooks well.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들을 적절한 규칙에서 배열을 하니까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하신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요, 바로 my mom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란 그 문장에서 행동을 하는 주체, 문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oks, 엄마는 요리를 하죠. 네, 이 요리하다가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란 주어가 하는 어떤 동작 또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도요, I like eggs, 나는 계란을 좋아한다 라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I, 나가 주어가 되겠고요. 나는 좋아하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영어 문장을 쓸 때 이 기본적인 규칙을 좀 알고 가자고요. 자, 문장은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알파벳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대문자, 소문자. 우리 A 대문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고요. 소문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죠?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까지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시키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문장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더라고요. 오, 이거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문장의 첫 시작은 대문자로. 자, 끝에는요, 문장 부호라는 걸 씁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으로 문장을 다 끝맺으셔야 돼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Mickey likes cheese. 미키는 치즈를 좋아한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죠? 마침표 딱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Do you like cheese? 너는 치즈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죠. 이때는요, 우리가 물음표를 써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부와 술부라는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집중, 집중. 지금 집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미리 보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주부와 술부는 뭘까?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집중해서 잘 들어야 이따가 챌린지에 잘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맨 앞에서 선생님이 영어 문장은 뭐가 필요하다 했지?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부와 술부는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요. 주어가 있는 부분, 술부는 동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동사를 또 다른 말로 수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부는 동사, 즉 수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기본 구조, 주어, 동사였는데요. 주어가 있는 부분이 뭐다? 주부라고 한다. 술부는요, 동사가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동사 뒤에 뭐가 오는지 그 뒷부분까지 살펴볼 거거든요. 동사를 포함한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술부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설명은 우리 이따가 볼 거고, 먼저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a computer. 자,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컴퓨터를. 자, 지금 보면은 I. 나가 바로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주어. 주어가 있는 주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부, 주부는요.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를 포함한 술부는요. have라는 동사부터 a computer까지가 술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동사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동사 주어를 이렇게 끊어서 주부, 술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주부는요.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고 술부는 무엇이다, 무엇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말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 어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은요, 수로가 맨 마지막에 와요. 자, 근데요, 영어는요, 방금 I have a computer. I have. 주어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바로 동사가 나와요. 자, 영어에서는요, 주어 바로 다음에 온다. 자, 우리말 한번 볼게요.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나는이라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요. 동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 뒤에 나오죠? 네.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어순 차이예요. 영어는 동사부터 말을 하고요. 우리말은 동사를 맨 뒤에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이 어순의 차이를 잘 주의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부와 술부 개념 좀 잡히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practice 1, 연습 문제 1번 한번 들어가서 풀어볼게요. 문장을 보기처럼 주부와 술부로 나누어 보세요. 자, 방금 봤던 개념입니다. 우리 주부는요, 어떤 부분이라 그랬죠? 네, 누가, 무엇이 주어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했고요. 술부는요, 동사가 포함된 부분, 뭐뭐 하다,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Three little rabbits, 세 마리의 작은 토끼들이 live in the house, 집에서 산다. 주부, 술부로 나눴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baby is smiling. 자, 아기는요, 웃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기가 주어죠. 주부, 술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My sister and I, 내 언니 또는 여동생과 나는 like to talk,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지금 여동생과 나까지가 주어 부분, 주부, 뒷부분이 술부가 되겠죠. 이어서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Dolphins. Dolphin은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들은요, are my favorite animals.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다. 자, 여기서의 주어는요, 돌고래죠. 주부, 술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Apples, oranges, and blueberries. 자,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세개중 하나가 주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동사 어딨어요? are이다.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오렌지, 그리고 블루베리들은 과일이다. 은 과일이다가 술부 앞에가 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주부, 술부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2번 한번 가볼게요.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자,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은 뭘로 시작한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알겠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마칠 때는요, 문장 부호를 써줘야겠죠. 사실을 전달하는 말은 마침표, 그리고 물음에는 물음표 또는 느낌표 등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맞게 적절하게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1번에요, What do you want to eat? 자, 이거 근데 지금 뭐가 없나요? 딱 봐도 물음표가 없잖아요. 원래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물음표를 붙여줘야 되는데, 문장의 시작도요, 대문자로 바꿔줘야겠죠. 써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자, 이 질문은요, 너는 무엇을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자, 이번에 대답을 보겠습니다. I'd like chocolate ice cream.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라는 대답이에요. 자, 이것도요,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사실을 전하는 말이니까 마침표 써주면 되겠죠. 자, I'd like chocolate ice cream.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첫 글자 대문자로 써주고요. 질문이니까 우리 뭐 붙여줘야 돼요? 네, 물음표 붙여줘야겠습니다.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Yes, it's yummy. Yummy는 맛있다란 뜻이에요. 오, 그것은 맛있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yes 뒤에 콤마하고 갑자기 대문자로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yes의 y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콤마 뒤에는 그냥 소문자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바꿔주면요, yes, 응, it's yummy. 그것은 맛있어라는 문장 완성입니다. 어때요? 우리 잘 고쳐봤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베이직 컨셉 2, 우리 그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개념 베이직 컨셉 2로 넘어왔습니다.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메인북에 10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입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그쵸? 이 주어와 동사는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I am. 자,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다? 뭔가 뒤에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그쵸? 자, 그 다음에 I eat. 나는 먹는다. 근데 뭘 먹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여기도 뭔가 뒤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주어, 동사만 써봤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완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친구들, 목적어, 보어라는 친구들까지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I am, 나는 이다. 나는, 자, 선생님 이름이에요. 나는 유진이다. 그리고 나는 먹는다. 무엇을? 피자. 피자를. 자, 요런 것들. 유진, 피자. 요런 단어들. 이제 우리가 목적어, 보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는 뭐였죠?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자,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이 주어이다. 즉, 누가, 무엇이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주어였죠. 자, 동사는요, 주어가 하는 어떤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 즉, 뭐뭐 하다, 뭐이다. 네, 이런 말들 우리가 동사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목적어랑 보어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말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를에 해당하는 말을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어는요,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설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요 보어가 뭐냐면 보충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0: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요. I am 유진에서 유진은 보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나는 유진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아니죠. 유진은 나라는 주어를 그냥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유진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에서의 유진은요, 보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eat pizza. 나는 먹는다. 무엇을? 피자를. 자, 을에 해당되는 말,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피자는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보어와 목적어의 개념 조금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예문과 함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요 그림에 있는 예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학생들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She has a bag. 그녀는 가방을 갖고 있다라는 예문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 주어 찾아볼까요? 문장의 주인공, 바로 she, 그녀가 문장의 주인공, 주어가 되겠죠. 일단 우리 주어만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요 학생들, they, 그들은요, go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y, 그들이 되겠죠. 네. 자, 그 아래 문장 볼까요? 자, 근데 그들은 누구이다?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문장의 주어 she, they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 표에다가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 she, 그녀, 그리고 they, 그들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제 동사 찾으러 가볼까요? 자, 먼저 그녀는 가방을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갖고 있다. 자, 그러면 has 동사가 되겠죠. 자, 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학교에 가잖아요. 자, go. 또 하나의 동사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다. 무엇이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are. 자, 우리 주어와 동사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목적어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목적어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 말이었죠? 동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말. 즉, 을에 해당되는 말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만 볼게요. She has a bag. 그녀는 가방을 가지고 있다. 자,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어는 이렇게 네모 표시해 볼게요. 자, 근데요. 놀랍게도 목적어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어 있어요. 우리 보어 찾으러 가볼까요? 자, 보어는 어디에 있냐?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They are students. 그들은 누구이다? 학생들이다. 자, 여기서는 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일까요? 우리 보어는요, 주어를 뭐 해주는 말이었죠?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어는 이렇게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라는 보어는요, 주어 그들을 꾸며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어는 students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찾아봤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혹시 투스쿨은요? 이 투스쿨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동사 뒤에 있는데 왜 목적어와 보어가 아닌가요? 네, 이거는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이 투스쿨은 문장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they go, 그들은 간다라고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간다라고 해서 어디에 가는지, 그냥 그들의 그 목적지 정도를 추가 정보로 제공해 주는 수식 어구이다. 한마디로 목적어랑 보어는 아니다. 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수식어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 선생님이 수식어구 얘기했죠? 자, 수식어구는 뭐냐면요. 꾸며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장의 구성 요소 네 가지 봤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어도요. 문장의 기본 의미는 통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식어구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 뭐뭐 하게, 뭐뭐 이히 또는 한인, 이렇게 해석되는 말들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아직 감이 잘안 잡히시죠? 예시에 있는 단어들 한번 볼게요. 자, loudly, 크게, fast, 빠르게, great, 위대한, high, 높은, big, 큰, 이러한 것들이 문장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는 수식어구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run fast. 자, run, 달리다 라는 동사죠. 너 어떻게 달린다? fast, 빠르게 달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high mountain. 자, mountain 하면 산이에요, 산. 근데 어떤 산? high, 높은 산이라고 해서 요 high라는 단어가 마운틴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수식어구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fast, high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big brother, 형인데요. 어떤 형? big, 큰 형.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수식어들이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다음 practice 2에 1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각 단어는 어떤 구성 요소인지 연결하세요. 자, 구성 요소라고 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This backpack, 이 가방은요, is pink, 핑크색입니다. 자, 이 가방은 문장의 주인공, 주어가 되겠죠. is는요, 무엇이다라는 동사이고요. 근데 이 가방은 무슨 색인 거야? 핑크색. 자, 이 핑크라는 단어는요, 주어인 가방을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보어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 보니까 소녀가 막 행복해 보여요. 자, 질문이 나옵니다. Is Jenny happy? 제니는 행복하니? 라는 질문이죠. 자, 지금 여기서 행복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제니예요, 제니. 자, 제니가 주어가 되겠고요. is는 동사, happy는 보어입니다. 자, 왜 보어이냐? 제니는 행복한 상태니 주어의 감정 상태를 물어보는 보어가 되는 거죠. 네,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보어입니다. 3번 가볼게요. 자, 3번에 my brother and I, 내 남동생과 나.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자, 내 남동생과 나는요, like, 좋아한다,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무엇을 좋아하죠? The song, 그 노래를 좋아한대요. 을, 을에 해당되는 말, 목적어죠. 자, 여러분, 지금 문제 풀면서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자, 을, 을에 해당되는 게 목적어다. 그리고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수식어구라는 것도 배웠어요. 수식어구. 자, 수식어구는 뭐였죠? 꾸며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꾸며주는 말, 수식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꾸미는 말에 동그라미, 꾸미는 받는 말에는 밑줄을 쳐주면 돼요. 자,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걸 보면, My cat has big round eyes. 내 고양이는요, 눈을 갖고 있는데 어떤 눈이요? big, 크고요. round, 둥근 눈을 갖고 있다. 자, 1번 문장 보겠습니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soft white fur. 자, fur, 털입니다, 털. 근데 어떤 털이에요? soft, 부드럽고, white, 하얀 털을 갖고 있다. 이 털을 부드러운 하얀이라는 단어들이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2번 보겠습니다. She has a long tail. 그녀는요, 꼬리가 있어요. tail. 근데 어떤 꼬리요? long. 긴 꼬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She likes to run fast. 자, 그녀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것을요? run.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뛰는 거요? fast. 빠르게 뛰는 걸요. 요 fast가 뛰다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4번이에요. She can jump high. 그녀는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high, 높게요. 자, 마지막 문장 5번입니다. She can catch tiny bugs. 그녀는 잡을 수 있어요. bugs는 벌레들입니다. 근데 벌레들을 tiny라는 단어가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벌레들? tiny, 작은이란 뜻입니다. 작은 벌레들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꾸미는 말, 즉 수식어구에 동그라미 표시했고요. 꾸밈을 받는 단어 밑줄 쳐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네, grammar in real life. 우리 실생활 대화에서 배운 문법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쪽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고양이와 강아지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1번 볼까요? 1, 2, 3. 고양이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술을 세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2번에 강아지가 What are you doing?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죠. 아, 이거 너무 쉽다. 1번, 2번 중에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2번이죠. 1, 2, 3. 이것은요. 하나, 둘, 셋. 단어들의 나열입니다. 무엇을 하는 중이니가 주어와 동사가 있는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에 S 표시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 바른 문장이 되도록 대문자와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다시 쓰세요. 자, 3번 문장을 보니까요. I am counting apples. 나는 지금 사과를 재는 중이야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문장 첫 글자는요. 대문자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대문자 I 써주고요. I am counting apples. 나는 사과들을 재는 중이야 하고 마침표 딱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들을 배워라요. 자, 4번 문장. 너는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주어가 누가 돼야 될까? 너가 돼야죠, 너. 자, 너는요, you가 되겠습니다. You. 자, 너는 동사 have 가지고 있다. 무엇을? Many apples, 많은 사과를.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이가요, I will make an apple pie. Help me, please help me. 나좀 도와줘. 나 애플파이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애플파이를 만들어 가는 네, 그런 대화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 포인트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배열하면 뭐가 된다? 문장이 된다고 했어요. 자, 영어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네이는요, 주어고요. 플레이, 연주하다는 동사가 되겠죠. 우리 추가적으로 목적어 보어도 봤는데요. 그들은 음악을 연주한다. 뮤직,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주부와 술부로도 나눌 수 있죠.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주부이다. 그리고 동사를 포함한 그 뒷부분이 무엇이다? 술부이다. 라고 우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열공도장 챌린지 도전해 볼수 있으시죠? 자, 수강후기 게시판에 닉네임 1강 열공 인증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선생님이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우리 2강에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2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부정사의 문을 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부정사 두 번째 시간일 거고요. 지난 시간의 핵심은 뭐였냐면, 부정사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데 플러스 동사 구조. 요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사가 동사 출신인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지? 부정사가 동사 출신인데 그럼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자, 무겁지 않은 주제니까 오늘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는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고민의 시작은 이제 이런 거예요. 부정사가 동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동사 출신이니까 발생된 시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부정사에 분명히 시제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시제를 표시할 수는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왜? 형태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쓰려면 뭐 ed도 붙여야 되고 미래를 쓰려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해야 되는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다양하게 발생된 시점을 스스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럼 직접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직접의 반대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직접은 못하니까 이 녀석은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문장에서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동사밖에 없죠. 따라서 자, 부정사의 시제는 어떻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여기다 딱 하나 갖다 놓고 얘 시제가 뭐예요?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 부정이라고 하는 부정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시제도 뭐죠? 정해지지 않았어요. 문장의 시제 보고 문장의 동사 보고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다라고 했나요? 부정사는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 동사보다도 좀 미래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영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의미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언어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동사와 그냥 같은 시점도 표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형식 동사를 공부하실 때 필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제가 한 차례 그 당시에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예문을 통해서 자, My father promised. 자, 여기가 이제 현재 시제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시점은 언제예요? 동사는 스스로 시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Buy a tablet next week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를 기준으로 next week는 여기잖아요. 다음 주에 태블릿 사주겠다라고 과거에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to buy, to 부정사는 어떻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거는 당연히 동사보다도 미래 시점을 표시한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promise와 같은 동사의 이하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지금 약속한다의 개념이니까 자, to 부정사의 시점은 동사보다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가끔 학생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to buy는요? to 부정사예요? 단순형 부정사예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뭐가 문제죠?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남자예요? 선생님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성별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저는 남성이고요.
기준점이 직업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강의자고 선생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 형태를 기준으로 부를 때는 원형 부정사도 있지만 to가 붙어 있는 부정사다 라고 해서 to 부정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대신에 시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뭐라고 부른다? 단순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to 부정사냐? 이것이 to by가 to 부정사냐? 아니면 단순형 부정사냐의 논쟁은 아무 쓸모가 없다 라고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문으로 가겠습니다. I like. 나 좋아해. 언제요? 지금 좋아한대요. 뭐를요? 자, to watch baseball games가 되겠어요. 그 야구 경기 보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야구 경기 보는 거를 뭐 난 평상시에 좋아해. 이런 느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to watch는 어때요? 굳이 미래가 아니고요. 요거는 지금 똑같은 목적어인데 같은 시점이다. 요거는 한 시점 더 미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형의 부정사는 뭐라고요? 동사와 같거나 동사보다 미래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께 제가 명사 용법만 보여드렸고요. 부정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 용법도 있잖아요. 자, I want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뭔가를 원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뭔가를 마시는데 마시는 시점은 언제예요? want 하는 시점은 지금이라고요. 현재. 난 지금 원해. 뭐를요? 마실 뭔가를 원해. 그럼 지금 마시고 있어요? 아니요. 과거에 마셨어요? 아니요. 앞으로 내가 마실 뭔가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돼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자, 어떻다? 그렇죠. 앞으로 뭐뭐 할 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 단순형을 쓰면 미래구나. 자, 또 다른 증명입니다.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 사람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죠.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왜 열심히 일하죠? 문장 꼬랑지에 있는 데다가 자, 이 아이는 문맥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가요? 그 프로젝트를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죠? 현재죠.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간 안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언제예요? 미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를 이제 앞으로 단순형으로 문장 안에서 본다. 우리가 이제 시제까지 막 따져가면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지만 굳이 지금은 시제를 따져보는 시점이니까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요. 같은 시점이거나 자연스럽게 동사보다도 미래 시점을 표시하는 친구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제 숙제가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 동사보다도 더 과거 시점에 발생되었다, 부정사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그때 그래서 우리가 빌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have pp를 빌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안 쓰고 have pp를 써요. 자, 그러면 이 have pp는 완료의 형태를 빌려온 거죠? 그래서 이름부터 먼저 정해보면 이것을 우리는 완료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완료 시제의 느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to have pp로 딱 써놓으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얘는 지금 동사보다도 하나 더 과거야 라고 하는 느낌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 더 과거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같거나 미래는 그냥 단순형을 쓰니까 하나 더 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to have pp를 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예문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생각되어집니다. 뭐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바로 주어가 이거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니까 자, 수동태 이하의 to 부정사가 왔을 때 주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면 이것은 우리가 오형식의 수동태로 보고 보호라고 본다고 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 그런데 to arrive가 아니라 to have arriv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생각되어지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about 2000

years ag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0년쯤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에 도착을 과거에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납득이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도착한 시점은 2000년 전이니까 과거고 생각되어지는 시점은 현재니까 이 부정사를 우리는 뭘로 써야 된다? 완료형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대과거의 의미로 바뀌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완료의 형태는 빌려다가 쓰고 있지만 현재 완료 시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완료형의 부정사는 완료 시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to have PP를 지금 저랑 5대5로 배웠어요. 뭐를? 단순형 부정사와 완료형의 부정사를 우리가 5대5의 비율로 지금 수업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문 안에서 문장을 한번, 문장 속에서 부정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to have PP를 몇 번이나 만날 것 같아요? 그죠? 자, 1년 내내 보시면 한 두세 개 정도밖에는 못 보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미래나 현재를, 그, 동사와 같은 시점을 나타낼 때는 단순 부정사를 쓰고, 동사보다 과거 시점을 나타낼 때는 뭐, 완료형 부정사를 쓴다라고 5대5로 배웠지만, 자, 실생활 안에서의 사용의 횟수, 빈도수는 이건 거의 없어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배웠는데 안 보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 얘기는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어로 갈게요. 주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논리겠죠?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군가 행위는 했을 텐데 절이 아니잖아요. 절은 접속사와 주어 동사인데 이건 절이 아니니까 직접 주어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직접 못하면 간접으로 한다. 같은 논리고요. 자, 원칙은 뭡니까? 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문장 안에 어딘가에 있으면 따로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부정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I was glad. 나 기뻤어요. 그러면 기쁜 주체는 누구예요? 나. 그 다음에 그녀를 시드니에서 만나서 기뻤는데 그녀를 시드니에서 만난 것도 누구예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할때 이런 걸 따져서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생각해 보면서 해석하진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어를 따져보는 시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고 내가 기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어 표시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만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죠? 자, 이제 문장의 목적어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폴리스가 경찰이 조언했어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여러분들, 요 집에 머무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게 원래 주어 동사고 앞에 대절이 있는 거를 우리가 목적어, 목적보로 나눠서 따랬죠? 그래서 이제는 to 부정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형식일 때는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미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자, 써놨어요. 부정사의 이제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이 people은 문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예요? 최는 목적어죠. 하지만 부정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두 되죠. 의미상의 주어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논리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형식 안에서도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어디다 표시하나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니까.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죠. 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자, not to fall asleep. 자, fall은 여기서 이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뒤쪽에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자, to 부정사의 주어가 문장 안에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자신이 주어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이때는 for 플러스 명사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부정사의 주어가 문장 안에 없는 경우는 따로 표시하는데 주로 가주어, 진주어에서 표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보시면 it for to, it for to, it for to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it for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it for to에서 많이 쓰는 건 맞지만 it for to에서만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0: 그렇지 않은 일반 문장에서도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표시합니다. 앞에다가 뭘로? for 플러스 명사로. 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준대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왜 노래를 불러주죠? 자, sing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근데 누가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게 아니라 고객인 당신이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의 주어가 다르고 문장 안에 없을 때는 다시 한번 for 플러스 명사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마무리하고요.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논리가. 앞으로 없는 경우에는 if for to에서 여러분들, 아, 일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뭐가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라고 해서 자 people 같은 일반인이 주어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쓰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경우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참고하시고 요 보어 자리에 it과 to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 보어 자리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친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주의 깊고, 경솔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똑똑하고, 똑똑해요. 이런 경우에는 of를 쓴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문 아예 외워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경우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It's kind of you. 당신이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참 친절한 일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 때는 for 플러스 명사로 주로 표시하는데 of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퀴즈 가겠습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뭘로 표시해요? 주어진 선택 중에 for와 of잖아요. 정답은 A번이고요. 두 번째, 부정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예요. to have pp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of 플러스 명사로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야 되는 형용사 보호가 아닌 것은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선택지 중에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건 누구? 바로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자, 부정사에 대한 부분들 깔끔한 복습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1: Wow,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즐거운 독서 시간을 저도 함께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재밌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낮은 어려움, 최대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손 꼭 잡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이라는 책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이제 뭔가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았거든요. 어떻게 이 몬스터, 어떤 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괴물을 상대할지 오늘 그 준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요.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탄사는 문장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Flee or Fight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Though they'd managed to escape, the fight had taken its toll.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Demanded the captain.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Not when we were so close.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제2장입니다. Flee or Fight. Flee라는 것은 도망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거나 혹은 싸우거나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죠? 무언가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least 적어도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라고 되어 있죠. 적어도 we got away. Got away 라는 것은 원형은 got의 현재형 get away가 되겠죠. 그래서 get away가 뭐냐면 바로 벗어나다, 탈출하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벗어났잖아. Samuel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to himself, 그 스스로, 즉 혼자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여기 보니까 himself가 있죠.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혼잣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벗어났잖아. 그 무언가 생명체에 대한 그 공격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But he knew,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No one would be happy. 아무도 행복하다가 아니라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무도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new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어떻다고요? 그 보물, the treasure이라고 하면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난파산 속에 있는 그 보물을 뒤에 놔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맞죠? 그 보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물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난파산에 있는 그 보물을 뒤에 놔두고 다시 올라가야 됐죠. 그래서 다시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Though라는 것은 여기 있는 though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혹은 비록 뭐일지라도 they'd managed to escape. 그들이 뭐 했을지라도 escape은 바로 탈출하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러 명의 잠수부가 있었죠. 여러 명의 잠수부가 they had managed to escape. managed to라는 것은 간신히 뭐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간신히 와 가까스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escape이라는 것은 탈출하다. 비록 그들이 가까스로 혹은 간신히 탈출했을지라도 즉 그 뭔가 괴생명체랑 싸우는 데 있어서 바로 탈출을 한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탈출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간신히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the fight had taken its toll이라고 돼 있죠. 그 싸움, 그 잠깐의 그 전투가 had taken its toll이라고 돼 있죠. Take one's toll이라는 것은 바로 피해를 입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잠깐 동안 무언가 그 생명체와 싸웠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잠수부가 있는데 어떤 생명체가 있었어요. 뭔가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했는데 우리가 가까스로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 싸우는 시간 동안, 그 전투했는 시간 동안 뭔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의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다이빙 수트, 그래서 다이빙 이 옷이 되겠죠. 그들이 이 잠수복이 되겠네요. 그들의 잠수복은 were ripped and torn.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의미를 보지 않았어요. Ripped and torn. 아직 보지 않았죠?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 줄 먼저 한번 해볼까요? Ripped and torn 됐답니다. 잠수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뭔가 전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잠수부들은 바닷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러면 잠수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Ripped and torn 됐대. 우리가 추측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피해가 어떤 게 있냐면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검정색 먹물 stain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국이 되겠죠. 자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먼저 띄워드렸는데 여기 있는 자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ripped와 torn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잠수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잉크, 뭔가 묻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체에서 뭔가 이 먹물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더럽혀졌는데 그리고 잠수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제 방금 잠시 보여드렸지만 찢긴이라는 거예요. ripped라고 하면 찢긴. 그러면 여기에서 찢긴과 또 and torn이라고 돼 있죠. 찢기고 또 torn. 그러면 이 ripped와 torn은 또 유사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ipped와 torn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찢기고 찢겼다. 즉 잠수복이 좀 이렇게 성하지 않고, 맞죠? 멀쩡하지 않고 피해를 좀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형이 rip과 여기 있는 tear 아닙니다. tear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 되겠죠. PP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찢기고 찢겼다. 뭔가가 찢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검정색 먹물 자국들로 stain이라고 하면 자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정색 먹물 자국으로 뒤덮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라고 되어 있네요. Demanded the captain. 선장이 demand라는 것은 강하게 묻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강하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잠수부들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강하게 묻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demand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당신에게 지금 you라는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묻는 걸 뭔가가 너무 궁금하고 뭔가 빨리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 on earth는 지구상에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라는 감탄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강하게 외치거나 강하게 물었습니다.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우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그 보물은 seems to have,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무언가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뭐가 있는 것 같냐 하면은 an underwater. 이 수중에 사는, 물 속에 사는 guardian이라고 하면 guardian. guardian은 바로 IAN을 빼고 나면 guard, 방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guardian이라고 하면은 방어하는 것, 막는 것, 막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guardian이라고 하면 수호자, 지키는 사람. 그래서 수중에 수호자가, 물 속에 수호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물을 지키는 누군가가 그 물 속에 그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지금은 보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거대한 무언가 괴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물을 지키는, 왜냐하면 보물이니까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을 지키는 수중 수호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걸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on earth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라는 의미지만 이게 도대체 또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에서는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감탄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탄사가 없는 문장부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 finished it in one day. 그녀는 하루 만에 그것을 끝냈다. 뭐 it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나 숙제나 과제나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가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 만에 끝내기는 힘들어 보였는데 she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언가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탄사라고 하면 와우 이런 것도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와우, she finished it in one day 라고 와, 그녀가 하루 만에 해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감탄사가 문장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무언가를 한번 넣어볼까요? She, believe it or not, finished it in one day. Believe it or not 이라고 하면 믿거나 말거나, 즉 믿기 힘들겠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녀가, she라는 사람이 네가 믿기는 힘들겠지만 끝냈어. 그것을 하루 만에

0: 끝냈어. 이렇게 중간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약간 더 생생함을 살리거나, 뭔가가, 이 문장 속에, 문장 제일 앞에 와도 되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말할 때, 이 생생함과 강조를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What happened to you?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당신, you라는 사람의 이 상태를 보니까, 옷이 다 찢겨 있고 몸에 뭔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가 아니라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강조를 위해서 감탄사를 문장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on earth라는 것은 여담이지만 on earth라는 것은 너에게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Flee or fight.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Though they'd managed to escape, the fight had taken its toll.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Demanded the captain.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그래서 사무엘의 삼촌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삼촌이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우리는 돌아서지 말았어야 됐어. 즉, 지금 그 괴생명체와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후퇴를 한 거잖아요. 탈출했어요. 근데 탈출을 잘 해놓고는 만약에 거기에서 싸웠다면 더큰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삼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돌아 나오면 안 됐었어. 즉, 이 말은 우리는 싸웠어야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Not when we were so close.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나 가까울 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즉, 아까 전에 그 괴생명체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친구들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 괴생명체와 매우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웠을 때는 not이라고 붙어있죠. Not when we were so close.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을 때는 돌아서지 말았어야 됐어. 그냥 싸웠어야 됐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캡틴께서, 선장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선장님께서,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그 생명체는, 여기서 creatur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생명체, 생물을 의미하는데 괴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물이 거의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뻔했어. 아, 너 정말 크게 다칠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너는 행운이 좋아. 뭐에서 행운이 좋냐 하면 네 삶과 함께 탈출해서 너는 행운이 좋아. 즉,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너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라고 선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궁금하죠? 다음 이야기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뭘 해야 됩니까? 단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1: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Not when we were so close.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Flee. Flee. The villagers had to flee from the burning houses. Get away. Get away.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Stain. Stain.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Demand.

0: Demand. He demanded a refund after the product brok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RE, 어떤 단어에 URE가 붙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품사가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close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URE가 붙어서 closure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create이라는 단어가 있고 creature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두 단어는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close나 create은 동사,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URE가 붙으면 공통적으로 명사가 됩니다. 명사,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 동사에다가 URE를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라. 닫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닫는다 라는 것은 무언가를 닫는다.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못하게 닫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closure 이라는 것은 닫힘도 되고요. 무언가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종료한다 할 때, 맞죠? 종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사로 바뀐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create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create이라고 하면 동사로서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creature이라고 하면 만들어낸 것, 창조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생물, 창조된 존재 혹은 괴물 이런 뜻이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앞뒤에 어떤 표현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영어 단어 의미가 또 바뀌고 품사가 바뀌기도 하니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어휘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소식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이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한때 팀메이트였던 에릭센 선수가 축구 경기 중에 쓰러져서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함께 할 거고요. 미국의 파워볼 당첨자가 발생했는데요. 나왔는데 그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돈이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Today's Topic

0: 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첫 번째 이야기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He collapsed on the field. 예, 필드에서 쓰러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per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2: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0: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흔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도 나와 있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Pitch.
2: Pitch.
1: Cardiac arrest.
2: Cardiac arrest.
1: To resuscitate.
2: To resuscitate.
1: To administer.
2: To administer.
1: Urgent.
2: Urgent.
0: 첫 번째 단어는 pitch. 경기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on the pitch라고 하면 경기장에서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ardiac arrest. Cardiac이란 말이 나오면 심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심장이 멈춰선 겁니다. 심정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resuscitate. 소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PR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 resuscitate. To administer. 약을 투여하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 투여할 때도 administer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다, 주관하다 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urgent이라고 해서 something is urgent이라고 하면 시급한, 긴급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이라고 되어 있군요. 덴마크 선수고요. Christian Eriksen이라고 우리말로는 Christian Eriksen이라고 하는데 한때 이제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팀메이트로 함께 뛰었죠. 뭐 아주 유명했고요. 중앙 미드필더로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Collapsed on the pitch. 그런데 경기 중에 쓰러졌습니다.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그 유로는 뭐냐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끼리의 축구 국가 대항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오프닝이라고 하는 말은 첫 경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금년 유로 2020 첫 경기에서 덴마크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경기 중에 쓰러지게 된 겁니다. He suffered cardiac arrest. 자, suffer는 어떤 일을 겪다라는 의미고 suffer from은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인데 여기서는 욕을 쓸 수 없죠. cardiac arrest는 그 순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정지를 겪다라고 해서 suffer를 쓰셔야 됩니다. 심정지를 겪고 and was resuscitated. CPR,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Being taken to hospital. 보통 take somebody to hospital.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만 take 대신에 rush를 써서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The Denmark players 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원을 형성하면서 에릭슨 선수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일단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 선수가 있으면 쭉 둘러섰죠.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바로 응급구조팀이 응급시술을 행하는 와중에 그거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빙 둘러서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요. 회복 중에 있는데 심장에 이제 제세동기를 달아서 선수 생활은 이제 못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시죠.

0: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per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1: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2: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 파워볼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로또 개념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 과연 731밀리언 딱 떠올라야 되죠. 7억 3,100만 달러, 한화로는 8,000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 파워볼 누가 이번에 당첨되었습니까? 이때 win이라는 단어는 승리하다가 아니고 얻다, 즉 당첨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들어보시죠.
0: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1: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2: 잘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듣는 동안에 731 밀리언 그것만 듣고 계신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역시 단어 표현 좀 살펴보겠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0: Jackpot.
1: Jackpot.
0: Convenience store.
1: Convenience store.
0: Mining.
1: Mining.
0: To claim the prize.
1: To claim the prize.
2: 첫 번째 단어는 jackpot.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잭팟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거액의 상금을 jackpot이라고 합니다. Convenience store. 다 아시지만 편의점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Convenient store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편리한 예, 가게인 거고요. 이거는 편의점이 되는 거니까 꼭 여기 앞에 명사형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Mining. 광업이나 채광을 얘기하는 거죠. 즉 광산에서 뭔가를 파내는 행위 혹은 그러한 산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laim the prize라고 하는 것은 상금을 요구하다라는 얘기죠. Claim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 거예요. 청구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상금을 청구하다, 요구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A jackpot winning Powerball ticket. 뭐 jackpot 안 써도 돼요. A winning Powerball ticket만 써도 당첨된 그 티켓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번에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진 파워볼 그 티켓이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라고 되어 있군요. 예, 한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편의점이 있는 곳이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해서 동부에 있는, 동부 가장 끝쪽에 있는 주 중에 하나고요. 이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에 a former mining town, 한때 예, 광산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폐광산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도 뭐 몇백 명 안 되던데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The $731 million jackpot. 자그마치 7억 3,100만 달러의 이 상금은 말입니다. 당첨금은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이제 파워볼 지금까지 28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 28년 역사 가운데 상금 규모가 네 번째 규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nd has one winning ticket. 그리고 당첨자 딱 하나입니다. 와우, 한 명이에요. 티켓이 한 명인데 뭐 공동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 한 명이 이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0: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주하고 연방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수가 나가고요. 그리고 29년인가요? 29년, 30년 동안 분할로 받을 것이냐, 혹은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시 못할 금액이죠. So far, 지금까지,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Come forward은 전면에 나서는 거죠. 당첨자가 지금까지 상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돈 나눠 갖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숨어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파워볼이든 뭐든 로또가 한번 당첨되면 이제 덩어리가 크잖아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랍니다.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예, 이사를 간다라고 하더군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다시 듣고 정리합니다.
1: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2: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0: 자, 조금 전에 그 대박의 기운을 좀 몰아서 여기 Today's Parents까지 왔습니다. 자, 대박을 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to hit the jackpot.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hit the jackpot. 이런 말도 쓰고요. to make a killing. 누군가를 죽이다가 아니죠. 이때는 큰 돈을 벌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볼때 보면 요런 표현보다는 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돈을 쓸어 담다. 갈퀴로 긁어 들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도 갈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백신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할때 거의 이 표현을 씁니다. 제약사는 pharmaceutical companies. 좀 어려우면 drug makers. 그러나 이 표현도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요.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blank in billions of dollars from vaccines in this post-COVID era. 이렇게 되어 있군요. In this post-COVID er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are blank in billions of dollars. 이제 수십억 달러의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까지 안 떠오르셨다면 아마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요 표현을 씁니다. 뭔가 돈을 쓸어 담다, 갈퀴로 긁어들이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 rake in이란 말 쓰는데요. rake가 예, 갈퀴입니다, 진짜. 그래서 rake in, 요 표현은 꼭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들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raking in billions of dollars from vaccines in this post-COVID era.
2: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raking in billions of dollars from vaccines in this post-COVID era.
0: 빙어 앵커 yourself. 자,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 말해 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from rags to riches로 정했어요. rags는 넝마 아시죠? 넝마? 이렇게 그 이렇게 뭐다 찢어지고 헤어진 넝마. 그리고 riches는 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넝마에서 부라고 하는 이 from rags to riches.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인생 역전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신가요? 그러나 로또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14만 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로또는. 그리고 로또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라러리 상품 이름이 이제 로또인 거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파워볼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겠죠. 자, 일단 인생 역전을 위한 유일한 기회. 인생 역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역전? 아, 이거 하면 또 아저씨라고, 아재라고 할 것 같아서. 역전, 그죠? 예, 역앞은 아니고요.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할 때 to go from rags to riches 라는 말 많이 씁니다. 아, 조금 전에, 아, 여기군요. 조금 전에 어떤 from rags to riches라고 하는데요. 동사를 쓰면 go를 쓰면 돼요. to go from rags to riches라는 얘기가 넉마에서 부자로,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맨주먹으로 성공하다. 혹은 예, 무에서 유를 창출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다라고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his rags to riches success story. 여기 있습니다. His rag, 이때 from 안 쓰고요. His rags to riches success story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한 자수성가 성공담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any believe winning a lottery is the only way to transform their lives. 아니면 the only way to go from rags to riches. 괜찮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요 표현이 조금 더 편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Winning a lottery. 이게 당첨되는 거고요. 여기서 로또가라고 해서 a lottery만 나오면 안 돼요. 있어봐야 뭐예요. 내가 당첨이 안 되면 꽝인데. 그래서 여기 winning이란 말이 영어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Transform one's life. 삶을 완전히 혁신하는 거죠. 뒤집어버리는 거니까 인생 역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But you need to keep in mind that. Keep in mind that. 뭐뭐를 명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You have a 1 in 8 million chance of winning the lotto jackpot.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a chance죠. 가능성인데 어떤 기회예요? 몇 분의 몇 할 때 A in B를 씁니다. 그래서 a 1 in 8 million chance라고 하면 이때는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뭐 괜찮으시면 한 장 정도 사보시는 것도 나름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체 내용 다시 듣고 정리합니다.
1: From rags to riches. Many believe winning a lottery is the only way to transform their lives. But you need to keep in mind that you have a 1 in 8 million chance of winning the lotto jackpot.
2: From rags to riches. Many believe winning a lottery is the only way to transform their lives. But you need to keep in mind that you have a 1 in 8 million chance of winning the lotto jackpot.
0: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Cardiac arrest.
2: Cardiac arrest.
1: To resuscitate.
2: To resuscitate.
1: To claim the prize.
2: To claim the prize.
1: To hit the jackpot.
2: To hit the jackpot.
1: To rake in.
2: To rake in.
1: To go from rags to riches.
2: To go from rags to riche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가 스크립트와 MP3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강의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여기 온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기본 개념들, 영문법 기본 개념들 배워볼 건데요.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명사, 대명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명사에 집중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일단 명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품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어 단어가 몇 개나 될까요? 셀수 없을 만큼 엄청 많죠. 그 무수히 많은 영어 단어들을 딱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끼리 8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품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걸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는 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요? 8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품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사자가 들어가죠. 이 사자는 말사자를 써요. 그래서 단어들을 8개로 분류해 놓은 게 영어의 팔품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타자,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명사라는 건 이름명, 말사, 자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붙여보면 사람이나 사물에 붙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의 부모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죠. 뭐라고요? 김재희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김재희, 요런 게다 명사입니다. 또요, 이 아이는요, 사람들이 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친구는요, 칠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에 붙은 이름을 가리킨다. 혹은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사랑, 이런 것들도 다 명사예요. 우리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대부분은 셀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든가 펜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는 명사가 많아요.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형태가 있고요. 하나하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이 그림에서 동물은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셀수 있죠. 그래서 animal, 동물이라는 뜻의 animal은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또요, 이 그림에서 계란은 몇 개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습니다. egg, 계란을 뜻하는 이 단어, egg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또요, 자, 이 그림에서 섬은 몇 개일까요? 조금 세기 어렵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세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Island, 섬을 뜻하는 이 단어도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있고요.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셀수 없는 명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셀수 없는 명사는요, 일단 첫 번째,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것들이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괄호 안에 보세요. 액체. 액체는 어떤 그릇에 담는지, 어떤 컵에 담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는 셀수 없는 명사이고요. 또 알갱이. 굉장히 작아서 세기에는 너무 많은, 무수히 많은, 예를 들면 소금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덩어리.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기라는 뜻이 meat, 영어로는 meat인데요. 자, 요 고기가요, 이것도 고기고 이것도 고기고요, 이것도 고기고 이것도 고기입니다. 그쵸?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덩어리들이 다 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덩어리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bread,
bread입니다. bread는 우리말로 빵이에요. 빵은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 고기랑 빵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빵이 정말 작은 한 조각 있어도 그것도 빵이고요. 거대한 덩어리로 있어도 그것도 빵이에요. 그래서 이 bread라고 하는 건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요거는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원어민들의 머릿속에서는요, 빵이 하나의 반죽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에서 얼만큼을 떼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bread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두 번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예를 들면 공기, air, 빛, light, 열, heat. 자, 요런 것들은 전부 다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light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등, 조명을 가리킬 때, 그럴 때는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은 다셀수 없는 명사라고 봐요. 또 마지막으로 감정 상태 개념 등과 같이 느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 이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추상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이디어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우리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air.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love. love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happiness,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개념,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명사의 사용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수 있는 명사를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수를 표시합니다. 하나일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명사 앞에 또는 on을 붙여줘요. 그리고 둘 이상일 때, 셀수 있는 명사가 두개 이상 있을 때, 그럴 때는 수를 표시합니다. 이 수를 표시한다는 말은 명사 앞에 two, three, four 이런 표현들을 붙이거나 또는 많은이라는 의미의 many, 요런 표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또 명사 끝에 주로 s를 붙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불러요. 복수형. 자,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어떻게요? 항상 수를 표시해서 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셀수 없는 명사는요, 셀 수가 없으니까 수를 표시할 수가 없겠죠. 수 표시를 하지 않아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그래서 어나 언 붙일 수 없습니다. 또 복수형도 없어요. 뒤에 s를 붙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와 언 어떻게 구별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다음을 주의해서 언제 언을 쓰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음이 모음. 영어에서 모음은 대표적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발음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자, 이렇게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을 쓴다.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발음이 기준이에요.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 모음인 거. 예를 들면, an animal, 동물이죠. 동물은 에 발음으로 시작합니다.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언을 써줬죠. an office, 사무실이에요. o라고 하는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언을 붙였습니다. an egg, 계란이죠. 에 발음 모음으로 시작해서 언을 써줬어요. an umbrella, an umbrella. 자, 여러분, 어 발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아, 에, 이, 오, 우 중엔 없지만 어 발음도 모음입니다. 그래서 언 붙여줬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 an hour 한번 보세요. h로 시작하고 있지만 h가 발음되지 않아서 발음은 아,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어가 아닌 언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유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유로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 앞에는 어를 씁니다. 자, 영어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J처럼 생긴 요 단어를 쓰는데요.
이 you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자음으로 취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uniform, on uniform 하면 안 돼요. 교복이라고 할때 어를 붙이고요. A university, 대학교라고 할 때도 on university가 아닌 a university라고 씁니다. 기준은 명사 자체가 아니라 어나 on 뒤에 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까요? A small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를 붙였죠. A big office, 큰 사무실 마찬가지입니다. An office라고 하지만 어 뒤에 있는 단어가 big, big이에요. B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어 쓸지, an 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The little boy has a balloon. Balloon, 풍선입니다. 풍선은 셀 수 있는 명사죠? 풍선 한 개, 어를 앞에다가 붙여줬어요. 꼬마 남자아이가 풍선 하나를 가지고 있다. I eat an egg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먹는다. 계란은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계란 하나라고 할 때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 앞에 an 붙여줍니다.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해서 어가 아닌 an을 써줬어요. Many animals live in Africa. 많은 동물들이 아프리카에 산다. 여기서는 animal이 복수형으로 쓰였네요. 동물들, 이렇게 s를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많은이라는 의미의 many가 붙었어요. Many animals live in Africa. They sleep 5 hours a day. 그들은 하루에 5시간 잔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1시간, 2시간, 3시간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런데 5시간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으로 s를 붙이고 앞에 수를 나타내는 표현 5를 써줬습니다. I love wild animals. 그런데 여기서는요. animals.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수 표시가 없는 복수는 종류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생동물들을 사랑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를 다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 수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도 볼까요? I eat meat every day. 나는 매일 고기를 먹는다. 고기는 덩어리죠. 형태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앞에 어나 언 쓰지 않고 뒤에 s 붙이지도 않습니다. Koreans love nature. 한국인들은 자연을 사랑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나무나 꽃은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런데 자연이라는 건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Health is most important.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추상적인 거니까 셀 수 없는 명사예요. Jane is in danger. 제인은 위험에 처해 있다. Danger, 위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도 않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앞에 어나 언 쓰지 않고요. S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문 살펴봤으니까 이제 exercise 문제 풀어볼게요. A. 주어진 예와 같이 수 표시를 하세요. 수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X를 하래요. 자, 이게 어떤 경우죠, 여러분? 수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는 X 표시를 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면 앞에 어나 언 붙여주고 복수일 때는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기본으로 하되 셀 수 없는 명사 나오면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student, 학생은 셀 수 있는 명사죠. 한 명, 두 명, 세 명. 그래서 학생 한 명일 땐 a student, 여러 명일 때 두 명일 땐 two students라고 적어줍니다. Air, 공기는요,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라서 X 표시해줬어요. Animal, 동물은요, 셀 수 있는 명사죠. 한 마리일 때는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an을 붙여서 an animal이라고 해주고요. 두 마리일 때는 two animal 뒤에 S를 붙입니다. Animals, 이렇게 써주죠. Cousin, cousin은 사촌이에요. 사촌 한 명일 때는 a cousin. A cousin이라고 합니다. 사촌도 역시 student 마찬가지로 한 명, 두 명, 세 명 셀 수 있잖아요. 그쵸? Two cousins. Two cousins. 복수일 때는 이렇게 S를 붙여줘요. Water. 물은 액체입니다. 액체는 셀 수 없는 명사죠.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느 그릇에 담는지, 어느 컵에 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니 X 표시해주세요. Picture, 그림. 그림은요,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림 한 개, 그림 두 개, 그림 세 개. 자, 한 개일 때는 어를 붙여서 a picture이라고 해주고요. 두 개일 때는 뒤에다가 s를 붙이면 됩니다. Two pictures, two pictures라고 쓰면 돼요. 다음 7번, rice.
rise. 조금 난이도가 올라.

같네요. 라이스가 뭐죠, 여러분? 쌀입니다. 쌀은요, 굉장히 작은 이런 알갱이들이죠. 소금, 설탕, 모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모양이,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쌀 알갱이들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가 됩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수표시할 수 없어요. 8번, health. 건강은 추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라서 수표시 안 해요. window, 창문은 어때요? 창문. 창문은요,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일 때는 앞에 어나 언 붙여줘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유 발음은 영어에서는 자음 취급을 한다. 그래서 앞에 어 쓴다. 라는 내용 봤었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얹어서 기억해 볼게요. 이 window 할때 we 발음. 요것도 영어에서는 자음 취급을 합니다. 요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you 아니면 woo 요 발음, we. 자, window. 그러면 앞에 on이 아니라 뭘 붙여줘야 돼요? a window. a window라고 해줘야 돼요. 창문 두 개일 때는 뒤에 s 붙이면 되죠. two window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umbrella. umbrella 같은 경우엔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on 붙여줘야죠. 우산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고요. An umbrella. 두 개일 때는 S 붙여주세요. Two umbrellas. 그 다음, island. Island. 섬입니다. 섬은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는 명사예요. 자, 그리고 island.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An island라고 적어야 됩니다. 두 개일 때는 two islands. 뒤에다가 S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Office. 사무실이에요. Office.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an office. 두 개일 때는 two offices.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nature. 자연은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수표시하지 않아요. balloon. 풍선은 어떨까요? 풍선은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죠? 그래서 하나일 때는 a balloon. 두 개일 때는 two balloons라고 씁니다. hour.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다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거, a 발음.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an hour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2시간이면 2 hours 뒤에 s를 붙여줘요. sugar, 설탕은요, 너무 작은 알갱이라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수표시하지 않아요. danger, 위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셀수 없는 명사죠. 수표시하지 않습니다. egg, 계란, 벌써 여러 번 나왔다, 그쵸? 한 개, 두 개, 세개셀수 있습니다. 발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an egg, 두 개이면 two eggs. 요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다음 B입니다. 주어진 표현 앞에 어 또는 언을 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쉽다, 그죠, 여러분? 어나 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라 했으니까 뒤에 있는 단어 발음이 모음인지 자음인지 그것만 보면 돼요. 1번, blank small office, 작은 사무실. 자, 뒤에 있는 거 발음이 스. 자음 발음이에요. 어를 써야죠. A small office. 2번, blank easy question. 쉬운 문제. 이 발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음이죠? 모음 발음이니까 an easy question. 3번입니다. red umbrella. 빨간 우산이에요. 빈칸 뒤에 단어가 re.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a red umbrell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4번, blank beautiful island, 아름다운 섬입니다. 빈칸 뒤에 단어 봤더니 beautiful이에요. b, 자음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를 붙여주면 되겠죠. a beautiful island, blank old woman. 자, 이번에는 old, o,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을 붙여줘야 돼요. an old woman, 나이든 여성. 6번, blank open window, 열린 창문입니다. 빈칸 뒤에 단어 open입니다. o, 발음이 모음이죠. 그래서 언을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 7번, blank big egg, 큰 계란인데요. 큰 알. 자, big, b,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를 붙여주면 돼요. 8번, blank kind uncle, 착한 삼촌이에요. 빈칸 뒤에 kind란 단어가 나왔어요. 크는 자음 발음이죠. 어를 붙여줘야겠습니다. 9번, little elephant, 작은 코끼리입니다. 빈칸 뒤에 little, l,
자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를 붙여주면 되죠. A little elephant. 10번, blank 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이래요. 빈칸 뒤에 단어 important 중요한이란 뜻이고요. 이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나 on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라고 할 때는 바로 뒤에 단어의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모음인지 자음인지 모음인지를 보시면 돼요. 요 빈칸 뒤에 단어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모음으로 시작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모두 찾아 밑줄로 표시하세요.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명사잖아요. 명사가 뭐라고요? 사람이나 사물 등에 붙인 이름이다. 자, 이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1번, I have three cousins. 나는 사촌이 3명 있다. 사촌이라는 거 명사죠. 그런데 3명이라고 해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 수를 나타내는 말까지 같이 밑줄 쳐서 three cousins의 밑줄을 쳐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2번, Tom likes history. Tom은 역사를 좋아한다. 여러분, 여기서 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Tom. 사람한테 붙인 이름, 당연히 명사죠. 그 다음에 history, 역사, 요것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Tom, history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돼요. 3번, Korea has many islands. 한국에는 많은 섬들이 있다. 여기서는 명사가 뭐가 있어요? 일단, 한국. 한국은 나라 이름이죠. 그래서 Korea, 명사이고요. 그 다음, island. 아일랜드라는 거, 섬이란 뜻이죠. 아일랜드는 셀수 있는 명사다. 이렇게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쓰였고, 앞에 수를 표시하는 말, many가 나왔으니까요. many islands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돼요. 4번, a balloon has air in it. 풍선은 그 안에 공기를 가지고 있다. 라네요. 자, 여기는 명사가 뭐가 있을까요? 풍선. 풍선 명사죠. 앞에 어가 붙어서 풍선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요, air.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존재합니다. 그쵸?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 셀수 없는 명사였어요. 5번, rice grows slowly. rice는 쌀도 되는데요, 벼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쌀이라는 의미일 때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봤습니다. 벼라는 의미일 때도 마찬가지로 셀수 없는 명사예요. rice. 벼는 천천히 자란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6번입니다. take an umbrella. 자, 여기서는 명사가 뭐가 있죠? 우산 가져가라. 우산이 명사죠. 그런데 앞에 on이 붙어가지고 우산 한 개라는 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7번. he goes to a university in Hong Kong. 자, 여기서는 명사가 뭐가 있어요? 대학교. 앞에 어가 붙어서 대학교 하나라는 의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홍콩. 홍콩은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다 명사죠. 그 다음, 8번. happiness comes from health.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 추상적인 개념, 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 건강.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요런 것들 뭐라고요? 우리 셀수 없는 명사에서 봤습니다. 그쵸? 9번. Animals cannot live without water. 동물 뒤에 S가 붙어서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동물들 명사죠. 또요. water, 물. 물은 액체라서 셀수 없는 명사라고 봤어요. 그쵸? 동물들은 물 없이는 살수 없다. 요 그림을 보세요. 강아지가 열심히 물을 먹고 있어요. 10번. A picture says a thousand words. A picture, 그림 하나. 그림은 셀수 있는 명사라서 앞에 붙여서 써줬어요. 또요. A thousand words. word라는 건 단어인데요. s가 붙어서 단어들이 됐죠. 혹은 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A thousand은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천 마디 말. 즉, 그림이 천 마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가 말천 마디와 같은 그만큼의 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사 다 찾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여러분, 기초어휘의 단어는 다 공부하고 오셨죠? 기초어휘 단어 활용해서 써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간호사이다. 우리 어머니, my mother이라고 잘 써줬고요. 간호사를 써줄게요. 간호사는 영어로 nurse인데요. nurse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앞에다가 어

0: 뭐를 써줬습니다. My mother is a nurse.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는다. Koreans eat blank. 자, 쌀이 영어로 뭐예요? Rice죠. Rice는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어나 언 붙이지 않고 S도 붙이지 않고 그냥 쓰면 돼요. Koreans eat rice. 이렇게요. 다음 3번. 나는 점심으로 빵을 먹는다. 여러분, 빵은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 수 없는 명사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빵은 원어민들 머릿속에서 하나의 반죽 덩어리입니다. 이 반죽 덩어리를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죠. 앞에 어나 언 쓰지 않고 뒤에 S도 붙이지 않습니다. I eat bread for lunch.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들은 한 새 사무실로 이사했다. 자, 사무실은 영어로 뭐예요? office죠, office. 그냥 한 사무실이라고 할 때는 office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an office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 사무실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꾸며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사무실 앞에다가 새 사무실이라고 했으니까 new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앞에 a 또는 an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은 요 뒤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바로 뒤에 오는 단어입니다. new. new는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를 붙여주면 돼요. They moved to a new office. 요렇게요. 5번. 물고기는 육지에서 살 수 없다. Fish cannot live on. 자, 육지가 뭐예요? 육지. 육지는 land인데요. land. 이 육지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각각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해요. 요거 조금 어렵다, 그쵸? 5번의 별표. 육지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어나 언 쓰지 않고요. 뒤에 S도 붙이지 않습니다. 6번, 낸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자, 위험은 여러 번 나왔다, 그쵸? 셀 수 없는 명사라서 그냥 쓰면 돼요. Nancy is out of danger. 7번, 코끼리는 큰 동물이다. 자, 동물은 애니멀인데 앞에 큰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big을 써줘야죠. big,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an elephant is a big animal.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8번,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운다. 자, 여러분, 8번도 별표해줄게요. 역사, 영어, 수학 이런 과목명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역사 한 개, 역사 두 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We learn history at school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9번, 많은 사람들이 산 속에서 자연을 즐긴다. 자연도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봤습니다. Many people enjoy nature in the mountains.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나는 내 전화기로 많은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우리 picture, 그림도 되고 사진도 되거든요. Many picture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중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명사 대명사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0: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로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0: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늘 세트형의 문항의 첫 번째 세트형 문항이죠. 타입 1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문제가 거의 이제 20번까지 들어갑니다. 예, 우리 지문이 두 문제씩이니까 한 지문당 그러니까 거의 10개의 지문을 지금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문제들을 보면 핵심 소재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경우 그럴 때 핵심 소재가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 나오지 않고 그 단어들을 좀 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선택지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거는 없어요. 그죠? 우리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잘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뭐 그게 기억날 리가 있겠어? 그지? 계속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걷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완벽함을 향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 오늘 이 시간까지도 완벽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계속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바로 뭘다? 그렇지. 발전, 진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간 이 문제는 다음 문제보다 다음 문제는 그 지금 현재 풀고 있는 문제보다 더 나아간 발전, 진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progress over perfection. 사실은 progress is better than perfection이 되겠죠. 즉 완벽함보다는 발전이나 진보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왔는가 하고 돌아보면 나는 이제 하산해도 될 만큼 완벽한 고지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쁜 행복한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한번 맞아요. 근거 찾아서 정답의 근거뿐만 아니라 오답의 근거도 지워가는 연습 오늘도 재밌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세 개의 지문 18번부터 22번까지 가보겠습니다. 17번부터요. 제목 찾고 그리고 어휘 추론 문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있지 어떤 단어는 빠지지 않고 나왔어? Fixed pie. Fixed pie. Fixed pie. 다섯 개의 선택지 전부 다 fixed pie가 나온 걸로 봐서는 곳곳에 계속 뭐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고정된 파이가 나올 겁니다. 고정된 파이가 뭘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파이, 케이크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파이가 동그랗게 있어요. 근데 그 파이는 사실은 딱 고정값이야. 그래서 그 파이를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파이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뭐가 핵심 소재로 등장합니까? 그렇지. negotiation. 협상이란 단어가 핵심 소재로 등장하거든. 한번 가볼게요. 자, many negotiators. 많은 협상가들은요. assume that. that 이하라고 추정하고 가정합니다. 자, 뭐라고요? all negotiations. 모든 협상이 involve a fixed pie.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고정된 파이를 포함하고 있노라. 라고 모든 협상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면 이게 파이예요. 근데 이 파이가 딱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협상을 할 때 이만큼을 가져가고 싶어. 얘를 다 내 거 이렇게 가져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남아?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많은 포션을 갖고 가면 나머지 한 사람은 적은 포션을 갖고 가는 게 많은 협상가들이 생각하는 이 고정된 파이값이 바로 협상이다.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한쪽은 이득을 보면 어떤 한쪽은 좀 손해를 보지 않나. 이득을 본 가져간 사람만큼 예, 그만큼의 나는 손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란 얘기예요. Negotiators,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 approach as. 자, 뒤에 것으로 앞에 것을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협상가들은요. 흔히 접근합니다. 통합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integrative라는 단어예요. 통합적인 협상의 기회를 뭘로 봐요? 같이 모든 이 협상가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협상을 하는 이런 통합적인 기회를 제로섬의 상황 혹은 win-lose exchanges, 이기거나 지는 교환. 누가 한 명이 이기면 나머지 한 명은 지는, 즉 승패의 교환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정값이 딱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한쪽이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남은 한쪽은 남은 조금만 적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니까 한쪽은 이기는, 나머지 한쪽은 지는 이걸 교환하는, 맞교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그런 접근으로 보고 제로섬이야. 예, 그래서 0,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해졌을 때 0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쪽이 많이 플러스가 되면 나머지 한쪽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제로섬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여러분들 의미가 다른가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고? 협상에 대한 이야기. 협상을 일종의 뭐로 본다? 맞아요. win, lose, game.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보게 되는. 협상을 무엇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fixed pie.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거나, 이기는 애는 웃고 있고, 지는 애는 인상을 쓰고 있고, 울고 있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네, 갑니다. Those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 자, 여러분들, fixed pie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mythical.

mythical이라는 단어가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mythical의 myth는 무슨 뜻이지? myth는 맞아요. 얘는 신화라는 뜻이에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아닌가? 그지? 신화, 신들의 이야기. 신을 본 사람, 신들이 다니는 거본 사람 있어요? 흔하게 봅니까? 아니, 그런 걸 봤다는 사람은 선생님 주변에는 없어. 신화라는 건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냐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신화라고 해석하면 딱 와닿지 않는 맥락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근거 없는 믿음, 이란 의미로 약간 부정적인 어감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뭐라는 픽스 파이라는 어떤 픽스 파이를 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허구적인 픽스 파이를 믿는 사람들. 사실 있지 않은데 그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필자의 스탠스가 되는 거죠. 픽스 파이를 니고시에이션을 바라보게 되는 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픽스 파이는 어떤 것이다? 그렇지. 실제로는 없지 않을까? 허구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는 없는 이런 허구적인 고정된 파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assume that, that 이하라고 추정하죠. Parties in trust. 당사자들의 이익이 stand in opposition. Opposition이 정반대가 되겠죠? 정반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뭐한 채로? With no possibility. 가능성은 없는 채로요. 뭐할 가능성? For integrative settlements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s. 자, integration, integrative라는 단어, 통합적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통합적인 합의, settlement. 통합적인 합의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해서 정말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호 이익이 되는 trade-off, 절충한이란 뜻이에요. 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이 되는 그런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안의 가능성은 없다. 없는 채로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fixed pie가 있으면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은 양, 정말 적은 부분만 가져가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래서 절충안, beneficial, mutually beneficial trade-off가 없고,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그것들, 즉 통합적인 합의나 절충안 이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억누르게 됩니다. 억누릅니다. 안 하려고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딱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야, 노력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Suppress라는 단어가 누르다, 억누르다의 뜻이니까 맥락상으로 어때? 괜찮은데, 그죠? A번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In hiring negotiation. 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자, 협상의 과정 중에서 가장 흔한 협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협상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직을 하거나 채용을 할 때, 어떤 한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때 연봉 협상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고용의 협상을 한번 가볼게요. 고용 협상에서요, job applicants who assume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 오직 뭐만을? 급여만이 유일한 문제라고 추정하고 가정하는, 생각하는 job applicant, 구직자는요, may insist on, 아마도 주장할 겁니다. 7만 5천 달러를 주장할 거예요. 7만 5천 달러 주세요! 이렇게요. 어떤 상황에서?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70,000 dollars. 7만 달러를 제시하는 상황에서요. 고용주는 7만 달러를 제시하는데 구직자는 7만 5천 달러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급여가 가장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Only when, 오직 뭐 했을 때만 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직 뭐한 경우에만 the two parties, 그 고용주 그리고 구직자 두 입장이, 두 당사자들이 discuss the possibility further,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야, 그러고 나서야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그두 당사자들을 알게 될 겁니다. That 이하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starting day,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can also be negotiated. 또한 협상이 될수 있다라고요. 즉, 급료만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사 올수 있는 내가 여기까지 이동을 해오는 그런 비용도 회사 쪽에서 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하는 날짜를 좀 나중에 해서 내가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반드시 salary만 이 협상의 하나의 이슈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야 알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 급여의 급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차단하고 막아버려요? 방해합니까? 아니, 이러한, 만약에, 7만 5천 달러까지는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협상이 결렬돼요? 아니지. 협상이 계속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바로 뭔데? 문제가 급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resolution, 해결이에요. 급여에 대한 그런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해결이 더잘 되겠죠. 그래서 더 촉진될 겁니다. 더 쉬워지겠죠. 더 쉬워지다, 용이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facilitate. 자, 선생님이 이렇게 초반부에 어색한 어휘가 나올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하나의 맥락상에서 앞이나 뒤나 심지어 이렇게 하나의 문장 안에서 판결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어색한 부분이 딱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딱 전형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휘 추론 문제, 이 문제는 몇 번이? 네, B번의 block 이란 단어를 facilitate라는 단어. 오히려 용이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줍니다. 쉽게 해줍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휘처럼 풀었어요. 계속 갑니다. The tendency to. 자, 단락이 바뀌죠. The tendency to see negotiation in fixed pay terms. terms라는 건뭐 용어, 말이라는 term이라는 단어에서 s가 붙으면 뭐 조건이나 관점이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고정된 파이라는 관점에서 협상을 바라보는 경향은요? varies, 달라집니다. vary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왔었죠?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앞에 있는 이런 다른 상황이, 협상의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유일한 문제가 salary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라진다?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the given conflict situation. 주어진, 상충되는 그런 상황의 본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유일한 문제로 그냥 딱 셀러리의 문제만 있다고, 그 사안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안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가 다른 부분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this was shown. 이것은 밝혀집니다. 어디서 밝혀졌어요? And clever experiments. 바로 아주 영리한 실험, 아주 기발한 실험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포함한 실험이에요? Simulated negotiation, 모의 협상을 포함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의 협상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설정을 한 거죠. 자, 어떤 상황을 설정을 했냐? Between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over jail sentence. 감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형량이니까 징역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징역형에 대해서 prosecutors, 검사입니다. 검사와 그리고 피고인을 옹호하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이에서 모의 이 협상을 포함한 아주 기발한 실험으로 이것이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때? 하나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황, 여러 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협상이 가능한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슬라이드 전체 이 내용이요. 자, 얘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딱 잡으면은요. 일부의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고, still others라는 표현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세 개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문장이 그냥 연결이 된 거구나. 붙여져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부 참가자들은요, 들었어요. 바라보라고. 그들의 목표를 뭘로 보라고요? In terms of personal gain. 개인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목표를 바라보라고요. 즉, 이 협상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돼? 라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arranging a particular jail sentence, 특정한 징역형을 정하는 것이 will help your career, 여러분들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야. 변호사인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는 게 이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고, 검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더

큰 구형을 하는 게, 이 검사로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뭐야? 어디를 바라보는 거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의 목적을 주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자, 그다음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in terms of effectiveness. 효용성의 관점에서 두라고요. 자, 효용성의 관점이 뭔데? 특정한 이 형이, 특정한 어떤 구형이, 형이 가장 뭐일 것 같은? Prevent recidivism. recidivism이라는 단어가 상습적인 범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을 막는데,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야라는 그런 효용성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또 뭐라고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 가치에 초점을 두라고요. 어떤 특정한 이 징역형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라는 부분, 정말 가치에 초점을 둬라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개의 상황이 주어진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갈등 상황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 보겠습니다. 협상가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협상가들? 첫 번째, 개인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 협상가들은요, were most likely to, 아주 뭐일 것 같았어요? 가장 뭐일 것 같았습니까?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 belief. 고정된 파이에 대한 신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어요. 즉, 뭐야? 내가 이만큼 구형을 했을 때, 검사가 이기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호사는 구형의 형량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게 되는 거죠. Win, lose 게임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Fixed pi belief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놓이게 될 것이며, and approach the situation competitive라는 단어가 경쟁적인이라는 뜻이죠.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접근하게 될 거란 얘기야. 내가 이겨야지. 얘보다 잘해야지. 얘보다 내가 더 많은 형량을 구형해야지.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맥락상 어떻습니까? 적절하죠.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어. 자, 이번에는 다른 관점을 보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둔 사람들? 마지막에 이런 가치에 초점을 둔 협상가들은요, were least likely to. 가장 확률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뭐일 것 같지가 않았어요. Likely to see the problem. 그 문제를 and fixed by terms. 이 고정된 파이의 관점에서 보는 걸 가장 클 확률이 적었어요. 그리고 뭐할 가능성이 높았습니까? More inclined to.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라는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More inclined to. 뭐할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Approach the situation cooperatively. 자, 그 상황을 더 협력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잠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겠어? Win, lose 게임이 아니라, fix pie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뭔가 cooperation. 협력적인 관계, cooperative. 협력적인 관계로 봐야 되겠지? 협력적인 관계를 보려면 뭐에 가치를 둬야 돼? value. 가치에, value. 그죠? 네. 가치에 우리는 중심을,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의 구현이나 정당한 사회 구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우리는 협력적으로 뭔가 협상을 할수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Stressful conditions such as time constraints. 시간에 대한 시간 constraint. 제약. 시간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은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고 뭐의 원인이 돼요? This common misperception, 이러한 흔한 오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지 하다 보면 사실 본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는요, may lead to,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Less integrative agreement, 통합적인 합의에 덜 이르게 됩니다. 통합적인 합의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면, 그렇다면 그 통합적인 합의에 덜 이르게 된다는 얘기야. 경쟁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에 last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봤을 때 fixed pie의 관점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부정적인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경쟁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에 좀더 중점을 둔, 초점을 둔 협상을 통해서 협력적인 통합적인 협상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고정된 파이는 제로섬 게임의 성공에 이르는 핵심입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특히 제로섬은 이 픽스 파이를 그냥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겠죠? 픽스 파이는요,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어떻게 가장

가장 큰, 가장 많은 급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 아니지.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협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이겠어요? Negotiators, 협상가들이여, wake up! 일어나라! 잠에서 깨라! 이런 얘기죠. From the myth of the fixed pie. 고정된 파이라는 잘못된 믿음, 신념에서 깨어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야, fixed pie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추구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ake up from the myth of the fixed pie. 라는 표현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협상가로서, 협상을 할때 우리가 지녀야 되는 태도에 대한 이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3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a fair jail, fair jail sentence. 어떤 징역형이 더, 원하는가라는 얘기죠. 더 공평한 징역형을 원하나요? Stick to the fixed pie. 그렇다면 이 고정된 파이를 고수하세요. 고정된 파이를 오히려 지양해야 되겠죠. 밸류의 가치를 둬야 되겠지. 그지? 자, what alternatives maximize fixed pie effects? 어떠한 대안이 fixed pie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fixed pie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죠? 네. 자, 어휘추론은 몇 번? 그렇지. B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9에서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목 잡고 어휘추론 가볼게요. 자,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주 반복되는, 픽스파이처럼 반복되는 핵심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일단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예시로 나온 걸로 봐서는 앞문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가볼게요. There's evidence that.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Even very simple algorithms.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조차도요. Can outperform. perform이라는 단어에다 out을 붙였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좀 오래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동사에다가 out을 붙이게 되면 그 동사를 더 잘한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동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perform이라는 단어가 수행하다라는 뜻이니까 outperform, 능가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가? 주어가. 무엇을? 목적어를 더 능가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조차도 무엇을 능가하게 돼요? 무엇보다 더 잘해요?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On simple prediction problems. 단순한 예측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보다도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뛰어나고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단순 알고리즘이 어떻다? 매우 단순한 알고리즘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볼까요? 예시로 설명을 했으니까 단순 알고리즘의 장점 혹은 강점이 나와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요, 알고리즘은요, 입증을 해왔습니다. 더 정확하다는 걸요. 누구보다? 인간보다요. 뭘 예측하는데? In predicting whether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Parole.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 죄수가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그리고 저지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더 인간보다 정확했고, 그리고 뭘또 예측하는데 whether a potential candidate, 잠정적인 후보자, 뭐 일에 뭐 고용이 되는 직원들, 그죠? 네. 잠정적인 후보자가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future. 장래에 장차 직장에서 더잘 수행을 할수 있는지, 잘 수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데, 뭐가? 알고리즘.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더 정확하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알고리즘이 더 우월하다. 예측을 하는데 더 단순한 알고리즘이 잘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more accurate 이라는 단어에서 accurate은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갈까요? algorithm. 누구보다? humans. 인간보다 더 뛰어나. 중요한 건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predicting.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떻다? 우월하다. 그래서 얘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100개가 넘는 연구입니다.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100개가 넘는 연구에서 모든 사례의 절반이 보여줍니다. 단순한 formula. formulas가 바로 공

공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한 공식, 즉 단순한 알고리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한 공식이 make better significant predictions. 이번에도 better prediction 이렇게 됩니다. 더잘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significant, 중요한 예측을 더 잘한대요. 인간 전문가보다도 더잘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the main remainder 절반 정도 100개가 넘는 것의 절반 정도의 사례가 이렇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except a very small handful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보여줍니다. A tie between the two 그 인간 전문가와 알고리즘 사이 그 공식 단순한 공식 사이에서의 뭐를 a tie. tie는 여러분들 넥타이의 그 tie로 이야기하지만 매듭 혹은 무승부 동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건 누구야? 절반은 알고리즘, 즉 여기서는 포뮬라라고 얘기했죠. 단순 포뮬라가 더 잘한다, 예측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좀더더 구체적인 사례로 계속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Whe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actors,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을 때, 자, 뭐랑 관련된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고, and the situation is very uncertain, 어떤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럴 때 simple formulas, 간단한 단순한 공식은 즉 알고리즘과 같은 단순한 공식은 can win out, 우승을 하고 이기게 됩니다. 누구를 이기겠어요? 인간 전문가를 이기겠죠. 그죠? 뭐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factors and being consistent. 가장 중요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being consistent, 일관성을 유지하면서요. 그러니까 뭐야? 정말 중요한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추고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을 더 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ile 반면에요, human judgment, 인간 판단은요, 인간의 판단은 is too easily influenced by 뭐에서 아주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salient, 눈에 띄고 and perhaps 그리고 관련 없는 고려 사항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봐봐, simple formula가 어떻게 돼? Win out, 이기게 되는 거지. 얘가 더 잘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판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라는 건 관련 있는 고려 사항들을 집중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고려 사항들에 더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C번에 있는 irrelevant, 관련이 없는 무관한이란 단어 어때요? 괜찮습니다. 계속 갈게요. A similar idea. 비슷한 아이디어가 is supported by 모의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Further evidence, 더 추가적인 증거에 의해서요. 어떤 증거? Checklist. 그럼 이 checklist도 아마도 simple formula의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걸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공식이 될것 같단 말이죠. Checklist가요,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전문가들의 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에서 뒷받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의 결정의 질을 향상시켜 줄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결정을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에서요? In a range of domains. 다양한 영역에서요. 뭐함으로써? By ensuring that important steps or considerations are not missed. 중요한 절차, 중요한 조치, take steps, take actions라고 할때 조치라는 뜻이죠. 중요한 조치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놓치지 않는 걸 확실하게 해줌으로써요. 사람들이 뭐할 때? When they are feeling relaxed. 그들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중요한 부분을 잘 놓치지 않고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를 잘 챙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뒤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왜 따져봐야 돼? 밑줄이 있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긴장이 없을 때, 긴장이 완화되었을 때, 편안함을 느낄 때,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r example, 좋아요. 예시 좋습니다. Treating patients in intensive care. 자, 벌써부터 조금, 어? 라는 생각이 들죠? Intensiv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집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steps per day. 하루에 수백 개의 작은 조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 치료를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많은 이 의료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치료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 이런 조치들이 있고 and one small error, 단 하나의 작은 실수도 could cost a life,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릴렉스한 상황이에요?
그렇진 않죠. 자, 좀 더 볼게요. Using checklists to ensure that no crucial steps are missed. 그 어떤 중요한 조치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hecklist를 이용하는 것은 has proved to, 뭐라고 입증되었습니까? To be remarkably effective in a range of medical contexts. 다양한 이 의료의 맥락에서 눈에 띄게 현저하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이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상하다라는 거? 맞아요. D번에 relax라는 단어를 고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사람 편안하게 있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overloaded. 업무가 과중화될 때, 즉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from to라는 구문을 썼습니다. 자, live라는 단어가 생생한이라는 뜻이죠. 당면한 어떤 생생한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것부터 그리고 뉴머니아 폐렴을 줄이는 데 이르기까지 이런 의학적인 다양한 맥락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가 엄청나게 우월하다는 이야기예요? Simple formulas 아니면 simple algorithm 그죠? 그러니까 simple formula나 simple algorithm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볼게요. The power, power라는 게 힘,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Simple formulas i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순한 공식의 힘, 단순한 공식이 갖고 있는 강점.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많은 의료진들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실수를 없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보셨을 때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는 선택지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더 지워볼까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아니고 알고리즘의 실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Be prepared. 준비하라. Make a checklist just in case. 만약의 경우에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라는 이야기인데,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 하나의 우리의 심플 포뮬라의 사례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심플 포뮬라를 만일의 경우에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라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How human judgment beats algorithm. 어떻게 인간의 판단이 알고리즘을 이기는가? 반대 아니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을 이기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인간의 판단은 사실은 쉽게 특정한 어떤 관련 없는 그런 사실이나 혹은 특정한 어떤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알고리즘, 단순한 포뮬라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걸 일관되게, consistent하게 유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데는 좀더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휘추론은 몇 번?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였어? 그치, relaxed라는 단어가 아니라 overloaded라는 단어의 D번 선택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맥락 안에서만 보면 되는데 하나의 그 relax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예시, 사례로 판단을 하는데 그 예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D와 E는 같이 갈수 없다라는 걸알수 있고 E는 맥락상으로 적절하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D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적절하게 아주 알맞게 답을 잘 찾아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좋습니다. 21번에서 22번 역시 제목도 찾고 그리고 어휘추론도 가보겠습니다. Climate change experts, 기후 변화 전문가들과 and environmental humanities가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자, 기후 변화 전문가들과 그리고 환경 인문주의자들은요, alike 똑같이 agree that ia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자, 그럼 이두 부류의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할 만한 거니까 꽤 중요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죠? 가볼게요. Climate crisis is at its core. core라는 게 여러분들 핵심이죠. 우리가 뭐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라고 할때이 중심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의 중심에서 즉 본질적으로 이 기후의 위기는요. 바로 뭐래요? is a crisis of the imagination. 상상력의 위기다라는 부분에 똑같이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연결이 안 되지 않아요? 기후 위기랑 인간의 상상력 이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야. 기후 위기가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상상력의 위기와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대중적인 상상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is shaped by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맞아요.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같은 그런 기후 위기야. 뭐가? 인간의 상상력. 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상력이 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기후위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상상력은 많은 부분들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소설에 의해서, 허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소설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기후위기가 더 가중된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Climate crisis가?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자신의 책에서 누가 소설가이자 인류학자인 아미타프 거시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책 The Great Derangement라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은 takes on this relationship. 이 관계가 뭐야? 기후의 위기랑 인간의 상상력. 기후위기랑 인간의 상상력의 관계를 다루었어요. 뭐와 뭐 사이에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상상력과 환경의 관리 사이에서의 이러한 관계를 다루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주장을 했냐면, Arguing that humans have failed. 인간들이 실패했다고요.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인간들이 실패했다고요. 기후변화의 위기가 더 왔다란 얘기야. 뭐 때문에? At least in part, because 부분적으로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Fiction, 소설이, 허구가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 그것, 즉 climate change를 represent, 표현하다라는 얘기죠. 허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believably, 그죠?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표현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걸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소설에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인간들이 기후변화가 어떨 거야 라는 걸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들 영화에서처럼 막그 재난영화 있잖아요. 기후에 의한 재난영화. 그런 거볼때 어때요? 엄청 섬뜩하고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잘 기후위기를 표현한, 너네들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계속하면 이런 위기가 올 거야 라고 잘 표현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잘 표현이 된그 상상력이 잘 표현된 그 허구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얻겠죠. 그죠? 그런데 소설이 이걸 만약에 믿을 수 있게끔, 믿음직하게, 사람들이 믿을 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후위기를 사람들이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상상력이라는 게 정말 뭐 있을 법하게 상상을 하는 거겠지. 그죠?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 다음에는 이 단계. 사실 우리가 이 예측하는 것도 상상의 일부 아닐까요? 그죠? 근거 있는 상상이 예측 아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상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볼수 있어요? 예측하는 능력이죠. 예측하는 능력을 소설 속에서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거시는요, explains that, 때 이하를 설명했죠. Climate change is largely absent from. 기후 변화가요, 되게 없다고요. 부재해 있다고. 어디에 없다고요? Contemporary fiction. 그렇지. 현대 소설에는 거의 대부분 부재해 있다고요. 기후 변화가 현대 소설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Because of cyclones, floods, and other catastrophes. 자,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기후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의 우리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들이죠. 그죠? 자, 이러한 재난들,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난들이 simply seem, 단지 모처럼 보이기 때문에 to, 너무 원마해서 원말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먼모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improbable. probably 여러분들 있음직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improbabl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있을 법하지 않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너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매일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속에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catastrophe, 대재난, 대재앙, 뭐 이를테면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거나 쓰나미가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일어날 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소설 속, 그런 허구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요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현대 소설에서 많이 읽는 그런 소설 속에서 호구에서 이런 장면들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응하지 못하는 게 뭐야? 기후 위기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나 대책들이나 조치들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정말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상상력과 기후의 위기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계속 가볼게요. But, 하지만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스스로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뭘로?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Extraordinary요. Ordinary가 평범한이라는 뜻이죠. Extraordinary라면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즉, 평범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이런 기후변화가 스스로를 드러내지는 좀처럼 않아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로 이 기후변화라는 게 일련의 막 재앙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extraordinary event가 not only reveal itself, 그 스스로를, 기후변화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traordinary event가 뭐겠어요? 여기는 cyclones, floods, and other catastrophes가 되겠죠.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In fact, 실제로요,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from Rachel to Rob. 자, 이 학자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환경학자들. 과 그리고 eco-critics, eco가 들어간 뭐 자연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생태 비평가들과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인 이 사람에서 이 사람에 이르기까지 have pointed out, 지적했듯이 이 환경적인 변화는요, imperceptible, perceptible, 지각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각할 수가 im, 없어요. 자, 그럼 지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갑자기 확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지각이 안 됩니까? 인지가 되죠. 그죠? 근데 인지할 수 없게, 지각할 수 없게 일어난다는 게 뭘까요? 그치. 왠지 온 듯 안 온 듯 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환경의 변화는 imperceptible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it proceeds. 그 환경 변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rapidly.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요? 빠르게 진행이 되면 imperceptible 합니까? 아니, 오히려 perceptible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 읽어볼게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Only occasionally, 그리고 이따금씩만, 오직 이따금씩만 만들어내죠. Explosive and spectacular events. 아마도 여러분들 이 뒤에 이어지는 것과 얘를 같이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문제를 냈는데요. 이 출제자는, 그죠? 아주 그것이 빠르게 일어나지고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이렇게 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일어나고 이따금씩 어떻게? 폭발적이고 spectacular, 극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dramatic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어요. 극적인 사건으로 이따금씩만 일어날 뿐 그것은 대개는 사실은 it usually proceeds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이고 극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rapidly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점진적인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천천히, 서서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gradua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gradually 이렇게 ly를 붙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골랐는지 c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맞는지 뒤에서 좀 뒷받침이 더 되면 좋겠죠. 그죠? 이게 환경 변화가, 기후 변화가 서서히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extraordinary event는 스스로가 일련의 사건들을 막 보여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지 뒤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Most climate change, 대부분의 기후변화는요, impacts, 대부분의 기후변화들의 impacts, 영향은 cannot be observed, 관찰되지 않습니다. day to day, 매일같이 관찰되지는 않아요. But, 하지만 그것들은요, visible, become visible, 가시화되죠. visible이란 단어가 여러분 가시적인, 볼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 When we are confronted with, 우리가 confronted 할 때. confront가 직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직면될 때, face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their accumulated impacts,
그 기후 변화들의 accumulated, 축적된 영향에 직면될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하루아침에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시화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천천히,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러니까 스펙타큘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때,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렇지만 그것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은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정말 조금씩 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이만큼 올라가야 사실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맞아요. 여기는 rapidly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번을 어떻게요? gradually.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이따금씩만 극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맥락상으로 앞이나 뒤에 맥락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합쳐서 보셨을 때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알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단락이 바뀌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굉장히 짧으면서 임팩트가 있게 정리를 해주죠. 자, 기후변화는요, evade입니다. evade라는 단어가 침략하다,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기후변화는 피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상상력을 피하게 돼요. 상상력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it po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 그것이 pose a threat, pose a problem.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위협을 제기하다, 제시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challenges와 같이 쓰였습니다. 어려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상상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적으로 우리 눈에 잘 가시적으로 금방금방 보이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소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소설 속에서 허구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럴 수가, 그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it cannot be observed. 관찰되지 않습니다. In human time. 인간의 시간 내에서는 관찰되지 않아요. 인간이 한 생애를 산다거나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보통 관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which is, 바로 이것이 why,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 documentary filmmaker,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제프라는 사람이 뭘 했어? uses, 사용한 이유입니다. 자, 누가 사용했어? Jeff라는 사람이 사용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보통은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이거 잘 표현되지 않아서 뭘 사용했어? Before and after photographs. 전과 후의 사진을 사용했대요. 자,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데? Taken several months apart. 몇 달에 걸쳐서 몇달 간격으로 찍혀진 사진입니다. 어디를?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를 몇달 간격으로 쭉쭉쭉 찍어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딱 비교한 거야. 이게 꽤 시간의 간격이 크면 어떻겠어?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확 드러나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봤을 때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시간,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 안에서 관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진 작가인, 필름메이커인, 영화 제작자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이 사람은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보세요. 전과 후의 사진이 이렇게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단어가 강조하다. emphasize의 뜻이에요. 자, highlight changes that occur gradually. 나왔네요, 여기. 그죠? 점진적으로 변하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으로 찍은 그 사진을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인간의 시간에 그러면 인간의 시간에서 관찰이 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왜 이용을 했느냐? 이러니까 이런 전과 후의 사진을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진으로 비교를 해서 이걸 변화했다라는 걸 다큐멘터리로 보여줬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뭐야? 그치. 일단 핵심 소재는 기후위기와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어떻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허구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기후위기, 기후에 대한 위기의 대책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목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Differing attitudes towards current climate issues. 현재 기후 사안에 대한, 다른, 다양한 태도들.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태도들을 지금 탐색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differing attitudes는 지워주겠습니다. Slow but significant.
앞부분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후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어떻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가시적으로. 그죠?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리한테는 일어나게 되지만. 그게 바로 뭔데? The history of ecological movements. 뭐야, 이거는? 생태학적인 움직임, 운동의 역사? 생태 운동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죠. 그죠? 전혀 관련 없는 내용. 특히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아웃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쭉다 지워줄게요. 자, The Silence. 왼 침묵. Of Imagination. 뭐가 나왔어? 인간의 상상력이 나왔습니다. 뭘 하는데? Represent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예요. 기후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의 침묵이래요. 그러면 침묵. 선생님이 침묵을 하면은 말을 해야 해. 말을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말이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absence, 부재입니다. 즉,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걸 소리로 나타낸 거죠, 뭐. 그죠? 상상력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상상력이 부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absence라는 단어를 받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기후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의 부재, 상상력의 침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게더 맞겠죠? 자, 4번 볼게요. Vivid threats. Vivid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지? 눈을 비벼 비벼. 아, 침침할 때 비벼 비벼. 그러면 생생해지죠. 그죠? 생생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자, 그럼 생생한 위협. 그게 바로 뭔데? Climate disaster spreading in local areas. 지역 영역에, 즉 지역에 퍼지는 기후의 재난들. 지역으로 막 재난들이 막 퍼져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전부 다 아웃이 될것 같습니다. The rise and fall. 자, 올라가고 내려간대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삶은 다 이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망성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의 흥망성쇠예요? 환경주의와 그리고 생태학, 생태 비판에 있어서의 흥망성쇠. 무슨 말인지 잘 연결도 안 된다. 그죠? 예,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했다가 그다음에 뭐 쇠퇴했다가 이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이 더 이상한 것 같아. 그죠? 환경주의자들과 생태 비판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뭔가에 대한 흥망성쇠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추론 문제 아까 뭐였지? gradually로 바꿔주면 되는 Rapidly, gradually로 바꾸면 되는 C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추론 문제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 부분의 어휘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았죠?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visible, 얘가 점점 쌓여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걸 인식할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된다. 이런 의미로도 D번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그죠? 맥락상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괜찮은 어휘추론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도, 제목찾기 문제도 아주 우리가 잘 유익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똑똑복합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integrate라는 단어인데요. in이 an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in이 not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뭐, 이럴 때면 active, 예, inactive, action, inaction이라고 할 때, in은 no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igrate의 t가 touch의 뜻이에요. 만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합해져 있는 상태, 통합하다라는 integrate라는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grate, 통합하다라는 뜻이고요. integration, integrative, 통합의라는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문에는 어떤 애가 나왔어요? 그치, 얘가 나왔지. integrative, 통합의, 통합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로 나와졌죠. 그죠?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integrate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합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뭔가 안에다 넣는다라는 통합하다, 합하다라는 단어가 또 incorpor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걔도 포함하다, 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도 한번 찾아서 보셔도 나중에 같은 질문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개의 유의어나 반의어를 알아두시면 선택지를 고르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부정어랑 같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반의어를 잘 알면 답을 잘 고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문제 선택지에 있는 위에 있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약문 완성이나 이런 제목 찾기 문제, 주제 찾기 문제, 대입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유의어 반의어를 알아주신 게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의 마지막 이 장문 독해 타입 1을 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가 장문독해 타입 2 하나의 문제를 시작해 볼 텐데, 사실은 장문독해 타입 2는 여러분들이 많이 쉬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좀 소개를 할까, 선생님이랑 풀이를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뭐 목적 찾기나 정보 확인 문제처럼 좀 빠르게 가되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답의 스킬, 이런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한번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와우.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할머니와 손녀의 장갑 이야기.
1: 오.
0: 아, 저 이거 쓰면서 감성이 돋아가지고.
1: 벌써 따끈따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아, 막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뭘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개념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제 제 딸을 놓고
0: right.
1: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자, 살펴보면. 아,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0: 그럼요.
1: 자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0: 아, 완전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1: 맞아요.
0: 사랑이잖아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이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우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아,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또 사랑이거든요. 네네.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1: 지금 저희 첫째가
0: 아.
1: 딱 요런 말을 막 하기
0: 아, 너무, 너무
1: 시작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1: 할머니는 너무 예뻐요.
0: 아.
1: 할머니 오래오래 107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0: 맞아.
1: 얘기예요.
0: 이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1: 네.
0: 했습니다.
1: 타겟을 하더라고요.
0: 오케이.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2: What are you saying, little girl?
1: Grandma?
2: Yeah?
1: Why your hand is wrinkled?

0: Wrinkle, wrinkle.
1: Oh.
0: Yes.
1: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Pumpkin?
1: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Pumpkin, 호박?
1: Pumpkin.
0: Pumpkin. 호박.
1: Yeah.
0: 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게요.
1: Huh?
0: 제가 I my job. I will very very hard work. And uh-huh. then I'll buy so pretty gloves.
1: Oh,
0: for you.
1: For me?
0: 네.
1: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Ah,
1: I'm sure.
0: Pretty.
1: I need some gloves.
0: Yes.
1: All wrinkly.
0: But you are so pretty.
1: Aww.
0: Yay. Yay,
1: you.
0: Beautiful, oh. Grandma.
2: 네, 아이고. 영어를 이제 또 배울 때는요, 예. 뭔가 감동 스토리로 배우면 또 흡수가 금방 됩니다.
0: 그렇죠.
2: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들을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4: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4: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미션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할머니 손을 딱 보면서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0: 그렇죠. 갑자기 할머니 손이 이렇게 뭔가 내 손과 다르게 느껴질 때
2: That's right.
0: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우리 맞아요. 아이들은. Grandma, why are your hands...
2: 네.
0: 왜?
2: 왜?
0: 당신의 손이 주름지냐?
2: 그렇죠.
0: 주름이 져 있다.
2: 네.
0: 사실 주름은 영어로
2: 뭘까요?
0: Wrinkle.
2: Oh, you know.
0: 예, because wrinkle 크림을 쓰고 있어요.
2: because 링클 예. 크림 쓰고 계시고.
0: 저도 주름이 많거든요.
2: 맞아요. 근데 이제 예. 한국에서도 링클 케어, 뭐
0: 맞아요.
2: 링클 뭐뭐 이렇게 해서 네. 좀 익숙하긴 한 것 같아요.
0: Wrinkle. So. 아. 그러면은
2: 어떻게 할까요 스펠링?
0: 주름이 있어요니까 그냥 wrinkle로만 쓸게요.
2: 일단은 아는 단어로 써볼게요.
0: Wrinkle. 네. 주름이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wrinkles.
2: 오케이. 예. 자 품사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그리고 wrinkle. 아예 주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0: 네.
2: 하지만 오늘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R로 시작을 해서 R I N K L E S is that right?
0: Yeah.
2: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es? 정답은 wrinkly 되겠습니다. 자, hold on. 보세요.
0: 아, W가 있어요?
2: 손이 왜 주름들이에요?
0: 아,
2: 라고 한 거예요. 방금 한 거는 명사기 때문에.
0: 할머니 보내버리네요.
2: 그렇죠.
0: 너무
2: 왜
0: 속상해.
2: 주름들이에요? 이러면
0: 미안해,
2: 기분이
0: 할머니.
2: 손 자체가 주름이라고?
0: 어떡해.
2: 그게 아니죠.
0: 죄송합니다.
2: 주름이 진.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것보다 네. 방금 슬기 씨가 말한 게 더 중요해요. 명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0: 아.
2: 잘하셨어요. 근데 스펠링이 하나만 미싱이었죠.
0: 네.
2: 바로 W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네요.
2: Right. So wrinkle이라고 하는 건 주름. 그리고 얘는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wrinkles.
0: 오.
2: Right. 근데 보통 one wrinkle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죠.
0: 무조건 wrinkles 복수로 쓰겠네요.
2: I have so many wrinkles.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So wrinkle 주름. 그런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wrinkle입니다.
0: Wrinkly.
2: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명사만 알고 있어요. 알아도.
0: 맞아요.
2: 네. 그래서 형용사를 wrinkly 주름진, 아, 주름이 많은. So 여기서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죠.
0: 네.
2: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손들은 right? 손들은 wrinkly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2: 자 주름 나온 김에 혹시 눈가 주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0: 눈가 주름이면은 wrinkle eye.
2: Wrinkle eye.
0: Yeah.
2: 아, 주름 눈. 주름 눈.
0: 아 wrinkly eye겠네요. 아하. Eyes.
2: Wrinkly eyes.
0: Yeah.
2: 어? 그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row's feet.
0: 에이?
2: crow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0: 아, 그 까마귀 아니에요?
2: 맞아요.
0: 오.
2: 걔가 발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아, 주름 엄청 많죠?
2: 아, 발에 주름도 있는데
0: 있어요.
2: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네.
2: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0: 아, 눈가 주름이 이렇게.
2: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레 그런 모양으로
0: 맞아요.
2: 생기죠.
0: 네.
2: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crow's feet 이러면은 눈가 주름. 정말 발인
0: 네.
2: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실

0: 주름은 이거 말고도 뭐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사실 링크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의문사가 나왔어요. 어떤 의문사 나왔어요?
1: 의문사
0: Why
1: why?
0: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거죠?
1: 왜?
0: 이유 물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손이 왜 링클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문사 나오면 뒤에 어순이 평소문인가요?
1: 아니요, 의문.
0: 그렇습니다.
1: 네.
0: 질문, 질문.
1: 질문.
0: 그렇죠? 질문 어순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왜 뭐뭐뭐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So, for example, 와, 왜 눈이 이렇게 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1: 네.
0: 눈이 엄청 크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의 눈들은 그렇게 크니 앞에다가 왜를 넣는 건데,
1: 예.
0: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
1: Why?
0: Why? 너의 눈들은 크니? 그럼 어때요?
1: Why are your eyes big?
0: 자, 완벽해요. 근데
1: 어.
0: 거기다가 그렇게 크니 그러면 so를 넣어주면 더
1: 아.
0: 끝내줘요. 어떻게 해요?
1: Why
0: Why
1: are
0: are
1: your
0: your
1: eyes
0: eyes
1: so
0: so
1: big?
0: big? 오,
1: 아하.
0: not bad. Alright. 자, how about this? 혹시 곱슬거리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1: Curly?
0: Curly.
1: Yes.
0: 컬리하다 이러잖아요.
1: 네.
0: Curly. 그러면 너의 머리는 왜 그렇게 컬리하니? so까지 넣어볼까요?
1: Why are your hair so curly?
0: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are your hair가 아니에요.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your hair.
1: 그래요?
0: Right.
1: Why
0: 방금
1: is your hair?
0: eyes는 복수죠.
1: 예.
0: hands도 복수니까 are가 들어간
1: 도대체가 hair가 얼마나 많은데?
0: 거예요. 그렇죠. 근데
1: 예.
0: hair는 희한하게 셀수 있는 단어도 되고 못 쓰는 단어도 됩니다.
1: 아,
0: 셀수 있는
1: 그래요?
0: 단어가 되려면 한 가닥 얘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1: 그래서 그냥 헤어로,
0: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가닥만 curly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1: 전체적으로,
0: 거고요. 오케이. So why is your hair so curly? Why are your eyes so big? 여기서 핵심은 why 뒤에 질문 어순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You got it?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오, 실감나는데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렇단다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1: 할머니 약간 다큐로 또 대답하셨네. 열심히 일한 증거란다.
0: 그걸 한다.
1: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이제 hands들인가 봐요.
0: 오.
1: They have worked hard. 너무 열심히 일을
0: 얼마
1: 했어.
0: 동안
1: For
0: 했어요?
1: many years. 엄청 수년간.
0: 수년간.
1: 예,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아가야니까.
0: 아가야, 예야, 이런 거. 이런 거는
1: 아가야.
0: 사실은 단어들이 많아요. 뭐, 만약에 본인 얘기라면, I라든가, 뭐,
1: 네.
0: 뭐라고 할까요?
1: 저는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설거지니까 허니라고
0: 오케이.
1: 해볼까요?
0: 오케이.
1: 허니, 허니.
0: 허니
1: 예,
0: 스펠 모르는 거. 아니, 나
1: 갑자기
0: 깜짝 놀랐습니다.
1: 부딪혔어요. 예.
0: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many years, honey,
1: Honey,
0: worked hard, right?
1: yes.
0: 정답? 아,
1: 펌킨?
0: 자, 일단은 방금 honey 썼죠?
1: 예.
0: honey, sweetie, baby, 다 괜찮아요. 오케이,
1: 아.
0: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왠지 뭔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가져온 것뿐이에요.
1: 근데 이거는
0: 오케이.
1: 뭔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래, 호박아. 이런
0: 호박.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1: 느낌이야. 예.
0: 우리말에서는 호박이란 이미지가 왠지 호박이라고 하면, 못생겼다고?
1: 호박에
0: 이런 생각하죠.
1: 죽는다고 수박되니? 이런
0: 맞아요.
1: 말
0: 그런 거에서
1: 때문에.
0: 왔기 때문에. 근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 펌킨이 귀여운,
1: 아,
0: 느낌을
1: 그래요?
0: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이 또 달잖아요. 먹다 보면. 그렇기
1: 맞아요.
0: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1: 아,
0: 아닙니다.
1: 네.
0: 대신에 펌킨 할 때는 P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자음 M하고 K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그래요.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U에 강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Pumpkin, pumpkin.
1: Pumpkin, pumpkin.
0: 좋아요. 그래서 얘야, 아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인끼리는 쓰지 않아요. 보통 아이, 어리, 특히
1: 애기한테.
0: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네.
0: 이거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1: 예.
0: 집중해 주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여기서 they는 진짜 아까 말했던 my hands입니다.
1: Hands.
0: 할머니 손이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단순하게 They

0: worked. 만약 과거형으로 썼다면 they worked hard. 그럼 무슨 말일까요?
1: 과거에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안 하는
0: 아니요,
1: 거.
0: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고. 열심히 손이 과거에 한번 했어라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려요. Right? 왜냐면 과거형은 진짜 과거에 한번 벌어진 걸 얘기하니까. But then, 여기 have PP가 나왔죠.
1: 맞아요.
0: have 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PP 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과거형이랑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PP 해온 상태다. 자,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느껴주셔야 돼요. Right? Have PP는요, 과거에 어떤 걸한 거예요. 인정.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과가 현재 어떻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일을 했죠. Right? 시작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과거 일에서 지금 쭉 일해서 현재 굉장히
1: 손에
0: 내가
1: 쥔 게,
0: 힘든 상태다. 현재 내 손은 굉장히 일한 상태, 힘들게 일한 상태야. 그래서 wrinkly 한 거야.
1: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They have work.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So,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I lost my phone. 과거형으로 쓰면 나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그 정보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찾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1: 그죠?
0: 근데 만약에 제가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뭘까요?
1: 오, 잃어버린 지가 꽤된 느낌?
0: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잃어버렸는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도 lost 된 상태다.
1: 그쵸.
0: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have PP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have PP는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는 인정. 일단 그거 인정.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에 work를 한번 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다. 얘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이거 볼게요. 나 10년간 여기 살아온 상태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인정인데 중요한 건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차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살아온 상태다. 어때요?
1: I have lived here.
0: 그렇죠. I have lived here.
1: Yes.
0: 10년간.
1: For 10 years.
0: That's it.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여러분,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10년 차.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그 건물을 떠난 상태야. 어떻게 할까요?
1: She have left.
0: She has left
1: She has left
0: the
1: the building.
0: That's it. She has left the building.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과거 써도 돼요. She left the building. 과거에 떠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구를 상대방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바람이.
1: 뭔가 약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굵직하네요.
0: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강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쓰면 돼요. 근데 have PP를 쓰는 거는 과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거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have P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1: 그러네요.
0: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So 나는 여기 지금 총 10년째 살아온 상태.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 빌딩에 없음을 떠난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려고 여기 무슨 표현 썼어요?
1: Worked hard.
0: Worked hard, right?
1: Yes.
0: Work hard가 열심히 일하다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work, 뭐 예를 들어 work my fingers to the bone. 이게 뭘까요?
1: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 한것
0: 그죠?
1: 같은데요?
0: 뭐 으스러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뼈가 될 때까지 일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문학책이나 뭐 소설이나 가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살짝 등장을
1: 약간
0: 합니다.
1: 뭔가 시적인 묵으로.
0: 맞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들을 때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how long?
1: Many years.
0: For
1: For
0: many
1: many years.
0: years. 오케이. 수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many를 쓰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for many years 그러면 오랫동안 수년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many를 빼도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이란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러냐면 years 앞에

0: 숫자가 안 나와 있죠. 10년인지 네. 3년인지 2년인지 네. 그런 거를 그냥 빼버리고 아. 오케이 복수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년보단 길어.
1: 그러네요.
0: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1: for years,
0: years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느낌 자체가 for many years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수년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1: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0: Very nice.
1: Pumpkin.
0: Okay, pumpkin까지 썼네요. Sorry.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Okay, 자, 다음은요.
1: 네.
0: 이걸 딱 듣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오, 예뻐. 아, 마음이 참, 이렇게 예뻐요. I will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0: 어디서 끝날 거예요?
1: And 전에.
0: 오케이.
1: 그죠?
0: And
1: 열심히 일할 거고. Buy you gloves. 너에게 사준다. 글러브스를.
0: 네.
1: 예.
0: 근데 그냥 글러브스인가요?
1: 예쁜 장갑이네요.
0: That's right.
1: So pretty gloves 할게요.
0: Okay.
1: Yeah. Pretty.
0: Okay, pretty. Right? 맞습니다.
1: Yeah.
0: Pretty 예쁜 T를 플랩으로 해서 약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더 좋고요. 꼭 굳이 안 그래도 pretty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Pretty, pretty gloves,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길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뭔가로 두 내용을 이은 것뿐이에요.
1: And.
0: And로 이은 것뿐입니다.
1: 네.
0: 그래서 and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문장에서 확장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Okay? So and라고 하는 거는 A and B인데
1: 네.
0: 이 A하고 B가 뭐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이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1: 네네.
0: Okay? 자, and 그리고 뭐뭐 하고. So 여기서는 I will work hard. 그리고 여기서는 I will이 생략이 된 겁니다. And I will buy you pretty gloves. 이렇게 확 연결을 해버렸죠. So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네.
0: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what?
1: I will go home.
0: 자, I will go home.
1: And.
0: 그리고 and 동사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I will이 또 나오는 거니까
1: 네.
0: 쉬다가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st.
0: Rest. I will go home and rest.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마유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요. 나는 마유에게 전화했어. 어떻게 해요?
1: I called Mayu.
0: 자, 그리고
1: and
0: 그에게 물어봤어.
1: Asked him.
0: There you go. 여기도 사실은 I 써도 돼요. 또 I asked him. That's fine.
1: Yeah.
0: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and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ill go home and rest.
1: I will go home and rest.
2: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re you go.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때 할머니 감동했어요. 아, 가장 예쁜 장갑이 되겠네.
1: 와, they'll be the prettiest 장갑.
0: 장갑.
1: 어, 아까 나왔던 맞죠? gloves를 써볼까요?
0: 그렇죠. 한쪽만 착용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복수로 당연히 써야겠습니다. So gloves는 이렇게
1: yeah.
0: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Gloves. Right. So glove는 한쪽을 당연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단수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마치 팬츠처럼. 자, 그리고 그나저나 우리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게 있죠. 그렇죠?
1: 네네네네.
0: 자, 이런 것은 미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이거 야옹이 아닌가요?
0: 야옹이?
1: 고양이.
0: 키튼이죠.
1: 아, 키튼이군요.
0: 그, 고양이 정답 아니라 미튼입니다. Right.
1: 예.
0: So 얘 같은 경우도 S를 써주시고 I의 강세를 많이 줘서 사실 들을 때는 메은, 은처럼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튼 해주면 좋을 텐데 메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메은, 메은.
1: Mitten.
0: Ooh.
1: Mitten.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쁜이 아니라 뭐라고요?

0: The prettiest gloves.
1: There you go.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더를 항상 붙여주는 센스. 가장
0: 예.
1: 형용사하다. So,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장 예쁜 신발들이다. 그럼 어때요? These are
0: the prettiest shoes.
1: 그렇죠.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0: Yes.
1: 그는 가장 키가 큰 guy야, 여기에서.
0: He is the tallest guy in here.
1: In here or here. 둘 다 괜찮습니다.
0: 예.
1: Just like that. 더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게요.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0: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Wrinkly, 형용사, right? 자,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0: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2: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의문사 why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0: 네.
1: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눈이 그렇게 커? 왜 너의 눈들은 so 크냐?
0: Why are your eyes so big?
1: There you go. 두 번째입니다. 내 머리는 왜 그렇게 곱슬거려? Curly입니다.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There you go.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0: yes.
1: 맞겠죠? 자, 하나 더요.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Wrinkly예요.
0: Why are your hair,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Wrinkly, right? So, grandma 하고,
0: 이거
1: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So,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Why is your hair so cur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자, 다음은요. And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나 집에 가고 쉴래.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집에 가서 쉴래.
0: I will go home and rest.
1: And rest. 나 마유에게 전화했고 물어봤어. 이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0: 네.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There you go.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0: I will work hard.
1: 그리고요.
0: And
1: 당신에게 살 거예요. 예쁜 장갑들을.
0: Buy you pretty gloves.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2: I will go home and rest. I called Mayu and asked him.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Alright,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Because they

0: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5: O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4: Oh,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5: Oh,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4: Yay!
5: Oh, I can't wait.
4: Oh,
2: Oh, great job, you
3: wow.
2: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rying to make money.
2: There you go. I'm trying.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make money 대신에 뭐 earn도 가능은 한데요.
3: 네.
2: mak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간단합니다.
3: 네.
2: And. 바로 and입니다. 굉장히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이건 직역이고요.
3: 예?
2: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3: 자,
2: 다시 한번 드리면 직역을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많이 많이 try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새롭게 준비한 테마가 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ails.
0: 네,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전자 우편, 이메일 다양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이메일이라고 하죠.
1: 그래서
0: 네, 오늘은 이번 주 주제가 이메일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bad at checking email.
0: Mm-hmm.
1: Yes, that's me.
0: 저는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자주 확인 못 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답장 못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bad at checking email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Okay. And actually today we have a clip sent to us from Bluence who's from Austria, right?
0: 네. 블루인스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 볼까요?
1: 블루인스 씨,
0: 나와 주세요.
2: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해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의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Bluen said,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네.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여기까지만 보면 improve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실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걸 말합니다. Improve your English, improve your cooking skills.
1: Yeah, anything.
0: 네, 요리 실력, 노래 실력 이런 것들을 뒤에 붙일 수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improve my email
1: checking
0: skills 좀 이상하잖아요.
1: It's weird,
0: 그래서
1: yeah.
0: improve 다음에 그냥 목적을 쓰지 않고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잘한다는 의미로 그냥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mprove on, improve or my skills on 이런 느낌이죠. 뭘 더 잘했으면 좋겠냐면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더 자주 확인하는 걸

0: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2: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1: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0: One of my most
1: annoying habits. Annoying.
0: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라고 했는데 annoying 하게 되는 대상은 누군가요? Is it annoying to herself or is it to other people?
1: It could be both, though, because she's annoyed with herself for being so late, 네. and it could be annoying for people trying to contact her.
0: 네, 본인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본인도 yeah.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Mm-hmm. 그래서 저의 가장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는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Mm-hmm. 제가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공부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okay. 확인하고 가면요. Okay. check 다음에 아직까지는 check email. Mm-hmm. check my email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Mm-hmm.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check emails.
1: Oh, yeah.
0: 복수 형태도 쓸 수 있거든요. Mm-hmm. 다 똑같은 의미를 가리켜요. 그런데 check mm-hmm. email 하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이메일 확인이라는 그 행동 자체를 가리킨다고 mm-hmm. 보면 되겠고요. check emails 하면 정말로 이메일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의 yeah. 메일들이 또 여러
1: Each
0: 개가
1: one.
0: 있잖아요.
1: Yeah.
0: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 개로 인식한다면 check emails. Mm-hmm. 꼭 계정이 여러 개여서가 아니고요.
1: Yes.
0: 아니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존재 자체를 확인한다면 mm-hmm. check email.
1: email.
0: 근데 본인 거니까 check my email. email. check my emails도
1: yeah.
0: 됩니다. 여러
1: Literally
0: 가지 다
1: 돼요. All of them.
0: 예, 다 됩니다.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1: Mm-hmm.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0: Although, 비록 뭐뭐한데, 하지만, I am
1: incredibly fast, incredibly.
0: 네, incredibly. 중간에 C-R-E-D, cred 이 부분이 이제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mm-hmm. incredibly 하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fast, 빨라요.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는 건 정말 빠르대요.
1: Yeah.
0: 바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1: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0: When it comes to emails. Mm-hmm. 문자는 잘하는데 이메일만큼은 왜 이렇게
1: yeah.
0: I don't know why I'm so bad. 이렇게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Mm-hmm.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메일 지금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전자우편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것처럼 영어에서 원래 이메일은 뭐의 약자죠? What is it short for?
1: It used to be electronic mail.
0: 맞아요. Electronic mail. Mm-hmm. 전자우편.
1: Yeah, but
0: 똑같죠?
1: Now we just email.
0: 네, 그래서 원래는 E가 대문자로 쓰이고 고유명사여서
1: yeah.
0: 대문자로 쓰이고 hyphen mail이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가 mm-hmm.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니까 대문자가 소문자가 됐다가
1: yeah.
0: 요즘은 hyphen도 많이 안 쓰죠.
1: There's no hyphen. It's just E-M-A-I-L.
0: 네, 여전히 써도 됩니다.
1: I'm guilty.
0: Okay.
1: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1: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0: 이메일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Perhaps 어쩌면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가 있대요. All for different purposes.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만든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1: She say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0: 네, 이러면 확인하기 힘들죠.
1: Of course.
0: 알림이나 통지.
1: That's notification. Notification.
0: Notification. Notification은 명사고요. Mm-hmm. 이제 notify라고
1: notify.
0: 하면 알려주다. Mm-hmm. 그래서 보통 영어권 웹사이트 가입해서 개인 설정 같은 데 들어보면은 뭐 how should we notify,
1: notify
0: you 하면서 이메일로 받아보기, 문자도 받아보기
1: yeah.
0: 뭐 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notify가 아마 notifications라는 메뉴 탭 안에 있을 거예요.
1: That is 100% correct.
0: Okay. 그래서 I haven't set up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Set up, 블루인스 씨는 set up처럼 발음해줬고요.
1: Yes, set up or set up,
0: 네.
1: they both work.
0: 네.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mm-hmm. or my laptop. Mm.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에 이렇게 알림이 뜨도록 설정을 안 해놔서 그럴 수도 있대요.
1: But she says,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0: make things a lot easier.
1: 그러니까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although I know 뭐뭐뭐 하면은 yeah. 이렇다는 거를 아는데 말이에요.
0: I didn't do it, 네. but although I know I should. 네.
1: 그래서 although I know I should 설정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안 해놨습니다. And this would 여기서 would가 있으니까 가정하고 있어요. Mm-hmm. 만약 설정을 지금 안 했지만
0: she didn't do it.
1: 한다면
0: if she did.
1: 네. make things a lot easier. Mm-hmm. 훨씬 더 쉬워질 거다, 편해질 거라는 걸 mm-hmm. 아는데 말이에요. 놓치는 이메일도 줄어들 것이고 mm-hmm. 기타 등등.
0: So she doesn't have notifications, so she says this.
1: Yeah.
2: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0: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1: 네, 그래서 지금 알림이 안 오니까, notification이 없으니까, but if I receive mail, mm-hmm. 여기서는 mail이라고 했지만, 결국
0: 이메일을
1: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받으면,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그 이메일을 보게 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mm-hmm. is by actively mm-hmm. 적극적으로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일부러 like yeah. on purpose.
0: On purpose, right? 네. She doesn't get notification, so she has to go and check herself. 네.
1: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yeah. 일부러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지금 이메일이 여러 개가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Mm-hmm. 각각 다 로그인을 직접 해봐야만 to check them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가야만. 새로운 메일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login 여러분 보통 login이라고도 하고 sign in이라고도 하는데 login까지만 해도 되는데 login 어디에 들어간다 뒤에 이제 into my email accounts into도 uh-huh. 붙어서 in into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죠.
0: Of course. 네. But it works as well.
1: 괜찮습니다.
0: And does she do it often? She says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1: 네, 이렇게 그냥 지금 접속을 직접 해야만 하고 그런데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0: Yeah.
1: 이걸 별로 자주 하게 되지가 않네요.
0: Yeah. But when she does log in, she says,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1: 그리고 자주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약간의
0: slight.
1: Slight. 네, a slight bit. 사실 a bit of anxiety 해도 되는데 a slight bit of anxiety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Mm-hmm.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yeah. anxiety.
0: Slightly anxious.
1: 네,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When I log in to my email. Mm-hmm.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아까처럼 log in into my email. 여기서처럼 log in to my email. 아니면 log into my email 할 수도 있을 거예요.
0: Yeah.
1: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써줬습니다.
0: The variet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0: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1: Mm-hmm. 들어갈 때 로그인할 때도 긴장감이 살짝 느껴지는데 mm-hmm.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inbox라는 것은 이제 메일이 들어오는 in 하는 box니까 yeah. 이제 받은 편지함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죠. Mm-hmm. inbox 그리고 이제 보낸 편지함 같은 경우는 sent라고 되어 있고요. Mm-hmm. inbox sent 정도만 알아도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Mm-hmm. spam은 그냥 똑같이 spam이고요.
0: Oh, so, yeah.
1: 아무튼 그래서 받은 편지함이 있는데 has a number of emails 여러 통의 메일이 있습니다. From like 3 weeks ago. Mm-hmm. 3주 전에 들어온 이메일이 많이 받은 편지함 안에 있대요.
0: She says.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1: 그러고 나면 I feel incredibly bad. Mm-hmm. feel bad라는 거 여기서는 몸이 안 좋다가 아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0: Yeah. It's like you're like, oh, I'm so sorry.
1: Yeah.
0: Like in that way.
1: 그렇죠.
0: I feel bad, I'm
1: 네.
0: sorry.
1: 내 잘못인 것 같다 이런 yep.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각각의 이메일에 답장을 해야 돼요. Mm-hmm. 어떻게 말하면서?
0: Right.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1: 똑같이 다 써야 됩니다.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0: 네, 오늘은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bad at checking my email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I'm bad at checking email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that real emails get buried.
0: 다시 한번 보자면요.
1: Chester says,
0: I'm bad at checking my email.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하는데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항상 암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군요.
1: Yes, Chester.
0: 그래서 잘 못한다고 하고요.
1: Nisha says,
0: I'm bad at checking email. 이메일 확인을 잘 못하는데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이 계정에서는 so much junk, 정말 많은 쓸데없는 이메일을 yeah. 받기 때문이래요.
1: Junk emails.
0: 네, junk emails, 쓸데없는 거 아니면 불필요한 광고라든지 스팸 메일, 이걸 다 전부 다 junk emails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나머지 that real emails get buried. 그러니까 진짜 이메일들, 읽어야 되는 진짜 이메일들이 묻히기 때문에 잘 못한대요.
1: They're buried within the junk. You can't find them.
0: Yeah, so it's a skill that you need to acquire.
1: That's true.
0: Well.
1: And use your filters to keep that junk out.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That's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영문법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시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준비해 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buys his food online. 적혀 있죠. 시제라는 거는 언제나 그 서술어 자리만, 동사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부분에 우리가 눈을 딱 한번 집중해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buys 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아, 이 문장에 현재 시제 쓰였네. 이번 시간에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 현재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시제 특별할 거 없잖아. 그냥 현재 얘기하고 마는 건데 뭐.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영상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단순 현재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하면 그게 바로 단순 현재 시제가 되죠. 예외적인 게 있으니 바로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원형 쓰지 않고 시제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되 비동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동사들도 3인칭 단수 주어와 함께 문장 속에서 활용이 되면 동사 그 뒷부분에 S나 또는 ES가 붙는 등 모양이 또 바뀌게 된다는 게 이 현재 시제에 있어서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셨다면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요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 단순 현재라는 거 자 맞습니다. 당연히 현재 얘기를 하죠.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시제라는 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 즉 습관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는 현재 시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 돼요. 현재 시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제로 뭔가 동작이 적혀 있는 경우는 그냥 습관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현재 진행형으로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가는 듣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에 큰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신단 말이죠. 자, 이 개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심화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문에서 활용할 동사 두 개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죠. feel, 뜻은 느끼다 라는 거고요. 자, 이 동사 feel은요, 주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예요. 상태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사는 바로 이 친구 준비했습니다. exercise, 뜻은 운동하다라는 거고, 운동하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이죠. 이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큰 소리 내서 읽어보죠. She feels guilty about lying to me.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She feels guilty. 그녀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feel, 주어의 기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면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이 문장과요. exercise를 사용해서 I exercise at the gym on weekends 라는 말을 하면요. 자, 해석해 볼게요. 나는 운동한다는 거죠. I exercise. 어디서 합니까? At the gym. 우리나라 말로는 뭐 헬스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한다는 거죠? On weekends. 주말에 한다는 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exercise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말해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적어주면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운동하고 있습니까? 하면 아니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주말에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으로서 나 주말에 헬스장에서 운동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아, 동작을 말하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쓴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구나. 습관을 말하는 거구나, 또는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해 주셔야 이게 문장을 읽을 때는 이런 오해가 보통 없는데 영작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개념 활용해서 우리 영작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매년 보너스를 줘요.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까? 시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매년 그러면은 반복된다는 거고 이거 습관으로 봐도 되나? 아, 현재 시제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조금 우리말 자체를 영어스럽게, 우리 회사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줘요. 보너스를 누구에게 주는지까지 생각을 먼저 해놓고 영작 시작을 해볼게요. 주어로 our company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현재 시제 써줍니다. Our company gives. 주는 거죠.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A bonus. 보너스를 주는 건데 언제 줍니까? 매년 주죠? Each year 정도 적어주면 아, 이게 매년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또는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ur company gives us a bonus each year. 좋습니다. 다음 문장 또 함께 만들어 볼게요. 나는 발표하는 게 걱정돼요.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걱정돼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뭐 너무 쉽죠.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이니까 그냥 현재 시제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나는 발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요, 걱정이 되어라는 약간의 우리말을 영어스럽게 만들어 가주는 과정, 거친 후에 문장 영작을 시작해보자면 I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말해주는 동사죠. 비동사 넣어줍니다. I am. 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Worried. 걱정이 된 상태인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About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상태를 말할 때 또 역시나 우리가 현재 시제 써줄 수 있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 am worried about the presentation. 좋아요. 이렇게 두 문장 함께 영작을 해봤는데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He buys his food online. 그는 산다는 거죠. 그입니다라는 현재 시제지만 동작이 쓰였으니까 이건 습관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 캐치해 주실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시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단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welcome back. This week you can do your yoga with your dog. Dog yoga, doga. It's a thing. Or you can use heavy weights if you have some. Alrigh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강아지와 할 수 있는 요가 시리즈입니다. 강아지가 없으신 분은 조금 무게가 나가는 웨이트, 아니면 아무 물건, 무거운 책도 괜찮고요.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영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가 하러 갈게요. Let's go!
0: You got this, mate. You are so overestimating my abilities. You've done so much more difficult things before. Well, I exaggerated. Those weren't hard to do.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verestimate 그리고 underestimate 차이점, 반대되는 말이죠. 차이점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overestimate, 과대평가란 뜻이고 underestimate, 과소평가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You got this, m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Mate, 친구라는 뜻이에요. You got this, my friend. 이렇게 해도 되지만 mate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You got this, ma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You are so overestimating my abilities. 이럽니다. 너는 지금 내 능력을 완전히 과대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You've done much more difficult things before. 이러면서, 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도 해냈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Well, I exaggerated. 이럽니다. 아, 내가 사실 과장한 거였대요. Those weren't hard to do.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overestimate 먼저 살펴봤습니다. underestimate 살펴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0: Did you watch soccer last night? Of course I did. It was something. It seems like we all underestimated Korean soccer. Or overestimated German soccer.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우리 같이 overestimate 한 번 더 복습하고요. underestimate도 볼게요.
0: Did you watch soccer last night?
1: 이럽니다. 너 어젯밤에 축구 봤어? 그랬더니 Of course I did. 야, 당연히 봤지.
0: It was something.
1: 이럽니다. 와, 정말 별거였지. 정말 별미였지. 이렇게 얘기할 때 It was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It seems like we all underestimated Korean soccer.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Underestimated.

Good job, everybody. That was first day of doga, or a heavy object if you have one. Good job. 오늘 우리 강아지와 같이 하는 요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래도 미국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하는 도가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없으신 분들은 웨이트 활용하셔서 하세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overestimate 그리고 underestimate 표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과소평가, 과대평가 너무나도 쉬운 표현들이죠. 잘 활용해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1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휴식이 기쁨이기는 한데, 그런데 뭔가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셨죠? 휴식은 기쁨을 주지만 뭐를 동반한대요? There you go.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슨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슨 포인트, that is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자, 고귀한 만년설 아래. 이렇게 딱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죠. 고귀한, gracious.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겁니다, 이거. 이것, 즉 휴식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2: 2.
3: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자, 고귀한 만년설 아래 이 거친 면모로 드러내는 휴유나 포토시로 오르는 등반은요, 베이스 캠프가 있는 해발 4,000m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워낙 문장이 길지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들으실 때 내가 잘 안 들리는 부분 때문에 캐치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요.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휴식은요, 항상 즐거운데, 그런데 종종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엔 눈으로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왜 안 들렸는지, 왜 난 자꾸 잘못 듣지? 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일 겁니다.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자, 중간사 덜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어조가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강세 가는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intonation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만 느끼시면서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1.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네, Google listening 2.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Okay, Google listening 3.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조를 느끼시면서.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 will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한 번 더 하죠. I will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t often accompanies pain. It, 대명사죠. 대명사는 기능어예요. Often, 빈도부사죠. 그러니까 내용어. Accompanies 동사, pain.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있을 제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It often보다는 open 하시면 안 되고 often, often. F 발음 들어주셔야 돼요. P가 아닙니다. Accompanies, 그리고 pain. 어렵지 않으시겠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often accompanies pain. Okay. Google listening 2. It often accompanies pain. 연결해서 발음하면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Google listening 3. It often accompanies pain.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한 번 더.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Our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Our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2: 2.
3: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will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blank under the gracious something.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rough physical aspect라고 했으니까 거친 면모입니다. 자, 우리의 등반이요. 어디를 등반하는 거죠? The Huana Potosi. 그런데 어떠한 산이냐 하면 with rough 라고 이어졌어요. 거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휴아나 포토스인데 이 거친 면모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under the gracious blank 여기까지입니다. 빈칸에 perpetual snow 그러니까 이게 만년설 우아한 뭐 멋있는 그러한 만년설 아래에 거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with이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거친 면모로

0: 휴아나 포토시 이 산을 등반합니다. 우리의 등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간에 들어간 문장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산을 수식해주는 그런 설명해주는 내용들이고요. Our climb up, 뭐,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죠. Begins, 시작됩니다. 어디로부터?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베이스 캠프가 있는 그곳.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4,000m, 즉 해발 4,000m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항상 기쁨이래요, 휴식은. 그런데 it often blank pain 했습니다. 뭐를 동반한대요? 맞아요. 고통을 동반한다죠. Also because it's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high altitude. 이게 바로 높은 고도인데, 또한 높은 고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번더 들어보세요.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야기 내용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0: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Yes,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막 섞으면은 제 혀도 꼬여요. Alright, so of course you too. That's why English is difficult. Language is difficult. But I'm going to help you, especially when it comes to business English. So we are continuing our English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왜 우리가 당신을 고용을 해야 되나요? 왜 우리 회사를, why should we let you into our company? Okay, so we need a good answer. Let's look a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성공하고 싶은 엄청난 의욕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꼭 달성하도록 합니다.
1: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0: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0: All right, guys,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kay, 자, 이럴 때 물어봤을 때 you've got to give them a strong answer.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써주세요. That's what we need to do. Alright, 자, 저는 성공하고 싶은 엄청난 의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의욕이라면 뭐 motivation?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Here we go. Aha!
1: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0: 아니, 선생님, 여기서 왜 drive가 나와요? 운전하는 게 왜 갑자기 나와요?
1: Actually,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이 drive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명사로. 자, drive means something very similar to motivation, enthusiasm, 아주 열정, passion,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business 용어에서 oh, he has a lot of drive 하면은 아주 굉장히 의욕이 많고 막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0: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성공하는 그런 의욕이 강한 거예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Alright,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show,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gnore versus look down on. Ignore versus look down on. Today, we're going to ignore 그리고 look down on 이라는 표현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로 어떤 누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약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때 여기서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ignore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체하다. 자, 발음은요, ignore, 이음절입니다. 해볼게요. Ignore. Very good. Ignore. 자, 어감사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알고 있는 사항을 일부러 모르는 채 할 때 igno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hen you are purposely ignoring a matter, then you use the word ignore.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시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Okay? 그래서 영어에서 ignore,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ignored his call. Why are you ignoring me?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gnore. 모르는 체하다. Ignor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녀는 그의 전화를 무시했어. She ignored his call.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뭔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gnore.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이요. 너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기에서는요, 상황이 누가 이제 무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체 하는 거죠. Why are you ignoring?

Ignoring me. 너왜나 대답 안 하는 거야? 내 질문에 대답을 해. Why are you ignoring me?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Okay? Why are you ignoring me? Why are you ignoring me? Oka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뭐라고 하죠?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자 지나가자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모른 채할수 없어. 안 돼.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ignore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look down on.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look down on. 뭔가 밑으로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얕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look이 아니죠? 네, 으 발음에 더 가까워요. look. 그 다음에 다운이 아니고 이름절로 down. down. 그 다음에 온이 아니고요. 입술이 동그래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식 발음이에요. 네, 영어는 on,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on, look down on. 다시 한번요. look down 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look down on,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경시할 때 look down on을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expression look down on when somebody thinks lowly of a particular value. So somebody thinks the value is low. Okay? So you are underestimating that. Okay? 그 다음에 깔보다, 얕보다. 이런 표현들 쓰고 싶을 때 영어로 look down on 바로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e boss looks down on us. Don't look down on others. She always looks down on me. Look down on, 얕보다. Look down 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사장이 우리를 얕잡아봐. 뭐라고 하죠? Look down on 사용하시면 됩니다. The boss looks down on us. 그래서 이 boss가 상사가 더 높은 자리고 나는 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down on. The boss looks down on us. 이거는 뭔가 일부러 무시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얕보는 거예요. Okay?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 Don't look down on others. Okay? Don't look down on others. Don't look down on others. Okay, 마지막으로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그래서 똑같이 그녀는 뭔가 항상 위에 있고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느낌으로 She always looks down on me.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always looks down on me. She always looks down on me.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Ignore. 이거는 모르는 체할 때, okay? 특히나 누가 이제 뭐 말할 때 일부러 안 듣는 척 하거나, 그쵸? 그럴 때 주로 ignore 많이 씁니다. 네, 무시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얕잡아 볼 때, look down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The boss looks down on us.
The boss looks down on us.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TV 화면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단말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시고 계실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청하시는 시간대가 방송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냥 시간대에 언제든지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루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 학습 루틴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소주제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간대별로 아침에 일찍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점심때 하시는 분도 있고 밤늦게 와서 밤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좀 규칙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잘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읽고 듣는 루틴, 말하고 쓰는 학습 루틴, 스터디 그룹을 통해가지고 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 그런 루틴. 요즘 또 많이 유행이죠. 나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어. 자신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기에 올리는 거죠.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NS 인증 루틴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루틴화 됐을 때 공부가 효율화되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루틴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무조건 나는 이 시간대에 뭘 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습 루틴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여러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내가 영어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점심때 점심 먹고 30분 매일 10분 영어 시청해요. 약간 이런 말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제 갈게요. 자, 첫째, 루틴을 짜다라는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루틴 짜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다.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어 공부는 뭐 주말에 딱 모아서 3시간 했다고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영어가 느는 게 아니죠. 매일 1시간 30분씩 하는 이 루틴이 비로소 영어의 실력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일단 학습 루틴을 짜다라는 말 영어로 set a routine. set a routine. 그럼 루틴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루틴이에요? 학습 루틴이죠. 그러니까 set a study routine. You should first set a study routine.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지 일단 루틴을 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냥 딱 나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딱 1시간을 영어 공부하겠다. 그게 뭐예요? 루틴이죠. You should set a study routin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should do, first of all. Okay? 들어볼게요.
1: Set a study routine. Set a study routin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짰어요. 난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딱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실천하면서 1시간 영어 공부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뭘 짜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요거 요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이제 follow a study plan. 플랜을 짜야죠. 루틴을 짰으면 하루에 띠줄로 쫙 박았어요. 스케줄상.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매일 뭘 할지 what do you do? You have to first of all make a study plan and then you have to follow it. 뭐예요? 공부 계획을 짜서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그걸 계속해야죠. Follow a study plan. 간단하죠? 오늘 배우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study plan. Follow a study plan.
0: 좋아요.

0: 자, 그러면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습관은 물론 이제 habit이라는 단어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뭔가 좀 습관적으로 내가 자꾸 막 이렇게 손을 떤다든가 이런 습관은 주로 habit이라고 많이 하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공부도 이제 공부 학습 습관도 habit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느낌 나게 하려면 루틴이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루틴, habit 가능해요. 그렇지만 make it a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 나는 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게 daily routine이야. 이게 영어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 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별 뜻이 없어요. 그냥 표현에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Routine. 이 단어는 뒤에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Routine. 들어볼게요.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영장 미션입니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며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면 좋아요. 영어 공부하는 걸. 그죠? 영어 공부 관련해서.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일단 매일매일 공부를 이만큼씩 하겠다는 study plan을 짜가지고 and make it a daily routine. 하루의 루틴으로 짜면 좋다.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Make it a daily rout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그냥 you should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이 루틴 짜는 얘기 별거 없습니다. 아침 일찍, 점심 시간에, 밤늦게 이것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영어 공부.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자, 이 early라는 단어의 위치 보세요. I study English in the morning.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점심 때. I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세요. 딱 하나. One expression at a time. During lunch time. 이걸로 픽스.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0: 밤늦게. Late의 위치 보세요. Study English at night이 아니라 late at night. 밤늦게. 11시, 12시에 난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late at night.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late at night. Study English late at night.
0: 오케이. 영작 갑니다. 아침 일찍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이땐 정말 habit이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routine이라는 말은 써봤으니까 앞에서.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Made it a habit. 이거 뭐예요? 뭐로 만들었다? 습관으로 만들었다. routine 들어가도 돼요? 되죠. I have made it a routine. 되죠. 돼요. 근데 습관도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have made it a hobby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지금 여러분 EBS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이라는 방송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You are tuning in to an EBS program. You are tuning in, 시청하다, 청취하다 다 됩니다. Tune in, 이거는 보다도 되고 듣다도 돼요. 그렇죠? 특히 방송, 청취와 시청에 쓰는 동사죠. Tune in to an EBS program.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Watch 해도 되죠. Tune in, 방송 시청에서 뭐. 자, 라디오는 듣는 거니까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나 EBS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영어 공부해. 나 EBS TV 프로그램, 우리 EBS English 프로그램 보면서 영어 공부해.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들어볼게요.
1: Listen to an EBS radio show. Listen to an EBS radio show.
0: 자, 본방을 이제 보면서 루틴을 잡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청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수 있는 시대인데 본방 사수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루틴만 하면 되는 거니까 Use the VOD service, Video On Demand. 이건 여러 차례 나왔던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Use the VOD service. Use the VOD service.
0: 나는 매일 다시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EBS 방송을 시청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보기를 보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앱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때 루틴을 잡았어요.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to an EBS program every day. 저는 이제 다시 보기 이용해가지고 매일매일 본다. 그쵸?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루틴화해서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걸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One more time.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항상 잘 보세요. Tune in. 끊고 to an EBS program every day. 들어볼게요.
1: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to an EBS program every day.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to an EBS program every day.
0: 가볍게 정리합니다. 매일 하는 학습 습관 같은 걸 잡을 때 이런 표현 써보세요. Make it a daily routine. 너무 좋은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Routine. 요거. 자, 아침 일찍 공부하다.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EBS 방송 시청하다. Tune in to an EBS program.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해보는 주제입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아까 나왔었죠?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봬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 목요일에 보자 혹은 다음 주에 봬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간, 어떠한 날짜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여러분 see you later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날짜,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e you 뒤에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요일,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봬요, see you tomorrow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see you 시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ee you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 will see you. 내가 너를 볼게 내일, 내가 너를 언제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see you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I will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ee you, see ya 막 이런 것들 표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see you 뒤에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어떤 시간, 어떤 날짜,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에 만나도록 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이 시간 자리에 구체적인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혹은 어떠한 요일에 만날 때도 또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see you 시간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문장, 내일 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여러분 내일 바로 tomorrow 넣어서 see you tomorrow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ee you tomorro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요일을 넣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이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일 앞에는

0: 아니요. 전치사를 on을 많이 써요. 그래서 see you Monday가 아니고 see you on Monday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봬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이 다 응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See you on 요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월요일에 봬요. See you on Monda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See you on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on Monday. 라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에 봬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몇 시 라고 얘기를 할 때 시각 앞에는요. 전치사를 at을 씁니다. 그러니까 5시에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죠. 바로 see you at 5 혹은 오후 5시에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처럼 see you at 5 PM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5 PM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5 PM 해서 시간 앞에는 전치사를 뭘 쓴다? 그쵸. at을 쓴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그때 뵙겠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약속이 딱 잡혀 있었을 때는 그때 봬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 라는 거는요 then 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ee you then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요. see you then 그때 봬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ee you then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n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표현 요일에 뵐게요 혹은 여러분 구체적인 날짜에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on 날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은 시간에 뵐 때요는 그쵸 at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그때 봬요 see you then 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see you 뒤에 시간을 넣었지만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넣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on Monday. See you on Monday. See you at 5 p.m. See you at 5 p.m. See you then. See you the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일 봬요? 그쵸? See you tomorrow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요.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바로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the day, 그 날 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모레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the day before yesterday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엊그저께라는 표현도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월요일에 뵐게요. 그쵸. See you on Monday 라고 배웠습니다. 요일 앞에는 그쵸. 전치사를 on을 쓴다 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봬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럴 때는요. 뭐 어떤 것을 쓸까요? 그쵸. 바로 next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끝날 때 see you next time 이라는 자막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때는 전치사가

또 빠져야 됩니다. 요게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next Monda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쵸, See you next 하고 나서 요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 어떠한 요일이란 얘기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next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라는 표현. next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요일에 만나요? 어떠한 날에 만나요? 어떠한 시각에 만나요? 혹은 다음에 만나요?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see you later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는 표현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전치사를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wonderful and beautiful.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 다시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 와서 다시 한번 해보고 10분만 딱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try again. 저는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Are you ready?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씨는 뭐고, 말은 그냥 대충 알겠는데. 자, 하지만 얘를 딱 핵심만 잡아보면 누구한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야, 조심해. 자, 이거죠. 그래서 그 경고에 가까운 느낌, 영어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be careful, be careful 다음에 뒤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처럼 누구를 조심해, 뭐 그다음에 무엇을 조심해, 아니면 장소를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H phrases가 나올 거니까 어떻게 응용되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네 가지 문장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죠? 예, confidence build-up process. 자, 그렇다면 자신감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장면과 연동시켜 보세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네 번 나왔고요. be careful.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뒤에 되게 간단하게도요. 뒷부분을 잘라보세요. 무슨 말을 하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you say라고 합니다. be careful what you say. 먹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eat. 읽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read. 보는, 시청하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watch. 되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되게 많은 게 설명되죠. be careful 말고도. 얘를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전혀 필요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세 가지, 네 가지에만 알면 되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를 믿을 것인지도 조심해. 이것도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누구니까 who죠. 당신이 믿다. who you trust. 앞에 be careful 써서 be careful who you trust. 예,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과 실제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be careful who you trust.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조심해. 자, 이것도 그냥 바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be careful. 그렇습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어떻게 말을 하는 방법이겠죠. 얘는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뭐 얘는 argument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물리적으로 야 거기 위험해 이런 거 잘 보라고 한다거나 be careful where you stand. 되게 간단합니다. 다양하게 이용했고요. 자, 네 가지 도전합니다.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제 동작을 보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라고. Your turn. 네, be careful what you say. 됐죠? 자, 그다음에 누구를 믿을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기대는 거. 자, 그렇다면 your turn. 좋습니다. be careful who you trust. 예, 네,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방법이겠죠, 방법. 방법. 자, your turn. 네. Be careful how you talk. 자, 맨 마지막으로 어디에 서 있을 건지 그거를 조심해. 그래서 서 있을 때 조심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자, be careful where you stand까지요.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에 나왔던 거 요거 하나만 who you trust. 뭐 이런 식으로 how you talk, how you say it, how you watch TV programs.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하면 얘만 갖고도 4개가 한 400개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let's stretch these sentences a little bit more. 자, 조금만 늘려볼까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그러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니까 be careful what you say. 이건 아까 나왔어요. be careful what 가지고요. 그 다음에 you say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아,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이것과 딱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wish라는 단어를 써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얘를 목적으로 바라는 것을 조심해. 해서 wish for 아니면 ask for. 네가 뭘 요청하고 있는지 조심해. 라는 뜻으로 해서요. 이게 우리말에 딱 예, 내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해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Hey,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아시겠죠?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해. 자, 아까 나왔죠? be careful 다음에 who를 쓰시면 돼요. be careful who. 친구가 되다는 뜻은 friends인 거잖아요. Friends. You are friends with. 그렇죠? Be careful. Who you are friends with. 네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하라고. 사실은 친구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여러분도 불평하게 되겠고요.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 긍정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be careful who you are friends with. 됐죠? 자, 그 다음에 혼잣말을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 아까 나왔죠? Be careful how you talk.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혼잣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스스로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Talk to myself. 그래서 여기서는 you니까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이렇게 보시니까 더 머릿속에 잘 남겠죠?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되뇌이는가가 내 인생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나도 모르게 어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100% 중에서 단 10%의 긍정성, 힘든 일 속에서도 긍정성을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10분 동안 마지막으로 쫙 정리해서 즐거워지는 또 시간 남아있죠. Try it again.

Okay, then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자,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떤 씨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심.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산을 오를 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지 이야기 역시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Take a listen.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어보셨죠? 바로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궁금한 것이 생기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Of all, of all. 자, 무엇보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이 지점에 이르자 나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물어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무엇보다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자,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는 하나 없는데요. 이어져서 나는 소리에 조금 민감해지셔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Get curious라고 끝나고 about 나오죠. 이때 어가 강세 그 자체에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 curious의 s와 연결되어져서 열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get curious about, curious about something. thing 하실 때 그냥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긁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Get curious about something. Okay. Google listening 3. Get curious about something.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한 번 더.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오, 짧습니다. Of의 V, 철자는 F지만 이게 소리가 V, 소리가 나거든요. 즉, 자음이죠. 그리고 all, all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처럼 all 이러지 마시고 all 이렇게 거꾸로 발음하시면서 혀끝이 윗니 뒤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of all, of all, of all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Of all. 입 모양 중요하고요. Google listening 2. Of all. Okay. Google listening 3. Of all. 하지 마세요. Of all. 이렇게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하시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한 번 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를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겠죠? Okay.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re we go. 첫 번째 문장 빈칸으로 시작됐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네, getting to this point. Getting 소리 자체가 T 사운드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릴 때는 getting 들리지 않고 getting. Getting to this point. 이 지점에 이르자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저는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에 관하여. 그래서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화면상의 내용이 이렇게 좀 단축이 되어져서 외국인과 대화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과 세 번째 들어갈 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각각 steps라고 이어지는데 발걸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는, 즉 산에서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steps going up, 산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겁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교체하면서 외국인은 내려가고 지금 진행자와 함께 가는 파트너들은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려가는 길은 쉽겠죠. 산악을 끝내고 내려가는 길이니까.

0: 올라가는 길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heavy,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이것은 네, 휘하나 포토시 산입니다. Of all, 무엇보다도 It's really hard. 정말 어려워요. 뭐가요?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Adapt는 적응하다. Adapt는 입양하다, 채택하다. 다르다는 거. 철자 하나인데 잘못 보시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번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억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용어에 강세를 주고 기능어는 낮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듣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0: meanings within that phrase. Okay?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자, to get the job done. 그러니까 무슨 일을 주면은 끝까지 다 해낼 수 있다. To get the job. He always gets the job done. He always does his job. Okay? 당신은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좀 재밌죠? Alright, so 여기에서는 뭐 lazy, 게으름, that's what you think? Here we go.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좀 새로운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여기 slacking off, lazy 없죠? So, to slack off means 이렇게 좀 하다가 게으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일을 이렇게 좀 대충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해. That is slacking off. So that's an expression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again.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All right,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count on someone. Count on someone. 자, 번역은 누구누구를 뭐 믿다. So, 믿다 하면은 이 단어도 있죠. Trust, to trust somebody. But this also means more than just trusting. To count on someone means that they will do what they said they will do. 그러니까 신뢰도 포함되고 믿음도 포함되고 많은 게 포함이 돼 있어요. Okay? So to count on. I know I can count on you. I know I can count on you.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Okay? 믿는 거는 당연하고 어떤 거를 해낼 수 있다를 믿습니다. 거기도 그런 포함이 돼 있어요. All right, next one. I can always count on my family when I have a problem. I can always count on my family when I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가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있지만 right? You can count on them, your family, but you trust them and you depend on them. 의지도 하고, 신뢰도 하고, 거기에서 항상 버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So, 이 count on 이라는 거는 그냥 믿음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lright? To count on. So you, as a listener, or as a person who watches this show, you can count on me to teach you good English.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Slack off. Slack off. 네, 재밌는 표현이에요. 게으름을 피우다. 게으름을 피우다. 네, 우리 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가끔가다는 좀 게으름을 피우죠. All right, it's easy to slack off on Friday afternoons. It's easy to slack off on Friday afternoons. 자, 금요일 오후에는 게으름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Well, because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이 다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주말을 기다리고 있죠. So 조금 월요일 날은 부지런하게 하지만 Friday it's easy to slack off. Okay, next one. If you keep slacking off, we have to let you go. If you keep slacking off, we have to let you go. 자, 계속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는 당신을 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lack off는 이 business에서 말할 때는 조금 심각한 situation이에요.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러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slacking off. So we don't want to slack off at work.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Let's go. Repeat after me. Here we go.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Okay, you can always count on me. You can always count on me. Let's do that one more time.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All right, not bad, guys. All righty. Let's check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whole answer for today.
1: 제가 아주 믿을 만하기 때문에 저를 고용해야 합니다.

0: All right, great job, everyone. Okay, so remember these two key phrases: to count on someone, to depend on someone, to trust someone, and also, really great, slack off. So you don't want to slack off with your studies. 공부에 이렇게 게을름피우면 안 되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You should not slack off at work. All right, so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and I hope you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All right, until next time, take care, and see you soon.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 좀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ig versus large. Big versus lar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ig 그리고 larg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 보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들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big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크기가 큰입니다. 네, 힌트예요. 네, big 발음해 볼게요. 이거는 에 발음, 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아이 발음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소리가 아니고 에, 에. big, big, big. Okay,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big 같은 경우는 large보다 격식이 없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살짝. 그리고 중요한 거는 big는 크기가 큰 가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느낌보다는 좀 크기가 큰 거, 새 big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들에도 big를 많이 사용합니다. large는 안 쓰고 big는 좀 개념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사용해요. 일단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is is my big sister. He made a big decision. 네, 좋아요. 크기가 큰. Big. Big.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오, 저것은 정말 큰 건물이네. 여기서는 big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at's a really big building. 그래서 뭔가 넓은 빌딩보다는 키가 큰 빌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Wow, that's a really big building. Okay,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친누나, 친언니야. 여기는 이 사람은 친누나 혹은 친언니야. This is my big sister. 근데 여기서는 누나가 나보다

진짜 클 수는 있고, 내 언니가 나보다 더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그 자체가 큰 것보다는 그 개념이 더큰 거잖아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그쵸? This is my big sister. 그래서 여기서는 large라고 쓸 수는 없어요. This is my big sis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네, he made a big decision.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보다 어떤 개념적으로 되게 뭔가 무게감이 있거나 중요하거나 그럴 때 big도 사용합니다. He made a big decision.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made a big decision. He made a big decision. 네, 그 다음에 저희가 large로 넘어갈게요. 네, large. 부피, 넓이가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발음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영어로 발음하실 거면 large.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많은 연습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케이. 라지. 아니고요. large. large. 그리고 마지막으로 J 발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음 소리 없이 large. Very good. 오케이.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일단은 large는 주로 big보다 격식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차이이고요. 그리고 large라는 거는 big과 달리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ig는 물론 이런 물리적인 거가 클 때도 써도 되지만 좀 개념에 대해서도 쓸수 있잖아요. 하지만 large는 아닙니다.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고 아니면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자,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building. The rooms were large. 네, 부피, 넓이가 큰, large, lar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많은 돈이었어.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래서 여기서는 big라고 사용하는 것보다 large가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양이 많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그것은 큰 건물이었어. It was a large building. 저희가 저번에는 it was a big building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차이점은 이게 뭐가 크기가 큼보다는 이거는 좀 넓은 느낌입니다. It was a large building. It was a large build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들은 넓었어. The rooms were big보다는 large. The rooms were large. 그래서 뭔가 넓이가 큰 거예요. The rooms were large. 이 마지막 문장은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해볼게요. The rooms were large. The rooms were large.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big. 이거는 크기가 클 때, 그리고 뭔가 물리적으로 큰 것뿐만 아니고 뭔가 개념에 대해서도 big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large, large 같은 경우는 살짝 big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 있고요. 거기다가 부피, 넓이가 클때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Great work, everyon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상당히 좀 여러분이 유용하게 느끼시길 바란데요. 어디 가서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지금 영어 공부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내가 몇 시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왔다면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읽고 듣는 학습에 대한 루틴, 그 다음에 말하고 쓰는 학습에 대한 루틴. 살짝씩은 좀 다르겠죠. 이건 이제 다 인풋이죠. 읽고 듣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말하고 쓰는 거는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루틴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쓰면 좋을까요? 첫째, 읽을 때 눈으로 그냥 읽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낭독 같은 걸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읽는 건 쉽잖아요. Read. 끝이잖아요. Read 말고 없잖아요. Read newspapers. 그 표현을 여러분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리내서 읽는 건 뭐라고 하는지 뭐 이야기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엄마표 영화 하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같은 걸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소리내어 일단은 Read는 좋은데 뒤에 붙는 친구들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이걸 씁니다. Read aloud. Read aloud. 뭐예요? 크게 읽는 거예요. Read aloud.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out을 넣어가지고 read out loud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loud예요. 이때는 aloud 어가 들어가야 되고 약간 차이 나죠? 선생님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선생님 저 둘 다 못하겠어요. 하나만 하세요. 오케이? 네. 어쨌든 두 가지 다 드립니다. Read out loud 1번 read aloud 2번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1: Read out loud. Read aloud. Read out loud. Read aloud.
0: 오케이. 자, 그다음 이야기책은 뭐라고 그래요? 스토리북이라고 하네요.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만약에 이러면 엄마 표현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난 우리 아이한테 매일 그림책을 읽어줘요. I read storybooks to my son, to my daughter every day. Read storybooks. 이게 읽는 것 쪽의 얘기잖아요. 이런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1: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0: Alright. 뉴스 기사는 뭐예요? 그냥 read news articles.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영어로 된 기사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관심이 뭐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 영어 기사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ad news articles 들어볼게요.
1: Read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0: 자, 문장이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이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나는 읽는 거 할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서 내가 읽어봐. 하나의 루틴이죠. 학습 루틴. I try to read aloud. 끊지 말고 거기다가 English sentences. 자, 책이나 뭐 신문기사나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 영어 문장들을 나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I try to read aloud. I try to read aloud.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Sentences. 자, 들어볼게요.
1: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0: read aloud, read aloud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소리내서 읽는다 표현 하나 잡혔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듣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컨텐츠 같은 것을 시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듣는 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OTT 기반의 어떤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회원제에 가입을 하고 영화를 본다든가 미드를 본다든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요. 뉴스 보도 내용 같은 걸 들어본다든가 매일 빠짐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뭐예요? 루틴이 되는 거죠. 매일 하니까. 매일. 첫 번째, watch video clips 하셔도 되죠. video clips 자체가 영상물이라는 얘기니까. 자, 근데 여기다 visual content란 말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영상 콘텐츠 느낌입니다. watch가 나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다 뭐라고 그래요? visual content라고 하는데 watch라고 하면 영상 느낌이 나버리죠. 왜냐하면 보다의 느낌인데 이거는 시청하다의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or watch video clips.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부르는데 콘텐츠, 영상 콘텐츠 들어볼게요.
1: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0: 뉴스 보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거나 들을 때는 listen to news reports. 뭐 watch 하면 그것도 보는 거죠. Watch news reports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유력 매체 뭐 CNN이나 BBC 같은 걸 내가 맨날 봐. 그 보면서도 들어야 되니까 청취가 되겠죠. 듣는 게 되지만 listen to news reports. 요즘에 팟캐스트도 있고요. 외국 라디오도 있고 외국 라디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굉장히 앱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listen to news reports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볼게요.
1: Listen to news reports. Listen to news reports.
0: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 얘기하는 거니까. 자, 매일 빠짐없이는 이런 표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이런 느낌 주면 확실하게 좀 강화됩니다. On a daily basis. 이러면 이 basis가 뭐예요? 루틴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을 단위로 이런 얘기인데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약간 이런 루틴 반복성 느낌이 강해지는 포멀한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강추입니다. 루틴 할 때 요거 참 많이 쓰기가 유용해요.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주간 단위면 on a weekly basis. 자, 나는 매일 빠짐없이 나왔죠? 영상 콘텐츠를 시청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NN 틀어. 그거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아니, 난 매일 미드 봐. 어? 내가 좋아하는 미드 매일 한 편씩 봐.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시든 간에 청취도 하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보는 거, 무음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니까 듣는 거 얘기하면서 아, 나는 말이야. 매일 내가 영상 콘텐츠 시청하면서 이 듣기 연습을 해. 그 루틴을 설명하는 거예요.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1: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0: 오케이. 그다음. 자, 혼자 공부하다.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자, 요거는 특히 이제 읽고 듣는 요쪽은 뭐 남이랑 하기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같이 읽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혼자 공부하다 study on my own. 말하고 쓰고 이런 거 좀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읽어보고 듣는 건 내가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have to study on your own, right? 혼자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니까. 들어볼게요.
1: Study on my own. Study on my own.
0: 자, 그래서 약간 공부 스타일이 약간 독학, 혼자 공부하는 느낌. 자,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한 번 들리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연습을 반복해서 하다.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이게 부사예요. Repeatedly. 오케이? 자, 마지막.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실력이 한 번에 팍 늘진 않아요. 그죠? 어학도 조금씩 늡니다. Get better. 실력 좋아지다. Day by day. 아이고, 표현 좋네요. Day by day. 무슨 말? 하루하루 실력이 좋아지다. Get better day by day. 들어볼게요.
1: Get better day by day. Get better day by day.
0: 문장에 넣어봅니다. 난 혼자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연습하고 들어봐. 청취 쪽이라면.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나 혼자 공부하는데 반복해서 연습해. I를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I가 있었으니까. I study on my own and

0: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Okay? Repeatedly.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0: 네,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걸 설명할 때 소리 내어 읽다. 두 가지 있었죠? 하나만 할게요. Read aloud. Read aloud. 이걸로 하실 분들 하세요. 들어볼게요.
1: Read aloud. Read aloud.
0: 자,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약간 강조하고 뭔가 좀 포멀한 느낌을 더 주려면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반복해서 연습하다. Practice repeatedly.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외웁니다.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읽고 듣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어 이외에 중국어라든지 혹은 일본어라든지 혹은 다른 언어들을 배우다 보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한국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준으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언어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그 표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 How do you say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in Korean, 한국어로 라는 질문으로 오늘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그쵸? Do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Do you say 무엇? 이라고 물어보면 그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을 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표현, 그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그 방법을 물어볼 때는요, 앞에 how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do you say 무엇? 그럼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do you sa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뒤에 in Korean 해서 여러분이 그때 뒤에 언어를 붙여주시면은 그 나라 언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한정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문제.

0: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상대방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인데 표현을 하이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겁니다.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불러요?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라고 어떻게? hi는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e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영어로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살짝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하고 싶어지죠? 그 답변은 조금만 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한국어로 땡큐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얘기래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우는 문장은요, 사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학습을 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해보세요. 이번엔 한국어로 땡큐를 뭐라고 얘기래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한국어로 바이를 뭐라고 얘기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바이를 뭐라고 얘기래요?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국어 선생님이 됐다라고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래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0: 한국어로 hi를 뭐라고 말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물어봤다면 스페인어로 hi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장 구조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언어로라고 얘기를 할때 in 언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페인어로라고 얘기를 할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스페인어, 스페인 사람, 바로 스페니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어로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렇죠? Chinese, 이제 일본어로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Japanes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언어를 넣어주시면은 How do you say hi in 언어를 통해서 그쪽 나라 말로 hi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표현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가시다 보면은 Spanish를 은근히 얘기를 할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Hi는요, 바로 Hola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Gracias,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한국어로 bye를 뭐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거.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조금 공손함의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자체가 약간 존댓말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bye를 존댓말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in a formal way 라는 표현이 공손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bye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bye를 공손한 방식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해서 in a formal way. 바로 공손한 방식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표현을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How do you say 무엇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무엇 mean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그거는 어떠한 의미가 돼?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 is going great with you.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다는 뜻의 try again. 지금까지 시도해 보신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What's waiting for you?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든 도전이 제일 즐거우니까요. The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번에도 네 생일 못 챙긴 거야? 아, 이걸 어쩌지? 같은 뜻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일부러 쉽게 한번 풀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것을 어쩌지가 뭐뭐한 것을 믿을 수 없어. 같은 뜻인 거잖아요. 느낌이. 그죠? 자, 그래서, 뭐뭐을 믿을 수 없다. 영어로는 I can't believe. 발음이요. can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하는데 들린 발음은 I can't. 이렇게 트 발음이 살짝 떨어지면서 들립니다. I can't believe.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들을 말이죠. Whe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 했다는 것을, 뭐뭐 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요. 자, 믿을 수 없어가 다 공통적이고요. 앞에 것만 잡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거긴 전부 다 I can't believe가 될 겁니다. 내가 이걸 잊었다니, 깜빡했다니, 그게 forget이죠. 그런데 지나간 일이니까 forgot.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rgot it. 그렇죠? 내가 깜빡한 거는 이미 지난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믿을 수 없다니까 내가 그거 깜빡했네. 오, 이거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찾았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 I can't believe I found it. Found it. 됐죠? 그래서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입니다. found 처럼 들려요.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잃어버린 거니까 lose의 과거 lost it. 그렇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lost it. I can't believe I lost it. 맨 마지막으로 내가 톰 크루즈를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met Tom Cruise.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났다 할땐 in person 같은 단어를 예, 그렇게 쓰시면 그게 face to face 한 뜻입니다. 직접 예,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봤다. In person. I can't believe I met Tom in person. 이렇게 뒤에 붙이셔도 되겠어요. 부담되시면 요것만 해도 되겠고요. 공통된 부분 빼놓고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첫 번째부터 갈 테니까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보고 진짜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실제 상황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지기도 하고 긴장도 되면서 재미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날 읽으면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내가 그렇죠.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쩌지?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rgot it. Forgot it. 됐죠? 내가 이걸 찾았다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반대말이니까 잃어버리다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그렇죠. I can't believe I lost it.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맨 마지막으로 탐을 만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met Tom.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앞에 톰 크루즈가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더 살펴보는 시간이죠.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내가 네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네 생일 못 챙겨서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I can't believe I forgot. 그죠? 예, I can't believe I forgot. 발음 주의하세요. 예, forgot이 아니고요. forgot 하고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 forgot. 뭘요? Your birthday. 자, 그래서 발음이 birthday라고 안 들리고요. 예, birthday 그러면은 버스의 날인가요? 그래서 birthday처럼 들려요. 그래서 birthday는 뭐지? birthday예요. birthday again.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또 까먹었어? 나왜 이러지?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이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죠? 직장을 구하다 할때 found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und a job like this 하셔도 되지만 I can't believe 다음에 이런 단어도 한번 알아주세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ve landed 에서 land가 착륙하다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해결된 느낌 그런 식으로 뭔가 찾아낸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요. Land a job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데 합격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like this. 이와 같은 직장을 내가 잡게 됐다니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그래서 지금 끝났다 취업이 지금 됐다 그래서 I have로 쓴 거예요. 얘가 없다면 뭐 작년 정도에 취업을 한 것을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자, 마지막으로요. 내가 사랑을 잃고 실성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근데 옛날에 사랑도 잃고 내가 마음도 잃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그렇죠. I lost my love. 여기는 I've라고 일부러 안 썼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도 잃었었고,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실성을 했다는 것, 마음을 잃었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I can't believe I lost my love and my mind.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직접 마무리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믿을 수가 없어. 반응은 뭐예요? 야, 나도 안 믿겨. 내가 몇 번이나 챙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그랬더니, 나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t either.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받아서, 나도 역시 안 그래.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느낌에 이렇게 either 쓰시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ye, but not forever, as you know. So you can visit our website here to watch me again doing this show. 보셔도 되고 반복해서 복습하기도 좋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맞아요. 쉽습니다. 부담 없지만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줘야 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그 힌트 다음 문장 속에 숨겨놓았으니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자, 해석이 되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used to read. 이것도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과거 시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저와 함께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단순 과거 관련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먼저 생김새는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ED를 붙여주면 그게 이제 과거형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문장에 써주면 아, 요게 옛날 이야기하는 거구나.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동사마다 이제 불규칙한 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게 되고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이 불규칙 동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게 되는데 참고로 이거 되게 귀찮습니다. 아우 얘네들은 그냥 다 ED로 통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규칙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따로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을 살짝 투자해서 이 불규칙 동사들의 의미를 쫙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다 아,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쓸만한 동사들이 요 불규칙인 경우가 많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불규칙 동사들이 아, 그냥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니까, 자주 쓰이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 특별 대우를 받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불규칙 동사를 외우는 귀찮음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과거, 단순 과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 과거 시제, 그래요.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드렸어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요 used와 would입니다. used와 would라는 이 친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두 친구 모두 다요. 과거에 어떤 그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뭐 used 와 would 뭐 각각의 그 쓰임이 또 달라요라고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used 와 would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를 해 주시되, 한 가지 중요한 건요, used to의 경우에는, used to의 경우에는 현재와 반대되는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재밌는 점이니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 예문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used와 would 중에 used 콕 집어서 어떻게 이 친구가 과거에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설명하고 또 현재와 반대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는지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그냥 동사의 과거형 called 한번 골라놨습니다. 이 친구로 시작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과거형이니까 전화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used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used to call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 과거에 이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전화하곤 했다 정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두개 비교를 위해서 문장에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James called me when he needed a ride. 적혀 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했다, 나에게라는 거죠. 언제 전화했다는 거예요? When he needed a ride. A ride는 누군가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해서 그가 누군가가 나를 태워주는 게 필요로 했을 때. 그러니까 차를 좀 빌려 타야 했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 라는 거고, 자, 그냥 이렇게 과거 시제로 무언가를 적으면요, 과거에 그 일이 한번 일어났다 정도의 맥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동작 그냥 한번 일어나고 끝난 거란 말이죠. 근데, 자, 여기다가 used to를 한번 싹 넣어 볼게요. 그런 맥락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자, used to 넣으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볼 수가 있어요. James used to call me. 그리고 요 부분도 바뀌었죠? Whenever he needed a ride.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임스가 나에게 전화하곤 했다는 거예요. 한번한게 아니라, 전화를 한번한게 아니라, 자주 했다, 규칙적으로 했다라는 뉘앙스가 딱 묻어나는 거죠. Whenever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할 때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임스가 말이지, 차 빌려 타야 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곤 했어. 걔 맨날 나한테 전화했었어. 라는 뉘앙스가 이제 이 문장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used to를 쓰면 옛날엔 그랬었다? 근데 요즘은 보통 또안 그러더라고 정도의 뉘앙스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생각해 봐주시면, 아, used to를 쓰면 그냥 과거형 쓴 것과는 확실히 다른 맥락을,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수 있는 거구나라는 차이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영장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했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과거 시제 써보면 되겠죠? 자, 근데 표현이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보세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Sharon, 먼저 그 주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felt ill. ill 하면은 아픈 정도의 뜻을 가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아픈 그런 기분을 샤론이 느꼈다. Sharon felt ill.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시면 몸이 좋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퇴했다는 것도, 조퇴하다는 또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so 그래서 she left. 그녀가 떠난 거예요. 뭘 떠난 거예요? work. 일을 떠난 거죠. 어떻게 떠난 거예요? early. 일찍 떠났다. 그러니까 일찍 퇴근했다, 조퇴했다. 이렇게 의미가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했죠. 그냥 과거 시제 갖다가 툭툭툭툭 표현만 생각해서 문장 만들어주면 됐어요. 재밌는 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존은요, 그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고 항상 말해요. 존이 그러는 거죠. 내가 왕년에 진짜 잘생겼었어. 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John, 자, John이 항상 말하는 거죠. Always says. 이건 항상 말하는 거니까 그냥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됩니다. 존이 항상 말해요. 근데 뭘 말하냐면요, he used to be, he used to be. 그가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자, 여기서는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동사 자체는 동작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현재와는 다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handsome, 잘생긴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 괄호치고 그래서 무슨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약간 그 슬픈 맥락에 숨겨져 있는 문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John always says he used to be handsome. 자, 흘리는 눈물 좀 닦아주고, 존을 위한 눈물이죠. 닦아주고,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Used to read라는 거, 과거에 규칙적으로 읽곤 했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이제 아침마다 읽곤 했다는 거죠. 포인트는 근데 뭡니까? 아, 이제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문을 매일 아침 읽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이 used to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단순 과거 플러스 used to와 would, 그 중에서도 used to의 쓰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어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Alright, day two of Doga series, or with a cat, or a heavy weight, anything that you have.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도가 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강아지 또는 웨이트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보고 가실게요.
2: Your legs are shivering. Why are you so antsy? I'm meeting my boy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Oh, that's the last thing you should be worried about. They'll love you. But I was thinking of breaking up with them.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antsy, on edge.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병행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좀 이렇게 긴장이 되다 이런 뜻으로 이제 anxious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맞긴 맞는데 사실은 antsy, on edge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일단은 대화문 먼저 볼게요.
2: Your legs are shivering 이럽니다.
1: 너 다리를 좀 이렇게 떨고 있니? Why are you so antsy? 이러죠.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다는 뜻도 있지만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침착하지 못한 그런 거를 딱 ants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 I'm meeting my boy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1: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오늘 처음 만나는 날이래요. 그랬더니 Oh, that's the last thing you should be worried about. 이제 걱정할 것도 따로 있지. 그게 네가 걱정해야 할 것도 가장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y will love you. 이러죠. 완전 너를 좋아하실걸? 그랬더니
2: But I was thinking of breaking up with them. 이러죠.
1: 아, 그게 아니라 내가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antsy, 안절부절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antsy 말고 on edge, 똑같은 의미 가진 on edge 보러 두 번째 대화 보러 가겠습니다.
2: I hate shots, any kind of shots, even tequila shots. Those I love. But seriously, you shouldn't be on edge. It won't hurt too bad.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On edge 살펴보도록 할게요.
2: I hate shots. 이래서 나는 샷, 주사. 여기서는 주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1: 나는 주사가 너무 싫어. I hate shots. Any kind of shots. 뭐 어떤 종류건 일단 샷, 주사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Even tequila shots 이럽니다. 그럼 tequila shot도 싫어 이러죠. 한 잔에 이렇게 호록 넘기는 그런 걸 shot이라고 해서 그 tequila shot도 싫어? 그랬더니 Those I love 이러죠. 아, 그건 좋아하고 그건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Those I love 그랬더니 But seriously 아니야 근데 진짜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You shouldn't be on edge 이럽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 On edge 나왔죠. 긴장할 필요 전혀 없어. It won't hurt too bad. 이러죠. 너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사를 맞으러 가는 상황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antsy, on edge 둘이 병행해서 쓸 수 있어요.

Okay, those were some seated leg lifts, but with your dog or anything else you have. Good job. 네, 우리 오늘 강아지와 함께하는 다리 근육 운동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antsy 그리고 on edge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antsy, on edge 똑같은 의미예요. anxious만 쓰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표현을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절부절, 긴장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잘 써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We're talking about emails 네. this week.
0: 이번 주에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이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get too many emails.
0: 저는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아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Mm-hmm.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We have Stephanie who's from the UK.
0: 네, 영국 분이고요. 스테파니 씨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스테파니 씨,
0: 나와주세요.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처음 봤던 문장과 한 단어 차이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he said,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I get too many emails라고 해도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많이 받는다는 뜻인데 way를 붙여서 강조를 해주죠. Yeah. 너무 많이 받아요.
1: Way too many.
0: 네.
1: Way too many.
0: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듣고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하면 if we do anything 해도 되는데 if we are doing anything 그냥 이거는 yeah. 스타일의 문제고요. Mm-hmm.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Official. 네, 아주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문장도 바꿀 수도 있어요. It's considered to be로.
1: Oh yeah. It's considered to be very official.
0: As be는 없기 때문에 as been 안 쓰더라고요. Mm-hmm. 그래서 as 어떤 명사 형태 being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처럼 써서 그래서 as being 아니면 to be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1: Yeah. She says,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0: 그리고 and that's just 그게 뭐냐면 단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Mm-hmm. 뭐 같은 공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Or it could be on the other side of the office.
0: 그렇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talk to each other, 서로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That's right. And what about outside of work?
2: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1: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0: 그리고 outside of work, 업무 외에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I also get loads of, loads of는 A lot of.
1: A lot of. 네. A ton of.
0: 네, a bunch of. 아니면 heaps of.
1: Heaps of. 네,
0: 많은 것을 가리키는.
1: Like Australians say.
0: 네,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광고 업체에서 보내는 이메일도 많이 받고, mm-hmm. 그 다음에 spam도 많이 받고, mm-hmm. and a lot of the time, 그리고 그런 경우 중에 상당 부분이, mm-hmm. 상당수의 경우가 I don't really need them. Mm-hmm. 필요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1: Yeah, that's true.
0: Okay.
1: Next, she says,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0: 여기서 they are just, they're just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요. They는 바로 emails.
1: Yeah, the emails.
0: 들어오는,
1: they're just.
0: 네. 네, they're just 어떤 존재들이냐 하다가 이제 문장을 사실 좀 바꿨어요. Mm-hmm. It's just extra things.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Mm-hmm. Trying to.
1: Grab my attention.
0: Grab my attention. 여기서 grab이라는 것은 잡는 거니까 내 관심을 잡는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mm-hmm. 이거 세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 뭐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1: Visit our store, please.
0: 네, grab my attention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Mm. Extra things니까 not important라는 의미가
1: yeah.
0: 있어요.
1: They're not important things or important messages from friends, right? Yeah. It's mm-hmm. just we're having a sale, like mm-hmm. you said. Mm-hmm. Next, she says,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0: 네, 발음이 이제 마지막에 at all. 미국에서는 그냥 at all.
1: At all. At all. Like you open your mouth. At all.
0: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에서는 at all.
1: At all.
0: 네, at all.
1: Sounds like you want a tall glass of milk.
0: 아, a tall glass. 그러니까 우유 한 가득 mm-hmm. 뭐 담은 그 컵을 말하는데 a tall glass of milk라고 말을 할 것처럼 a tall...
1: A tall 이렇게
0: 끝나죠. 네. A tall man. 네. 키 큰 남자.
1: Yeah.
0: I really enjoy. 보통 I really enjoy 하면은 이 활동을 즐겨 한다, 재미있어 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1: yeah.
0: 그 중간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1: Yeah.
0: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이메일을 전혀 안 보는 걸 즐긴대요. 안 보는 걸 좋아한대요. 뭐 주말 같은 경우에
1: right?
0: 다시는 확인 안 하는
1: 거죠. She doesn't 네. want to do it.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1: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0: For example, like making this video.
1: Making this video. Great. 네. I'm 그래서, glad they 네. didn't distract you.
0: 이메일을 안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I will just delete my app. Mm-hmm. 여기서는 문맥이 있으니까 이 app이라는 게 아무 app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 yeah. 앱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1: Email checking apps.
0: 네.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1: At all.
0: 휴대전화에 그런 알림을 전혀 확인을 안 해요. And then 그렇게 하면

0: I can focus on 뒤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mm-hmm. 무엇에 집중하냐면 what's in front of me. 내 눈앞에 있는 일, 제 앞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mm-hmm.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있잖아요.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Mm-hmm.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Mm-hmm. I can focus on 그 뒤에 my task도 가능하고 mm-hmm. my work, homework 다양하게 가능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1: Yeah.
0: 이런 형태가 많아요.
1: Yeah.
0: I can focus on what I am doing now.
1: Yeah.
0: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I can focus on
1: the task at hand.
0: The task at hand.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uh-huh. what's important.
1: Yeah, what's important.
0: 중요한 right. 일에. 그러니까 unimportant task. 명사 형태로 가능도 하고 mm-hmm. 이렇게 what.
1: What's in front of me?
0: What's in front of me? What's important? What needs to be
1: what
0: done?
1: What needs to be done? What I need to focus on?
0: Yeah, I can focus on what I need to focus on.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1: That's right.
0: 다양한 거 만들어 보시고요. Uh-huh. 다음 문장 볼까요?
1: She says next,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0: 그런데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Mm-hmm. 저는 이제 편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now라는 것은 물론 문장에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의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like compared to before.
1: Oh yeah, it could be compared to before or it could just be a comparison.
0: 맞아요.
1: It's like I don't like emails but I like these now.
0: 네.
1: Like, 그래서 for example.
0: 그렇죠. 반대되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 right.
0: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I do now really appreciate now that I'm an adult, now mm-hmm. that I have to deal with so many emails. 이메일
1: right.
0: 정말 많이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가 될 수도 있고
1: of course.
0: 한편으로라는 의미만 살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1: Mm, 네. For sure. But that basically means the same thing. She likes letters.
0: Yeah, compared to emails.
1: Yeah,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1: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0: 네, 손으로 쓴 거.
1: Handwritten이고요.
0: Mm-hmm. 그래서 편지를 친구에게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무엇 대신에 instead of an email mm-hmm. 아니면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1: yes.
0: 이메일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받으면 it feels 잘 들어보시면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라고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mm-hmm. 말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like는 뜻이 있는 like가 아니에요.
1: No, it's not. So 네. it feels so precious to me.
0: 그렇죠.
1: It's what she wanted to say.
0: 원래는 빠져야 되는 like인데
1: yes.
0: 그냥 필러로 그냥 yeah. 공간을 채우는 단어로 it feels yeah. like 이렇게
1: so precious.
0: 거.
1: Sometimes 네. when you're thinking too, 네. you use that. It feels like so good.
0: 왜 이게 지금 저희가 일부러 콤마를 앞 뒤로 찍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걸 표시해 드렸냐면 원래는 feels like precious라고 하지 않거든요.
1: Oh, no,
0: 그냥
1: you can't say that.
0: Feels precious.
1: Yeah. Feels 네. precious. You wouldn't say like.
0: 네, feel 다음에 형용사를 바로 써요.
1: Mm-hmm.
0: It feels good. It feels
1: bad.
0: It feels fantastic.
1: Feels
0: 이라고 하지.
1: terrible. 네,
0: 하지. It feels like good. Feels like 이렇게는 안 하고
1: no.
0: 뒤에 명사가 올 때 있잖아요.
1: Mm-hmm.
0: 뭐뭐인 것처럼 feels like a good idea. Feels
1: oh, yeah.
0: like a 뭐 그렇게 명사가 올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다음 줄 볼까요?
1: Yeah. How precious is it? She says. It's like gold almost.
0: 네, 거의 금과 같다고 한 거를 이제 황금 같은 선물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죠?
1: Yes. So lastly, she says,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네, 재미있는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effort하고 happen이 그렇게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1: No, it's not,
0: 네,
1: actually.
0: 네, 보통 이제 들어간다, go in이라든지
1: Yeah, the effort that you put in.
0: Or put
1: effort
0: in.
1: Effort that goes in.
0: Or make.
1: Oh yeah, the effort
0: 근데,
1: you make.
0: 네, happen도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1: yeah.
0: I really appreciate 어떤 걸 소중하게 느끼냐면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the extra effort, 추가로 노력을 들여야 하잖아요.
1: Mm-hmm.
0: 편지 쓰려면 정말로 종이도 사야 되고
1: yeah,
0: 등등.
1: The extra effort when compared to emails especially.
0: 네.
1: Yeah.
0: 보내야 되건 아니면 줘야 되고. 그래서 with letters, 편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 추가의 노력이 mm-hmm. 고맙게 여겨진대요.
1: Yeah. All right.

0: appreciate letters.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1: 네, 이번에는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2: All right.
1: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편지 안 써본 지 꽤 오래됐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2: That is, I haven't written a letter in ages.
1: 네, 이제 오랫동안이라고 할 때 in ages 정말 많이 씁니다. In a long time 해도 돼요.
2: Yeah, but in ages, you know, it's a stronger expression.
1: 네,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Uh-huh. 그래서 편지를 오랫동안 안 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뭐뭐 안 한 지 오래됐다라는 말을 그냥 이런 형태로 오랫동안 안 했다라고 많이 합니다. I haven't seen him in ages.
2: I was going to say
1: 그 사람 못본 지 오래됐다 이런 말이죠. 좀 뒤집어서 그래서 I haven't written a letter in ages.
2: I haven't written a letter in ages.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내용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wish it was acceptable to clobber people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then realize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0: 네, 둘 다 재밌네요. 첫 번째로 크리스 씨가 어떻게 말했냐면 I wish it was acceptable. 그게 용인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에요.
1: It's not.
0: 용인되는 일이 아닙니다. To clobber people.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거를 clobber라고 해요. Uh-huh. 많이 보게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yeah. 이렇게 또 재밌게 쓰였네요. Uh-huh. 어떤 사람을 패도 괜찮다고 생각, 괜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이메일에서 전체 답장 기능이 있잖아요.
1: Yes.
0: 이거를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전체 답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패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라고 예, 불평을 약간 하셨네요. 이메일을 매일 너무 많이 받는다.
1: The next one is from D.
0: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이메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나는 불평하지만 then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후에 깨닫는데요. 왜인지.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아니면 put in my email. 다 괜찮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기 때문이에요.
1: Yes.
0: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첫 주문 20% 할인이라고 yeah.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으면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모든 웹사이트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메일 입력하니까 그러니까 가입하니까
1: yeah.
0: 받는 거다.
1: Sign up. It's, that would be yeah. the reason why. D.
0: It's her own fault.
1: It is.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something with shrimp. 네, 오늘은 새우 요리할 거예요. 새우, 유부, 전. Yes, we're making shrimp tofu fritters.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eggs, 달걀 있어요. 오늘은 흰자만 쓸 거예요. We have 유부, fried tofu. We have shrimp, 우리 새우, 이거 생새우요. We have seaweed, 김도 있고요. We have potato starch, 이거 전분가루. 오늘은 감자 전분가루 쓸 거예요. We have pancake flour, 부침가루.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sesame seed and vegetable mix. 뿌리카기도 있어요. 그 건 채소하고 참깨 믹스요. So now, we're ready to cook. First, we need to get our fried tofu ready. 우리 유부 준비해야 돼요. So let's cut open. And then squeeze the liquid out. Good. 물은 다 뺄 거예요, 이렇게. And we put them here. That's it. Where are the shrimp? 어서 새우! 새우들이 왔다. 여기 키친 타월 하나 있어요. So we put the shrimp in here. Take out all the water. Lots of water. Now we can cut the shrimp. 네, 우리 새우 잘라요. So, we cut the shrimp like this. 한꺼번에 몇 개 해도 돼요. 이렇게 hop, hop, hop. 우리 믹싱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짧게 잘라야 돼요. 새우 없을 때 생선살 써도 돼요. It's up to you. One more time like this. Okay, now we can put them in the bowl.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살짝 어렵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달걀 다 안 쓸 거예요. 우리 흰자만 쓸 거예요.
1: So, we have to separate the white from the yolk.
0: 우리 흰자하고 노른자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1: Crack the egg.
0: Open. And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All done.
1: Now, we add our egg white here. Our potato starch,
0: 우리 감자 전분가루.
1: Our salt and our pepper. And now, we mix. Just keep mixing. Until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0: 그 싱싱한 새우 냄새, 최고예요. 솔직히 좀 오래된 새우들.

비린 냄새 나요. 좋은 냄새 말고. 하지만 싱싱한 새우, 진짜 좋은 깔끔한 새우 냄새 나오고. 허? 이거 보세요. We have a nice thick mix. Okay. So first we take our 유부, like this. 이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Then our seaweed. Put it here. So half has seaweed, half is empty. 반은 뭐가 없어요? 반은 김 있어요. 그리고 김 위에 우리 새우 믹스 넣을 거예요. We put the shrimp mix on the seaweed. 우리 새우 믹스.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It's up to you. And close. Look! We made a shrimp sandwich. 진짜 새우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One more step. Now we need flour and egg. Crack the egg. 이번에 흰자 노른자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 And we whisk with a fork. 우리 다 섞여서 달걀 물 맞는 거예요. And we put it in here. Okay. So now we put our pancake flour in here. 우리 우침가루 이렇게 여기 넣을 거예요. So, take your fritter in the flour. 가루 안에 뒤집어요. 네. Now in the egg. 네, 또 뒤집어. Okay. Turn over. All done. Next one. In the flour. Turn over. Yes. In the egg. Turn over. Ooh. All done. Now we fry. Okay, we have a frying pan and some olive oil. Some olive oil. Olive oil. And now we add our fritters. Time for the fritters. One, two, three. Now we wait.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우리 위에 밑에 둘 다 요리해야 해요. We have to cook on both sides. 그래서 이따가 한번 뒤집어야 돼요. We have to turn them over. But let's wait. 그래서 느릿하게 바삭하게 맛있게 까지 계란을 해요. 그 다음 뒤집어요. So let's wait. I smell tofu. 아, 새우, 김하고 유부 냄새 되게 좋아요. 우리 한번 뒤집을까? Let's try and turn them over. So let's turn over. Oh, okay, good. Next one. And turn over. And one more time, turn over. Ha ha!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We have to wait again. 왜냐면 이 조건 다 됐지만 밑에는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Let's turn them over just to check. Okay. Like that? Yeah. 오, 좋습니다. They're ready to eat.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but they need some color. 맞아, 우리 알록달록 색깔 좀 필요해요. So, we will use this seasoning. 그 콘 채소하고 참깨, 불이 가게 쓸 거예요. And a little more, like this.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네, 우리 새우 유부전 완성됐습니다.

해산물 천국 갔어요. So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우리 새우 유부장 Shrimp Tofu Fritter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 스타일 요리 만들었지만 다음엔 한국? 영국? 미국? 중국? Come back and find out. I'll make you something delicious next time.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Bye bye!

0: welcome to Yomo Story Time. I'm Kristen Cho. So we are continuing our book, The Day of the Treasure Hunt. 드디어 지난번에 Snary 등장을 했고, Snary was on low power mode. 저전력 모드에 있는데, 이 Snary AI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So that's why 이 Shinoi도 필요하고 또 이 Chaos Crew도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번에 호출을 했잖아요. So let's see who comes to the rescue. All right, we've got three words today, so let's take a look at them. So the first word is predictable.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okay? All right, 너무 뻔한, 네, 이런 상황 in this context. And the second word is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 And the third word is disbelief. Disbelief, I can't believe that. 자, 믿기지 않음. All 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today. All right. So let's see. Snare called to action the Chaos Crew. 자, 어떤 히어로가 올지 궁금해요. Let's read. Crash. Someone else was sucked through the portal and smacked down onto the table. The rabbit was so startled that it let loose a few more antimatter orbs. Laszlo, the sneakiest member of the Chaos Crew, regained his balance but was immediately caught up in a strange crackling bubble that fizzled with electricity.
1: As I was saying, continued Snare, you don't have any quark energy, but the cowardly crew do.
0: Shinoi remembered that the Chaos Crew's tech kit was powered by quark fusion clusters.
2: You tricked us into coming here, knowing that the Chaos Crew would jump to the rescue.
1: Embarrassingly predictable, muttered Snare.
0: Someone else was sucked through the portal and smacked down onto the table. 이 문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라슬로가 이 포털 통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이따 알아볼 건데, 네,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딱 오자마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거품, this bubble, 예, 갇혀 있는데, the bubble that fizzled with electricity. So, our word electricity는 전기죠. 그래서 it fizzled, 지직지직. 네, 막 이 그림을 보면은 느껴지죠? Right? Okay. 자, 이제 Snary, 니네들이 quark energy는 없지만 chaos crew는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호출을 한 거예요. 이 chaos crew들이 이 quark energy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hinoi가 아, 우리를 속였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hinoi를 먼저 통해서 이제 또 chaos crew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Embarrassingly predictable. 이렇게

0: 말해요. 그러면 predictable라는 말은 아주 예측할 수 있는 너무 뻔한 그러니까 아유 너무 뻔한 거야 니네들. 니네들 뭐 아무리 뭐 해봤자 나는 다 알고 있어. 네, 이런 느낌이죠. All right, let's continue the story. Laszlo strained against the bubble membrane, which flexed but wouldn't break. I was here anyway, Laszlo said. When your mobile device picked up that tracking signal, it activated an alert in Chaos HQ. We weren't sure what it was, but I thought I'd better check. Sparks of electricity danced around the inside of the bubble as small lumps formed on its surface and were plucked off by the bouncing bunny bot. They looked just like the antimatter orbs, thought Shinoi, which gave him an idea.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I was here anyway. Laszlo는 나는 이미 와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본사에서 이 경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 우리 시노의 친구가 위험에 빠져 있구나. 이거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자. Alright. 그래서 second point는 이 Laszlo가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발로. 다리로 이렇게 팍 차잖아요. 근데 여기 동글동글한 알들이 생기잖아요. 이 알들이 snare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quark fusion. 네,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Shinoi는 여기에서 아, 딱 그 뭔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자, let's see what happens next. Chapter 4. Snack time. While Snare munched on his new snack, Shinoi grabbed a few of the rabbit's waste orbs. Here's some quark stuff, he said, handing them over. Huh? What are you doing? Asked Myra in disbelief.
1: You humans are so stupidly polite, ha ha ha ha,
0: laughed Snare, taking the orbs and throwing them into his mouth. 네, 우리 Laszlo가 만든 알이랑 토끼똥 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Shinoi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토끼 똥을 갖다가 이제 비슷하니까 어, 여기 드세요. Here's some quark stuff.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Shinoi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Myra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Asked Myra in disbelief. 자, our third word for today. Disbelief. 믿기지 않음. 그러니까 이 Myra는 아니, 네가 왜 쟤한테 먹이를 자꾸 줘? 어, 말도 안 돼. Right. 믿을 수가 없는 거죠. Alright. Let's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y did Myra react with disbelief? 바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왜 믿기지 않은 이런 반응을 보여줬나요? 아니, 왜냐면은 Myra가 보기에는 Shinoi가 그냥 이 quark energy를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they're rabbit poo. 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 familiar crackle came from the evil robot's head, and its red eyes pulsed alarmingly.
1: What is this abomination? Screeched Snare.
0: Shinoi smiled.
2: Anyone who watches enough sci-fi knows that antimatter is the exact opposite of matter and energy.
0: 이제 난리가 난 거죠. Right? Something is going wrong, as you can see. So, Shinoi says, antimatter is the exact opposite of matter and energy. 우리 그 토끼똥이 antimatter이거든요. Antimatter.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터지고. 이거를 먹으니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죠.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자, Snare, 속았습니다. 아니, 그냥 계속, 어, 이제 Shinoi가 굉장히 친절하게 자기 간식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그건 아니었죠. 다 이유가 있었죠. So, poor Snare. Okay, that's it for today.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See you soon.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자,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더욱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라는 친구가 있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One inch at a time,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They'd face down the Kraken together as a family.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s.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Even worse,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0: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촌과 사무엘의 삼촌과 사무엘의 아버지와 사무엘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만약에, 맞죠?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무서웠다면, 겁을 먹였다면 그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이 겁을 먹었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이 길 때는, 문장이 길어 보일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잡았습니다. Whatever 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그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잡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뭐하는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바로 뒤에 나오죠.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뭐라고요? 뭐냐 하면은 이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이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먹힐 만한, 통할 만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은 집어들었다가 되겠죠. 즉, 이제 다시 싸우러 가려나 봅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괴물, 즉 거대 오징어, 대왕 오징어나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싸우려면은 뭔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로 쓸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이제 배에서 찾아서 집어드는 것이죠. Pry bars라고 하면은 바로 지렛대가 됩니다. 지렛대. Boat hooks라고 하면은 배에 있는 이런 갈고리 같은 것들. 그 다음 dive knives라고 하면은 이 다이빙 칼이 되겠죠. And even, 그리고 심지어 a sledgehammer이라는 것은 대형 해머, 망치가 됩니다. 대형 망치 같은 것들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생각해보면은 물속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속이잖아요. 자, 어쨌든 일단은 모든 연장들과 도구들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라고 되어 있네요. None of the divers, 다이버들의 이 잠수부들이죠. 잠수부들 중 아무도, none이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hesitated, 뭘 안 했습니까? hesitated이라는 것은 아, 할까? 말까? 아, 싸우러 가? 아, 가지 말까? 갈까? 이렇게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게 hesitate 이라는 게 할까 말까, 이

망설이다, 주저하는 것. 이게 바로 hesitate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잠수부들도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는 것을 바로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무언가를 바로 했습니까? To get back inside a diving cage.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싸우러 가자. 가자니까 오케이 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One inch at a time. One inch at a time. 한 번에 1인치씩. inch라는 거. 여기 있죠. One inch at a time. inch는 우리나라는 이 센티미터, 미터법을 쓰지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치를 자주 씁니다. 인치는 2.54cm입니다. 이 2.54cm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이빙 케이지 바다에서 2.54cm 같으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one inch at a time 이라는 것은 실제로 2.54cm를 우리가 계산해서 생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이빙 케이지 여기 있는 케이지는 다이빙 케이지가 됩니다. 다이빙 케이지는 was lower. lower 이라는 것은 바로 내리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빙 케이지가 내려졌습니다. back into the ocean. 다시 바닷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이빙 케이지 안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 이렇게, 저는 리모컨을 들고 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연장들과 도구들,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이제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이빙 케이지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1인치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They face down.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The Kraken together. 이 The Kraken. Kraken이라는 것은 바로 크라켄이라고 하는데요. 전설 속의 거대한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크라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 즉 크라켄 즉 괴물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맞서냐 하면은 크라켄 그 거대 오징어나 바다 괴물을 맞설 것입니다. As a family 가족으로서 즉 가족처럼 다 함께 맞설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이라고 되어 있죠. Bringing back 가지고 오는 것, 무엇을 가지고 오냐 하면은 their golden treasure, 그들의 황금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 지금 그 galleon이라고 하잖아요. galleon이라고 하면은 그 난파선입니다. 그 안에 지금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the kraken, 즉 괴물, 바다에 있는 거대 오징어가 있잖아요.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황금 보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depended on it. depend on 이라는 것은 뭐 어디에 달려있다. 그것에 달려있다. 즉 바다 괴물을 무찌르냐 못 무찌르냐에 달려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난파선에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어 보이는 그 난파선에 있는 그 거대 오징어를 물리치면은 우리가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사실 이게 난이도로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중학교 내신 시험 그리고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내신 시험이나 서술형 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 포인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들어도 최소 4점 이상 따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bringing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가 주어일 때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명사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명사라는 것은 이 말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이때까지는 동명사라고 하면 아, 또 동명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 동명사라는 게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면은 안 어렵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동명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명사예요. 이 동이 뭐냐면 겨울동 아닙니다. 겨울동 아니고요. 동사였는데 원래 뭐였다고 해요? 원래 동사였는데 현재는 명사로 쓰이는 것. 즉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 형태는 어떻냐면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끝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모양이 어떻다고요? 동사에 ing를 붙이고 이 동사에 ing를 붙인 건 뭐다? 원래는 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그대로 쓰는데 거기에 ing를 붙인 거예요. ing를 붙임으로써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만 보냐 하면은
동명사가 주어일 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무언가 약간 헷갈리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초등학생이 보고 있다면,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나중에 조심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Playing soccer helps me stay healthy라고 돼 있죠. 축구를 하는 것. 아, 저도 축구. 아, 과거에 열심히 했었는데요. 축구를 하는 것,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나를 도와준다. 뭐 하는 걸 도와주는데요? Stay healthy,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딱 보이죠? 동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밑줄을 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있죠? 저기 앞에 있는 playing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stay healthy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축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축구가 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주어가 soccer이 아니라 soccer도 주어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진짜 주어의 그 핵심만 끄집어내라고 하면은 playing이 되겠죠. 자, 요거 조금 더 두드러지게 조금 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 다음 문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간단한 문장이죠. Reading books is fu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동사는 무엇입니까? 동사는 그대로 밑줄 쳐드릴게요. is가 동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is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볼까요? books가 있죠. books는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books라고 하니까 여러 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books가 나왔네. 그럼 are 아니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books가 아니에요. 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reading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이 주어라는 것이죠.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하니까 is, 즉 reading, books, 책들을 읽는 것, 책들이 주어가 아니라 읽는 것이 주어예요. 읽는 행위 하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is를 쓴다라는 거죠. are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다? 바로 이 동사와 붙어있는 단어가 하필이면 복수네요. 하필이면 s가 붙어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reading books are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착각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뭐다? reading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Watching movies makes me happy. 아,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여기 보니까 makes가 붙어있네요. 그런데 영화들이네. 어? Watching movies, 영화들을 보는 거네. 영화들이니까 여기 make 적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watching이니까 makes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점 벌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One inch at a time,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They'd face down the Kraken together as a family.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손에 뭐가 있냐면 at the net, net이라고 하면 그물이죠. 그물. 그의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다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뭐지? 라는 생각이 드냐면 he couldn't believe it.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t was 여기 내 나의 손 안에 있는 이 그물이 나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지고 가도록 allow라는 것은 허락하다죠. 그에게 허락한 전부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 지금 뭐 가져갔어요? 대형 망치, 지렛대, 또 뭐 가져갔습니까? 또요? 어떤 갈고리, 배에 있는 갈고리, 어떤 사람은 칼 가져가는데 사무엘은 어떤 뭘 가지고 갑니까? 지금 손에 보니까 그물이 있는 거예요. 에게 나는 그물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뭔가 그 거대 오징어를 잡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물밖에 못 가져가? 너무 서운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컸는데 나도 무기를 들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그물이 무슨 무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Even worse,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설상가상으로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라고 되어 있네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had ordered him. order이라는 것은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주문하는 게 아니죠. 여기 다이빙 수트 한 개요.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order이라는 것은 바로 명령하다.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아버지는 사무엘 아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to let 하게 놔두라고 하겠다고 무엇을 하냐면 to let the grown-ups, grown-up이라고 하면 성인이거든요. 성인이 deal with,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겠다고. 즉 성인들이 누구를 처리합니까?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를 다루고 처리하도록 놔두라고 그에게 명령했다. 즉 사무엘 너는 오징어에게 오지 마. 우리 성인들이 알아서 할게. 아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손에 그물이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명령을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s.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Even worse,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함께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Whatever. Whatever.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Hesitate. Hesitate.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Depend on. Depend on.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Order. Order. She ordered him to leave the room. Deal with. Deal with. I can deal with this problem mysel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show입니다. show가 두 가지 의미로 대표적으로 쓰인다는 것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show인데 He showed me a picture of his dog 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나에게 show했답니다. 무엇을 show했냐면 a picture of his dog. 그의 개의 사진을 나에게 show했답니다. 즉 보여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의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We watched a magic show today.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마술 보여주는 것. show라고 하면 보여주다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로 활용해 볼까요? 마술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봤답니다. 마술을 보여주는 것 뭐예요? 마술 공연이 되겠죠. 혹은 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마술 공연을 오늘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